여러분, 여기서 이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보면 class 그리고 mate가 됩니다. mate라는 건 무언가를 함께하는 동료나 친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soulmate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동료나 친구를 우리가 ma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나 학급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classmate가 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classmate, C, L, A, S, S, 그리고 M, A, T, E. 자, 읽어볼까요? classmate. 네, 이 단어는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I eat lunch with my classmates라고 했어요. 나는 점심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with my classmates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know James is my classmate라고 합니다. 나는 제임스를 알아. 그는 나의 반 친구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classmate 하면 반 친구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로 외워두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neighbor,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딱 스펠링을 봤을 때는 뭔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N-E-I 그대로 발음해 주시고요. 이 G-H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발음할 때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neighbo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neighbor 하지만 쓸 때는 당연히 다 써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외워서 쌤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 neighbor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쓸수 있어야 합니다. 네, neighbor, N, E, I, G, H, B, O, R. 읽어볼까요? neighbor. 네, 이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I say hello to my neighbor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say hello to라고 했는데요. 인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인사를 해요? My neighbor이니까 이웃에게 인사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하나 더. We had a party with our next door neighbors라고 합니다. 여러분, next door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옆집이 되겠죠? 우리는 파티를 했는데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옆집 이웃들과 파티를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neighbor 발음에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each other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each other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같이 기억하셔야 하는 표현이고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Each other, E, A, C, H, O, T, H, E, R 하면 each other이 되겠죠?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우리 바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 help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우리는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We help each other이니까 서로를 돕는다라는 표현이고요. To grow together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My dog and cat like each o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개랑 고양이를 키워. 그런데 이 개랑 고양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My dog and cat hate each other.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나의 개와 고양이는 서로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ate each other, like each other, love each other.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each other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다면요. 우리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표현 무엇이었죠? 네, N으로 시작하고요. neighbor, neighbor입니다. 얘를 발음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neighbor이라고 읽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학교에 가서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반 친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로 시작해요. classmate. classmate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볼게요. 서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다 할때 서로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each other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뿌듬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네 가지의 힘이나 배웠거든요. 근데 어떤 물체를 봤더니 한 가지 이상의 힘, 여러 힘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은 이 물체 운동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알짜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알짜 힘,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물체 운동,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이러한 정의들을 묻는 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했던 건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이들의 관계, 그리고 이런 운동 상태의 변화, 예측 이런 것들을 알아내

같은 크기인데 반대 방향이에요. 힘의 합력이 0이네요. R자 힘이 0입니다.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거예요.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냐면, 이러한 각각의 R자 힘과 관련해서 물체의 운동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책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책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와 같은 천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구 쪽으로 점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는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 얘가 가만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R자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책상면이 이 책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책상 위에 놓인 책에는 중력과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책은 처음 상태, 바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 경우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자 힘이 0인 경우에는 항상 그 물체가 정지만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지금 공이요,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굴러갑니다. 이때도요, 방향도 안 달라졌죠? 속력도 안 달라졌어요. 바로 R자 힘이 0인 경우 방향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속력 빠르기도 바꾸면 안 돼요. 따라서 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그 속력과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 운동하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R자 힘이 0인 경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 R자 힘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운동 상태는 바로 방향과 빠르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모양이 변하는 거잘 다루지 않고 바로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면 그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 바뀌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자 힘이 0이 아닌 경우에요. R자 힘이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있겠죠. 내가 안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를 앞으로 계속 미는 힘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속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앞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나를 뒤로 미는 힘이 있다면, 즉 R자 힘의 운동 방향과 반대,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때는 속력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 R자 힘이 0이 아닌 경우 속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운동 방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할 때죠? 그럴 때는 바로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고,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면 그때는요? 그렇죠.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들을 내가 답으로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나는 R자 힘에 대해 배웠어. 그런데 이 R자 힘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R자 힘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각 설명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나란한 경우였거든요.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페달을 밟아줍니다. 그러면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속력 증가하는 거예요.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 방향으로, 즉, R자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력이 감소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살펴본

브레이크 같은 것이 있겠죠. 움직이는 자동차가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알짜임이 수직이 될 때, 그때는 운동 방향만 변합니다.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방향만 변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된다면 네, 바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실에 매달린 공을 일정한 속력으로 옆으로 밀면 알짜임이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은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알짜임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던져진 공은 처음 던져진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지만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따라서 알짜임은 비스듬한 아래 방향이 되어 결과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운동 방향과 알짜임의 방향이 비스듬할 때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 질문을 생성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임이 작용할 때 그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거나 다르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 예를 들어 알짜임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거나 수직이거나 비스듬할 때 각각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어.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운동 변화 예시를 표로 정리해서 보여줘 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부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소. 그럴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꿈꾸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속담을 만나보겠소. 함께 가시지요.
1: 큰일이야. 대사가 기억이 안 나.
2: 그래서요. 천천히 말씀을 해보세요.
3: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잠시 잊었군요.
1: 동료 배우가 기지를 발휘해준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네.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몹시 어려운 경우에도 헤쳐나갈 길은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주전 선수가 다쳐서 걱정했는데 후보 선수가 정말 잘 해주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2: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토끼전. 남의 용왕이 큰 병을 얻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듣는다. 용왕은 수궁의 신하들을 모아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나 모두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이때 별주부가 충성심을 보여 육지에 가겠다고 한다. 별주부는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발견하고 수궁의 부귀영화와 벼슬을 약속하며 토끼를 꾀어낸다. 토끼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용궁으로 가기로 한다.
4: 저 토끼의 간을 꺼내어라.
2: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찔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꾀를 내었다. 토끼는 땅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5: 대왕님, 제 간을 원하신다니 진작 말씀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소신이 대왕님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면 어찌 간을 아꼈겠나이까. 하지만 소신의 간은 보통 짐승들과 달라 배가 좋은 날이면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 말렸다가 다시 넣고 납니다. 어제 마침 날이 좋아 간을 꺼내 파초 잎에 싸서 침농쿨로 칭칭 감아 소나무 가지 위에 걸어두고 왔나이다. 이 몸뚱이를 갈라보신들 뱃속에 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저를 육지로 돌려보내주시면 간을 즉시 가져와 대왕님께 바치겠습니다.
6: 용왕은 별주부에게 다시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주어 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한다.
2: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과 별주부를 조롱한다. 토끼는 탈출이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절대 권력자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은 바로 임기응변, 대담함이라고 할 수 있죠.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였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꾸어야 하고 희망을 꿈꾸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어. 그대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갖길 바라오. 그대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물질의 종류에 따른 끓는 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열할 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모든 물질이 다 비슷한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들을 가열해서 끓는 점을 측정해보고 이를 통해 물질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또한 이 끓는 점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탄올 20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임 쪽을 넣으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어 온도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중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열을 고르게 하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를 시험관 벽에 닿지 않게 고정하고 액체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찰해보세요.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세톤 20ml를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실험 방법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질만 에탄올에서 아세톤으로 바꾸어 실험합니다. 두 물질의 최종 온도를 비교하며 같은 조건에서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에탄올과 아세톤처럼 물질의 종류를 달리하며 끓는 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탄올 20ml를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가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78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아세톤 20ml의 결과를 살펴보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56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물질을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 에탄올, 아세톤과 같이 각 물질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즉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법 영역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국어의 문자 체계에 대한 개념을 꽉 잡아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잠깐 하고 우리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국어의 문자 체계에 대해서 배워봤단 말이죠. 자, 그 전에 배웠던 국어의 음운 체계가 소리를 다룬 이야기였다면 이 문자 체계는 한글, 즉, 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문자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어의 문자 체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한글의 창제 정신. 그쵸. 그래서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한글을 창제하셨는가라고 하는 한글의 창제 정신 살펴봤고요. 한글의 창제 원리도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의 창제 정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정신? 그렇죠. 자주정신. 그래서 이 중국말과 다른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글자인, 우리 글자인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자주정신 있었고요. 두 번째,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이 한자를

뜻을 몰라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백성들을 뭐 하는 마음? 그렇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 애민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랑하다의 애, 그리고 백성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민정신이 또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요.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용정신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한글의 창제 정신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대왕님이 직접 밝혀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만들었구나라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제 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음자 17개, 그리고 모음자 11자. 이래서 이렇게 총 합치면 몇 자? 28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내가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28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글의 자음자 17자, 그리고 모음자 11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음자를 만들어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자에 기본자가 있어요. 그쵸? 자, 기본자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 다섯 개의 기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의 기본자 다섯 개를 만든 겁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을 본떴습니까? 자, 기역이 발음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죠. 자, 각 발음을 해보면 각이 발음이 될때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게 돼요. 자, 그러면 혀가 이렇게 뒤에 목 끝에 닿게 되는 이 모양을 기역 이렇게 만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니은을 발음할 때를 생각하면 나나나 나, 나 하면 우리 혀가 어디에 닿아요? 그렇죠. 윗잇몸 쪽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끝이 이렇게 윗잇몸 쪽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니은을 만들었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시옷은 뭘 본떴어요? 그렇죠.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고, 이음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음자의 기본자 다섯 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원리를 씁니까? 그렇죠. 가획의 원리. 자, 가획이 무슨 뜻이에요? 더할 가에, 그렇죠. 그을 획. 그러니까 획을 더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가획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역에서 이렇게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들게 되고, 니은에서 획을 더해서 이렇게 디귿과 티귿을 만들게 되고, 미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과 피읍을 만들게 되고, 시옷에 획을 더해서 지읒과 치읒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응에다가 획을 더해서 이렇게 여린 히읗과 히읗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획을 더했는지 여러분 파악이 되셨죠? 자, 여기에 이체자 세 글자가 있습니다. 리을과 반치음, 그리고 예디음. 자, 이세 글자는 기본자, 니은, 시옷, 이응에 각각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체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왜? 소리의 세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쵸? 소리의, 원래는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맞지만 획을 더한다고 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체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 반치음, 그리고 옛 이음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모음자로 넘어가 볼 텐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음자 11글자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모음자의 기본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아레아와 으와 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예요? 상형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모양을 본떴는가?

여러분, 아래 하늘은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떴다고 이야기했고요. 은은요? 그렇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떴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는요? 그렇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모음의 기본자 세 글자는 상형의 원리인데 무엇을 본떴느냐?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 천지인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만들어진 기본자를 바탕으로 서로 합하여 다시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합했으니까 우리 무슨 원리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초출자를 만들게 되고요. 초출자에 다시 무엇을 붙여서? 그렇죠. 아레아를 한번더 붙여서 이번에는 뭘 만들었다? 그렇죠. 제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출자 아, 어, 오, 우를 만들고 이 아, 어, 오, 우에다가 아레아를 하나씩 더 붙여서 야, 여, 요, 유라고 하는 제출자를 만들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소리와 문자의 관련성을 한번 볼 텐데, 자, 자음 기본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자음의 가획자는 기본자에 무엇을 더하여? 그렇죠. 획을 더하여 소리가 새짐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획을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자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역과 키읔은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데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니까 모양도 비슷해지는 거죠. 이 기역이라고 하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획을 더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새짐을 표현했고,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자는 모양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한글의 특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글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자가 되는데요. 먼저 자판의 입력 속도가 빨라요. 자, 여러분, 이 한문을 글자로 쓰는, 한자를 글자로 쓰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어나 일본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중국어나 일본어는 여러분이 만약에 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한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로마자로 먼저 치고, 알파벳으로 먼저 치고, 그 안에서 한자를 골라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빠르게 입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해서 음성인식 기술 개발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라고 쓰여 있으면 그것을 아 라고 무조건 1대1로 대응시켜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A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에로 읽힐 때도 있고 I로 읽힐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발음이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한글은요. 음절 단위로 모았어요. 그래서 한 글자, 우리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이렇게 한 글자로 모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인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어떻게 할 때보다. 그렇죠. 하나의 음운으로 나누어서 풀어쓰기를 할 때보다 음절 단위로 모았으면 우리가 글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모아쓰기 방식으로 정보 인식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한글의 창조 정신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글의 창조 정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적절한 것을 찾아주셔야겠어요. 자, 기역, 자주정신. 자주정신은 우리말을 우리 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글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니은. 실용정신.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 이거 실용정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님께서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쓰는데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실용정신이 담겨 있죠. 자, 디귿. 모방.

정신. 모방이 뭐예요? 따라했다는 거잖아요. 주변 글자들의 장점을 모방하여 우수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한글은 다른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쵸? 자,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의 글로 표기하기 위해서 온전히 새로 창조한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정신 틀렸고요. 리을, 애민정신. 백성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리을이 들어간 거 찾아주어야 하니까 정답 몇번 되겠습니까? 그렇죠.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글의 창제 정신, 여러분, 각각의 이 정신 앞에 붙은 것의 이름, 자주정신, 애민정신, 이렇게 이 정신과 뒤에 나오는 설명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잘풀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역부터 미음 중 한글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읽는 순간 여러분은 한글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가 떠올라야 해요. 자,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형의 원리. 자, 이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한글의 자음 기본자입니까? 그렇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자, 자음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떼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기역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는 뭐예요? 그렇죠. 나나나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글자는 니은이죠. 자, 그래서 기역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건 니은이 되겠고요. 자, 그럼 니은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가지고 만든 건 뭐예요? 그렇죠. 각각각 할때 우리 기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건 기역이고요. 미음은 이 모양을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양을 본뜬 건 뭐예요? 이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시옷처럼 생겼죠. 자, 시옷은 입모양을 이라고 했는데,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건 뭡니까? 그렇죠.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건 미음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 희망, 이응은. 자,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라고 했는데,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음 하나 맞았네요. 그래서 우리 미음 골라주시면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다음 A부터 C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 제시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자의 창제 원리 중 다음과 같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을 A의 원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A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지는 특성. 자, 이거 무슨 원리입니까? 그렇죠. 가획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가획이 되겠네요. 어머, 1번이나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역에 획을 더해서 키읔이 되었고요.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이 되고, 디귿에 다시 한번더 획을 더해서 티읕이 되게 됩니다. 자, 미음이 비읍이 되고, 비읍이 피읍이 돼요. 자, 그러면 시옷에 획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지읒이 되게 되고요. 지읒에다가 획을 하나 더 더해요. 뭐 됩니까? 그렇죠. 치읒이 되게 되고, 이응이 여린 히읗이 되고, 여린 히읗에 하나 더 더해서 히읗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B에 지읒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C에는 이렇게 치읒이 들어간 몇 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획의 원리, 한글 자음자의 창제 원리,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상형의 원리, 그리고 가획의 원리 있는데, 이 각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자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음 자음자로 제시된 게 뭐냐면, 리을, 반치음, 예디음. 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리을, 반치음, 예디응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이 나야 해요.
자, 우리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이체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체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체자에 대한 설명 읽어볼게요. 기역, 가획자에, 아, 1번. 가획자에 다시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가획자에 다시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에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라고 하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들어졌다고 했고, 이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획을 더한 거예요? 그렇죠. 시옷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고, 예디음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그렇죠. 이응에다가 획을 더해서 예디응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고 사라진 글자들이다. 얼핏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쓰는 것도 있죠. 자,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써요? 그렇죠. 리을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기본자와 가획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기본자와 가획자를 서로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번.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이 같은 자음들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은 이런 뭐 자음들이 묶여 있었다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역과 키읔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 말이 맞겠지만 지금 이체자들은 소리 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새지지 않는 글자들이다.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것 맞고요. 자, 원래 가획의 원리는 획을 더하면 소리의 세지가 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체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체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함께 가볼 텐데요. 자, 5번 문제는 한글 모음 기본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는 순간 이것은 한글 모음 기본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이 한글 모음 기본자에 무엇이 있는지 떠올라야 돼요. 자, 한글 모음 기본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레아와, 그리고 으, 그리고 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세 글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자, 여러분. 이 각각의 모음의 글자들이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글자들은 일정한 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 각각은 일정한 소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자음 기본자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음의 기본자, 기역, 니은과 같은 것들을 활용했습니까? 아니죠. 각각은 별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음 기본자를 만드는, 이 자음 기본자를 활용해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지 않았고요. 자, 3번. 오늘날에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도 있다. 있나요? 뭐 있나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아레아라고 하는 모음자는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이는 나무가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상형의 원리를 사용한 건 맞는데, 이는 나무가 서 있는 모양이 아니라 무엇이 서 있는 모양? 그렇죠.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람으로 바꾸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고요. 자, 은은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건 맞죠. 상형의 원리를 사용한 건 맞는데, 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뜬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은 자음의 기본자들이고요. 이 모음의 기본자들이 각각 무엇을 상영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한글 모음자의 창제 원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글 모음자의 창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기본자라고 하면서 아레아와 으와 이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출자, 제출자라고 하면서 이 초출자와 제출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나야 하는 원리가 하나 있죠. 자, 우리 초출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자를 합하여서 만들었죠. 그리고 초출자를 만들고 나서 이 초출자에다가 아레아를 더하여서 제출자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원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번에 문제는 여러분이 이 합성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초출자는 기본자 으와 이에 각각 기본자 아레아를 합하여 만들어졌다. 보니까 초출자 오, 우, 아, 어는 그쵸? 아레아에 으 더해서 오가 되고, 으에다가 아레아 더해서 우가 되고, 이에다가 아레아 더해서 아가 되고, 아레아에다가 이 더해서 어가 되었죠. 오, 맞아요. 여기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초출자는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어졌고, 오, 맞아요. 초출자는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어졌어요. 제출자는 초출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어졌다. 초출자가 두번 더해서 제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죠. 제출자는 초출자에다가 무엇을 합하여? 그렇죠. 아레아를 더하여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제출자는 초출자의 기본자 아레아를 한번더 합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에서 아레아를 한번더 합해서 요가 되고, 우에서 아레아 한번더 합쳐서 유가 되고, 오, 맞아요. 그래서 아레아를 합친 것 맞습니다. 제출자는 초출자의 기본자 을을 한번더 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기본자 을을 합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레아를 합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고난도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말소리와 문자의 관련성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예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니은, 디귿, 티귿이 제시가 되어 있고 영어 알파벳도 소리에 따라서 N, D, T 느드트, 느드트의 소리를 함께 제시를 했어요. 자, 1번. 한글과 영어 알파벳은 모두 글자의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새짐을 나타내는군이라고 했는데, 한글은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세기가 새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N과 D와 T가 지금 획을 더해서 나타난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 달리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군이라고 했는데, 한글은 그쵸. 여기에 니은, 디귿, 티귿은 모두 느드트라고 해서 이 윗잇몸에 혀가 닿아서 소리가 나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해요. 영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한글과 영어 알파벳은 모두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고 일정한 뜻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 달리 같은 글자를 중복 사용하여 소리가 강해지는 특징을 나타내었군이라고 하는데, 같은 글자를 중복 사용했다라는 건 우리가 모양대로 따지면 된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제시된 예는 된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 달리 기존에 만든 글자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존에 만든 글자들을 조합해서 나타난 글자들이 아니죠. 여기는 획을 더한 글자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우리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쓰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 한글날을 이렇게 음절 단위로 모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모아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나는 히읗, 아, 니은, 기역, 으, 리을, 니은, 아, 리을처럼 각각의 의문별로 이것은 풀어쓰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기.

0: 쓰기한 것이다. 모아 쓰기한 것이다. 맞죠? 가는 나에 비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오! 훨씬 더 글자를 빠르게 읽을 수가 있죠. 자,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쓰기 한 것이다. 풀어쓰기 한 건 맞고요. 나는 가에 비해 읽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한 글자인지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찾아야 되니까 읽는 속도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느리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음절 단위로, 나는 음운 단위로 쓰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니는 가치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한자나 일본어 가나의 자판 입력 방식은 한글의 자판 입력 방식과 차이가 있다. 중국어 한자나 일본어 가나는 대부분 해당 발음을 로마자로 입력한 후에 이를 한자나 가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글은 변환 과정 없이 자판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게 하면 된다. 즉 무엇이 빠른 거예요? 그렇죠. 자판의 입력 속도가 빠르겠죠. 자, 그럼 자판의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무엇이 빠르다는 겁니까?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쓸 것. 자, 그러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이유, 즉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자판 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글은 자판 입력 속도가 빨라서 정보를 신속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에 어떻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보 처리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잘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제에 잘 녹여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오는 것들, 창제정신, 창제원리, 한글과 말소리의 관련성, 한글이 지니는 가치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 기본적인 기억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과획자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내용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기출로 영문법 네 번째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네 번째 만남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6번 문제부터 출발해볼게요. 자, 26번부터 28번까지는 인칭대명사와 비동사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해주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일단 26번, A가 질문하고 있죠. Is her room cold? 그녀의 방이 춥니? 근데 여러분들 답이요. No로 시작합니다. 부정의 대답이에요. Her room을 뭐로 받아줘야 될까요? 바로 그렇죠. 그것, it으로 받아주고요. 부정의 답이기 때문에 No, it isn't. 바로 26번의 빈칸의 정답은요. It isn't. 됐죠, 여러분들? 27번 가보도록 합니다. Are you and your bro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너와 너의 남동생은 초등학생이니? 라고 물어봐주네요. 근데 여러분들 답이요. No라고 얘기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자 주어가 너와 너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면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나와 나의 남동생. 바로 우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빈칸에는 We aren't. 바로 정답 되겠죠? No, we aren't. 너와 너의 남동생은 초등학생이니?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해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쌤이 주어로 나와줬죠.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이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물론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답을 맞추는 데 만족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 개념이 실제로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 그래요. 의문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보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 쌤이라는 3인칭 단수조를 만나게 되면 비동사의 과거형은, 그렇지요, was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A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쌤이 과학쌤이었니?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긍정의 답이 나와줍니다. 쌤을 우리, 자,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게 되면 he가 되는 거고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비동사는 was가 들어가줘요. 빈칸의 정답은 바로 he was가 되겠네요. 됐죠? 28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29번, 30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축약형을 이용하여 부정문으로 바꿔 써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우리가 기본적인 핵심 개념,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니까 여기는 축약형 사용해 주는 거, 그리고 부정문. 일단,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우리 부정문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어떻게?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자, 이 원칙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비동사 우리 과거형 was가 보입니다. 원래 주어진 문장이 Brian was in China. 브라이언이 중국에 있었다. 우리 있었다의 의미로 was가 사용이 된 거고요. 언제? 2020년도에. 그렇죠? In 2020.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우리 부정문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Brian was not in China in 2020. 이런 식의 문장인데요. 자,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나와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축약형을 이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was not 이렇게 써주게 되면 물론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맞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문제의 조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틀린 답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was not 줄임말 축약형 wasn't. 이거를 활용해 줘야지, 내가 원하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was not이 아닌 축약형 wasn't. 바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29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Brian은 2020년도에 중국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 줄 때, 자,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축약형을 이용하는 조건이 주어질 때는 적절한 우리 축약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들 여러분들 같은 유형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표현 잡아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late for, 뭐뭐에 늦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동사가 우리 과거형으로 보이고 있죠?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터와 내가 학교에 늦었다. 늦었던 과거 일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피터와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가 왔죠.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were not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약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were not 써주는 것이 아니라 축약형 weren't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화면 통해 정답 확인해 볼게요. Peter and I weren't lat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30번에 정답 확인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어지는 31번, 32번 가보도록 합니다. 밑줄 친 비동사의 쓰임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밑줄을 긋고 쓰임을 구분하면서 나눠줄 때는 결국에는 비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주기 때문에 쌤이 비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 비동사의 현재형 am, is, are 주어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걸 공부했죠. 근데 사실은 쌤과 만나기 전에 이 내용은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am, are, is가 실제로 문장 가운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이걸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우리 A번 문장을 보니까 he's hungry. 그는 배고프다. hungry가 여러분들 뭐예요? 배고픈, 어떠어떠한
자, 성지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 우리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어떠어떠하다, 그 하다의 의미로 우리 교재는 구분했죠. 그는 배고프다. 그 다음에 B번은요, Kelly is a lawyer. 로이어가 변호사라는 의미잖아요. 직업의 이름 중에 하나, 여러분들. 명사가 온 거죠. 이때는 주어가 무언가이다라고 얘기할 때그 이다의 의미예요. 이 문장에서는 켈리는 변호사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My hairpins, 나의 머리핀들이 are in my bag.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요? In my bag, 나의 가방 안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는 맞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그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1번 보니까 나의 여동생과 내가 are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B번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Kelly is a lawyer. 켈리는 변호사이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31번에 우리 B번 보기를 자신 있게 정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32번 가볼까요? 요번에는 his dog, 그의 개인데요. is 다음에 under a tree, under가 뭐뭐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 아래에 is. 뭐야, 여러분들? 그렇죠. 있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기 가운데 C번에 my hairpins are in my bag. 나의 머리핀들이 나의 가방 안에 있다. 자, 있다 의미로 사용된 거 바로 C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32번에 C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동사의 밑줄을 그어놓고 자, 쓰임을 구분한 문제 나와줄 때는 결국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고요. 주어가 무언가이다. 뒤에 어떤 무언가 명사가 나와주고 이다 의미로 사용되는 비동사가 있고요. 또 뒤에 어떠어떠한 성질, 상태를 나타내주는 우리 문법용으로는 형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하다의 의미로 또 비동사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자,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그 있다의 의미로 비동사 사용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비동사의 의미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0번에 C번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유형이 두 개의 문제가 과란의 말을 이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3번은요. 자, 지금 질문이 여러분들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답이 또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죠. Yesterday, 비동사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비동사의 현재형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자, 주어가 누군가요? The dishes, 그 접시들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형은 답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are을 활용해 주는 거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 줍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맞아요. 비동사를 주어 앞에서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아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the dishes. 자, 의미는 뭔가요? 그 접시들이 싱크대 안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답은요? 그렇대요. Yesterday, 이렇게 답해준 내용이고 자, 주어가 여러분들 the dishes, 그 접시들이기 때문에 데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3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가 주어로 나와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의문문이기 때문에 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주는 건데요. 답에 보니까 비동사의 현재형이 보이고 있죠. 자, 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당연히 your father를 가리킵니다. 맞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질문에도 비동사 현재형 우리 is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 주니까 빈칸의 정답은 is your father가 바로 정답 되겠죠. Is your father at home? 너의 아버지는 집에 계시니? 자, 우리 여기 비동사의 현재형 is는요. 그렇죠. 있다의 의미로 사용된 거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는 집에 계시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Yes, he is. 그렇대요. 34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35번 가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B의 대답을 지시대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자, 주어진 조건을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부정문은 축약형을 써주는 거고요. 자, 보니까 Amy and Grace, close friends. 근데 기억나시죠? Close가 기본적으로 가까운의 의미인데요. 가까운 친구라는 얘기는
친한 친구

문법 문제를 출제가 될 때, 자, 많이 나와준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 배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영어는 우리말과, 그렇지, 여러분들, 단어의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어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어, 동사, 이런 식의 어순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36번은 그 신부는 어제 아름다웠다. 일단은 그 신부는 주어가 먼저 나와줍니다. 그런데 bride가 신부란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그 신부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the를 붙여주면 돼요. The bride. 그 다음에, 자, 우리말로는 어제가 먼저 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빈칸 다음에 어제가 맨 뒤에 나와 있죠. 이렇게 시간의 의미를 덧붙여준 말, 기본적으로 문장 뒤에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 나와주고, 아, 그래요. 영어는 동사가 그 다음에 나와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어진 단어 가운데 비동사의 과거형이 보이고 있죠. 왜 과거형이 나와준 걸까? 어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어는 the bride, 그 신부, 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was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beautiful 이라는 단어가 나와주는 거죠. 그 정답은 The bride was beautiful. 바로 36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언제 그랬던 거야? 어제 그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말 주어진 것과 영어 단어의 어순 자체가 순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문장 가운데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비동사의 의미 가운데 자, 뒤에 어떠어떠한 성질, 상태를 나타내 주는 형용사가 올 때는 형용사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우리 비동사가 전달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는 과거기 때문에 자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요.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준 겁니다. 37번 갈게요. 탐과 그의 남동생은 지난 주말에 해변에 있었다. 역시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문장 끝에 붙어줬고요. 우리는 탐과 그의 남동생 주어 자리에 넣어줘야 돼요. Tom and his, 그의 brother, 남동생. 그 다음에 있었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지요. 자, 우리 비동사 과거형이 보여야 되겠죠? 와, 있었다니까. 뭐가 나와줍니다. 어디 있었던 건가요? 해변에. 라고 얘기할 때, at the beach.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Tom and his brother were at the beach. 바로 37번의 정답이었고요. 여기 비동사 우리 원은요? 그렇지요. 있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네요. 자, 이어진 38번 갑니다. 이 가방은 한달 전에 할인 중이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A month ago. 한달 전에. 우리 어구가 여러분들, 뭐뭐 전에란 표현이고요. A month. 한 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a month ago. 한달 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주어 자리는 이 가방이 나와주는 거죠. This bag. 그 다음에, 자, 우리 동사가 나옵니다. 한달 전. 과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주고요. 할인 중인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on sale. 바로 할인 중인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this bag was on sale. 바로 38번에 우리 정답이 되겠고요. this bag was on sale. 됐죠? 38번의 정답이에요. 자, 이어지는 우리 39번, 40번은요.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바르게 옮겨주는 바로 해석 문제가 나와줬는데요. 일단 39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you and John이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 우리 현재형으로 are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lassmate. 자, 반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와 John 두 명을 얘기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classmate 이 단어에 s를 붙여줬다라는 거고요. 굳이 우리말로는 반 친구들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은 너와 John은 나의 반 친구이다가 되겠네요. 너와 저는 나의 반 친구이다. 됐죠? 39번의 정답이었고요. 우리 비동사의 의미는 그렇죠? 이다. 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네요. 자, 이어진 우리 4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요. We were 비동사의 과거형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members of the tennis team 이렇게 나와줬죠? 근데 of는요.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여기서는 뭐뭐의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멤버였다라는 거야. 과거니까 이다가 아니라 였다가 되겠죠. 근데 뭐의 멤버였던 거야? 테니스 팀. 그러니까 테니스 팀의 멤버

전부였다는 얘기는 우리는 테니스 팀 팀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테니스 팀의 팀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번에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줬고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다가 아니라 그러네요. 이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40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진 41번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글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단 부정문은 축약형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간단해요. A cat is on the table. 고양이 한 마리가 탁자 위에 있다. It is gray. 그것이 회색이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A ball is under the table. 공 하나가 is under the table. 자, 탁자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The ball is yellow. 그 공은 노란색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질문이요. Is the ball gray? 공이 회색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탁자 위에 있고요. 그것이 회색이라고 얘기했죠. 회색인 거는 지금 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공은 노란색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is the ball gray? 공이 회색이니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답은 당연히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돼요. No 다음에 그리고 the ball 그 공입니다. 그것 is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부정이니까 뒤에는 isn't. 빈칸에는 no it isn't. 바로 41번의 정답 되겠고.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비동사의 현재형, 주어에 맞게 am 또는 is 또는 are를 써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죠.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 줘야 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의미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줄 때 기억하시죠? I 전용 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가 나와주는 경우는 바로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그런데 문법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재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문법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인칭 단수 주어라는 문법 용어인데요. 기억하시죠? I/U를 제외하고. 뭔가, 자,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 주어일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다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I/U를 제외하고 단수인 주어를 얘기할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 그럴 때 써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 현재형 is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are 써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The new jacket. 그새 자켓. 뭐야? 3인칭 단수 여러분들 I/U를 제외하고 자켓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is가 맞아요. 기본적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 우리 핵심 개념을 정리해 줘야 되고요. 자, 우리 R을 is로 바꿔주면 정답이 됩니다. 의미는 뭔가요? 그새 자켓이 is not warm, 따뜻하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도 사실 여러분들 같은 유형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어에 맞게 비동사 현재형 am이냐, is냐, 아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자, 여기는 is가 왔죠. is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3인칭 단수조일 때, IU를 제외하고 뭔가 단수인 주어가 나와줄 때 우리가 비동사의 현재형을 is 써주는 건데, 여기는 스텔라와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단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맞아요. are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dusty란 단어는 목이 마른, 갈증이 나는 이란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 첫 번째 만남 때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철자와 함께 의미 잡아주셔야 돼요. 스텔라와 그녀의 여동생은 dusty,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44번,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완전한 문장을 다시 써주는 건데요. 일단 단어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nteresting은, 자, 뭐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또는 흥미로운 이란 의미의 단어예요. 자, 여기는 this computer game, 이 컴퓨터 게임은 이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not이 먼저 나와주고 is가 보이네요.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맞아요.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풀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 만드는 거, 여러분 풀었잖아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not이 먼저 나오면 곤란하겠죠?

우리 뒤쪽으로 이동해 줘야 되고요. 당연히 축약형 isn't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This computer game is not 또는 isn't interesting. 자, 이 컴퓨터 게임은 재밌지 않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역시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건데요. 요번에는 의문문이 나와줬고요. 우리 공부했던 대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줍니다. 그건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 여러분들? 여기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왔는데요. 주어가 누군가요? Roy and Tom. 자, 로이와 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예요, 여러분들. 두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복수가 주어 자리 보일 때 또는 you가 주어 자리 보일 때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 was가 아닌 were가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was를 were로 바꿔주시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자, was가 were로 바뀐 거 확인하셨죠? 의미는 뭔가요? Were Roy and Tom at the shop? Were Roy and Tom at the shop? 이런 식으로 was가 아닌 were로 바뀌었고요. Roy와 Tom이 그 상점에 있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어지는 46번 문제 가볼게요.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건데요. 자, age가 나이죠. job, 직업이에요. personality, 성격이라는 의미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도 철저 함께 좀 잡아주시고요. 일단 보니까, Kate와 다니엘이 나이가 같네요. Kate의 직업은 teacher, 교사고요. Daniel은 actor, 배우입니다. 자, Kate의 성격으로 묘사된 단어는 kind, 친절한.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funny, 뭐 여러분들? 재밌는. 그쵸? Kate and Daniel 나와주고요. Kate와 다니엘은 베프다, 가장 친한 친구다. 라는 의미로 우리 이다라는 의미로 될 비동사 Kate and Daniel 주어기 때문에 그렇죠. 아가 빈칸에 정답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들이요. 동갑이 여러분들 같은 나이예요. 역시 대의가 좋으니까 아가 빈칸에 정답이 되는 거고. Kate is a 자, 직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빈칸에 teacher가 정답 되겠죠. Kate는 교사이다. 자, 그녀는 빈칸 나와 주고요. Very kind. 매우 친절하다. 누구한테? To her students. 그녀의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녀는 very kind, 매우 친절한, 매우 친절하다가 되려면 그치 어떠어떠하다. 우리 비동사 현재형 필요하고요. she가 좋으니까 이번에는 is가 정답 되겠죠. She'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누구에게? 그녀의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Daniel isn't.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렇죠. actor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배우이다. He's funny. 그는 재미있다. 이렇게 46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힘내주시고요. 이어지는 47번, 48번 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고 대화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일단 내용 보니까 세라는 중학생이다 라는 문장을 시작하고 있고요. She is 14 years old. 그녀는 14살이고요. She is from England. 그녀는 영국 출신이다. 그런데 이 표현 잡아줘야 돼요. 기억하시죠? 비동사 from 다음에 나라나 도시가 나와줄 때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She is a good badminton player. 그녀는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이다. 라고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47번 볼까요? 세라가 축구 선수인가요? Is Sarah a soccer player? 아니, 여러분들. 배드민턴 선수지요. 그러니까, no. 그렇죠. She isn't. 바로 47번에 정답이 나와주고요. She is a badminton player. 그녀는 배드민턴 선수이다. 이렇게 답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Is Sarah from England? 세라가 영국 출신인가요? 분명 여러분들 이 문장에 자, 그녀가 영국 출신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번에는 긍정의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yes 다음에 그렇죠. She is가 바로 빈칸에 정답이 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남은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49번. 자, 보니까 그의 생일은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우리 49번, 50번 문제는요.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바르게 써주는 영작 문제예요. 근데 일단 49번이 그의 생일은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의 his 그리고 생일 birthday. 자, 이게 여러분들 주어 자리 나와주는 거고요. 지난주 일요일 last Sunday. 그렇죠? 그 전에 우리는 그렇죠. 비동사 우리 과거형이 필요합니다. 주어가 그의 생일이니까 당연히 was를 활용해 주면 되겠고요. His birthday was last Sunday. 바로 49번에 정답 되겠네요. 됐죠? 자, 우리

그의 생일은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바로 문제였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0번. 자, 이름 읽어줄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이름, 영어권에서는 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조이라고 읽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데이지와 조이는 5년 전에 간호사가 아니었다. 자, 데이지로 시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지 앤 조이. 그다음에 자, 간호사가 아니었다. 이거 여러분들 뭐뭐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필요로 하죠, 여러분들. 주어에 맞게 지금 그렇죠? 워가 나와 줍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었다니까 부정문이 되는 거야. were not. 뭐가 아니었던 거야? nurses. 간호사가 아니었던 거야. 언제? 5년 전에. 5 years ago. 그런데 문제는 8개의 단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were not을 축약형으로 뭘 사용하는 거예요? want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Daisy and Joy weren't nurses 5 years ago. 이런 식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모두 풀이해 드릴 겁니다.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오늘 44강에서 함께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단원명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작품을 즐겨요잖아요, 여러분. 작품을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 시도 만나고 이야기도 만나고 있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인상적인 부분 무엇인지, 인상적인 장면이나 표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작품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41번부터 55번까지 문제 함께 풀 텐데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구경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가 지난 시간 문제였죠. 정답은 오였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휴머니드와 어머니가 끌어안는 것처럼 다른 구경꾼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였고요. 오늘의 퀴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알에서 태어나다라는 이야기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의 종류는 여러분 신화입니다. 신화. 신화라는 글 읽어보신 적 있나요? 글의 종류인데요. 이 신화는 자연 현상이나 또는 인간과 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글이 바로 신화이거든요. 금화왕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금화왕은요, 동부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산책하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홀로 서 있느냐 하니까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동생하고 나들이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모수라는 남자를 만나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한 후에, 첫눈에 반해서 혼인을 한 후에 그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가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처음 본 남자와 혼인을 하다니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화왕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요. 유화! 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유아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 알에서 태어난 건 누구지? 아, 선생님,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선생님 미리 결말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그렇죠? 나중에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되는 주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 건데요. 학습 목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선생님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시뿐만 아니라 이야기라는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금화왕은 이상히 여겨 유화를 궁으로 데려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으슥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을 왜 가두었지?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기이한 거죠. 처음 보는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혼인을 했고 그 아버지는 유아의 아버지는 그걸 듣고 나서 화를 내면서 딸을 쫓아내? 뭔가 이 여인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약간 의심을 하면서 왕이니까요.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일단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가서 으슥한 방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죠. 햇빛이 들지 않던 방에 어디선가 햇빛이 들어와 유화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들? 으슥한 방에 가두었는데 어디선가 햇빛이 들어와서 이 여인 유화의 몸을 비춘 거예요. 게다가 햇빛이 마치 그림자처럼 유화를 쫓아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며 비추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는 이 글에서도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햇빛이 드는 것도 신기한데 으슥한 방에서 이 빛이 그림자처럼 이 여인만 쫓아서 다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후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이윽고 닷되들이만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대요.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윽고 닷되들이만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인간인데 사람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알 하나를 낳았대요. 뭔가 기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바로 신화인 겁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알을 품고 낳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신화가 재밌는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유아가 지금 어떤 으슥한 방에 갇혔는데 빛이 몸을 비추더니 배가 불러와서 알을 낳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유화가 알을 낳았다고 해괴한 일이로다. 그 알을 돼지에게 주도록 해라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금화왕이 명령한 겁니다. 금화왕의 명령으로 유화가 낳은 알은 돼지 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화가 끝나면 재미가 없죠. 버려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 했어요. 그런데 돼지는 알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밟을까 두려워하는 듯이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개에게 주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화왕이 어쩐지 이상했어. 방에 가둬봤는데 알까지 낳았다고? 너무 끔찍한 걸 하면서 그 알을 돼지 우리에 버려서 돼지가 먹도록 했는데 먹지 않았고 슬슬 피해 다녔고 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왕이 알을 길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길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소들도 알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알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밟지 않으려고 멀리 피해 다닌 거예요. 왕이 고민이 됐겠죠.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되겠지, 사라지겠지 했는데, 그러자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깃털과 몸으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보호하기까지 하네요. 그쵸? 피해 다니고, 멀리 피해 다니고, 보호해주면서 이 알이 정체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알의 정체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미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문제 먼저 볼게요. 4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유아는 큰 알을 낳았다. 저 배가 불러오더니 알을 낳았다고 했었죠. 금화왕은 유아의 알을 보호해 주었나요? 아니죠. 보호해 준게 아니라, 어떡해요. 개에게 줘보고, 돼지에게 줘보고, 들에 버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보호해 준게 아니라 너무 해괴한데 버려라고 명령을 했죠. 금화왕은 유아를 으슥한 방에 가두었다.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유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비추면서 알을 품게 되었죠. 돼지는 알을 밟을까 두려워 슬슬 피해 다녔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2번이네요. 42번 문제입니다. 기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닷되들이만한 선생님 저게 무슨 뜻이에요? 했을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닷이라는 것은요, 다섯을 얘기해요. 다섯.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때그

다섯입니다. 대라는 것은요, 예전에 곡식 등의 양을 헤아리는 그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닷대, 다섯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흔히 보는 달걀보다 훨씬 더큰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였죠? 유화의 몸, 유화의 부른 배, 유화가 낳은 큰알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유화가 낳은 큰 알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닷돼들이만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글에 나와 있었잖아요.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43번은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햇빛이 유아의 몸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했어요? 비추었죠. 따라다니며 비추었다. 햇빛이 뭐 공격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햇빛이 유아의 몸을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비추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유아의 배가 불러오더니 어떻게 됐죠? 무엇을 낳았어요? 큰 알을 낳았죠. 그냥 알을 낳았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닷돼들이만한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알이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금화왕이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했지만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깃털과 몸으로 알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새와 짐승들이 무엇을 했냐? 그래서 찾아보면 덮어주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얼마 후, 알 껍데기가 저절로 갈라지면서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알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동물이 나오나 했는데, 사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되자 아이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곤 했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 다 맞췄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백발백중이라고 하기도 하죠. 스스로 7살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요. 근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고, 그것이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췄다는 거죠. 솜씨가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네요. 주몽은 활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이 주몽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다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었다고 해요. 주몽은 금화왕의 일곱 아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활 쏘기에서도, 말 타기에서도, 사냥에서도 주몽의 재주가 단연 뛰어났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것만 봐도 보통이 아닌데, 역시나 활 쏘기, 말 타기, 사냥 전부 다 가장 잘한 거예요. 일곱 아들 중에서도. 아들과 어울려 놀면서도, 그쵸? 늘 주몽의 재주를 시기하던 태자 대소가 이름이에요. 태자라는 것은 임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임금의 아들인데,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샘하고 미워한 거예요. 샘내고. 어느 날 아버지 금화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몽은 본디 사람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놈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그를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걔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걔 그대로 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재주를 시기했기 때문에.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이기엔 주몽의 재주가 너무나 아깝고, 이런 재주들이요. 살려두자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아, 죽이기에는 너무 재주가 많은데, 아, 그렇다고 또 살려두기에는 태자, 대소가 얘기한 것처럼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무슨 일을 시켰어요? 말 먹이는 일을 시켰습니다. 문제 볼게요. 44번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문제에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주몽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 라고요.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 먹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활을 매우 잘 쏘았기 때문에, 말 타기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요. 정답이 하나 숨어 있기는 한데, 나머지 말도 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묻는 것은 뭐예요? 왜 주몽이라고 불렀는지 까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했죠? 그렇죠. 활을 매우 잘 쏘았기 때문이다. 알에서 태어났고, 말 먹이는 일을 했고, 뭐말 타기 했고,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겼다도 다 사실이지만, 이름이 붙은 이유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5번 볼게요. 밑줄 긋는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1번. 금화왕이 대소를 태자로 명했다 해서 태자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었는데요.

임금의 아들 중에서도 임금의 자리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쵸?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주국이라는 뜻도 여러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자주국이란 단어도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국에서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자라고 부릅니다. 그를 없애 후환을 막아야 합니다. 후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후환이라고 합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후환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어떤 일로 비롯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걱정이나 근심을 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여러분 뜻잘 알아두시고요. 46번은 서술형인데요. 태자 대소가 주몽을 시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뭔가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그 질투를 샘내고 미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써주면 되겠어요. 주몽이 여러 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죠. 재능이 너무 뛰어나. 아, 혹시 왕위를 제한테 주는 건 아닐까?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샘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이 된 거죠. 여러 방면을 여러분 그래서 조금 찾아서 풀었어도 좋겠습니다. 말타기도 잘하고 활쏘기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이다.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모두 정답이에요. 47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왕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거예요. 기역, 고민하던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아, 얘를 죽여야 하나? 아,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천하다라는 것의 반대는 귀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말 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천한 일이어서 그러면 아, 죽이긴 좀 그렇고 말 먹이는 일을 해라 시켰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친구, 주몽이 말을 잘 다루니까 말 기르는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너 이거 잘하니까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나아가봐라 한 것이 아니라 고민한 거죠.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말을 잘 다루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슬 주몽의 재주가 뛰어나서 죽이기는 아깝고 살려두기에는 후환이 있을까 두려웠을 거야. 정확하게 짐작했죠. 여기에 정답이네요. 죽이기는 아깝고 살려두기에는 후환이 있을까 두려운 거죠. 영민 주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B 틀렸습니다. 알수 있죠. 능력이 뛰어났어요.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먹이는 일을 시켰을 거야. 들렸습니다.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이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읽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하거든요.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마구간에 왔다가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 뭐예요?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우리가 배웠던 시에서도 확인했었던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마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무엇에 빗댔어요? 나뭇가지에 빗댄 거죠. 그렇죠? 가느다랗고 마르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냥 마른 말이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하면은 읽는 사람도, 아, 그 정도로 앙상하고 가느다랗구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들은 모두 털이 반지르르 하고 살이 쪘는데 저놈만 비쩍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저 말을 내게 줄 테니 잘 먹여보아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주몽한테 얘기했겠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몽은 천하의 명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명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가 한자로 말 마자거든요. 선생님. 마른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명마였던 건가요? 어떻게 됐겠어요? 주몽이 잘 먹여서 키웠겠죠. 그래서 명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몽이 묵묵히 말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태자 대소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주몽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섭죠? 아무리 천한 일을 시켜도 거기서 안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놈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주몽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하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을 불러 말했습니다. 유하 부인 누구였죠? 주몽을 낳은, 알에서 나왔잖아요, 주몽이. 그래서 주몽의 어머니가 되겠죠. 이 유하 부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요. 강 있죠, 강. 바다 강할 때 강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즉, 주몽은 하백의
외손자가 되겠죠. 이것도

뒤에서 더 나올 겁니다. 유아 부인이 주몽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해치려는 무리가 있구나. 어서 이곳을 벗어나 화를 면하도록 해라. 어서 여길 떠나. 대소와 그 대소를 따르는 무리가 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눈치채고 얼른 벗어나거라 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주몽은 눈물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하직이라는 단어도 처음 봤을 수 있는데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직 인사를 드리고 궁을 벗어나 말을 달렸습니다. 도망간 거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충실한 부하이자 믿음직스러운 벗인 오이, 마리, 협보는 주몽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벗을 데리고, 친구이기도 하지만 뭐 데리고 다니는 신하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세 인물도 바꿔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이, 마리, 협보는 대소를 따르는 무리다 하면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소의 무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 일행을 뒤쫓았습니다. 아, 대소도 정말 집요하네요, 그렇죠? 천한 일을 시켜도 안심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해도 뒤쫓아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힝! 이거 웃는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습니다. 말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때 이렇게 앞다리를 들잖아요 하면서 말이 낸 소리입니다. 힝! 이런 소리를 내면서 멈추었대요. 왜 멈추었을까요? 깊은 강물이 주몽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위기가 없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죠. 주몽이 강물 앞에 막혔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강물 앞에 막힌 거예요. 대소의 무리가 뒤쫓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엄청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빨리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강물 앞에 막혔고 그 뒤에 대소의 무리가 뒤쫓고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4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말 먹이는 일을 게을리 했나요? 아니죠. 열심히 먹여서 명말을 만들었어요. 주몽은 비쩍 마른 말을 잘 먹여 명말로 만들었다. 바로 여기 나오네요. 2번이 맞는 말이죠. 1번과 2번이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둘중 하나 답이 있다.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먹인 일을 게을리한 것과 말을 잘 먹였다.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유아 부인은 주몽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얼른 떠나라. 너 위험해. 하셨고요. 태자 대소는 주몽과 잘 지내기 위해,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주몽이 떠나자 태자 대소는 좋아하며 더 이상 주몽을 쫓지 않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집요하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2번이 정답이겠군요. 49번이에요.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두 가지를 골라 기호를 적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 어떤 빗대는 거죠.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거뭐 있죠? 나뭇가지, 볼품, 천하, 태자, 바람 이렇게 있었는데요.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서 얘기하는 것첫 번째로는 그렇죠.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처럼 마른 말이라고 했었죠. 마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빗댔고요. 또뭐 있죠? 바람,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 보면 바람처럼 달리던 말, 그럼 어떻게 달린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다. 이런 뜻을 우리가 생생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죠. 나머지 볼품, 천하, 태자는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역, 미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49번에서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49번 문제를 풀어야 50번도 풀수 있겠네요. 대상, 그리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답 뭐였었죠?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그리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었죠? 그러면 나뭇가지는 뭐예요? 가느다랗다는 특징이 있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은 뭐예요? 빠르게 달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니까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네요. 가느다란 빠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51번. 유아 부인이 주몽을 불러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니인 유아 부인께서 주몽을 불러서 얼른 도망가라. 너를 해하려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4번에 답이 있네요. 얼른 너 궁을 벗어나서 화를 면하도록 해라. 4번이 정답인데요. 사이좋게 지내라 라던가 위험을 알려라. 그리고 명마 너 갖지 말고 태자 대소에게 바쳐.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말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여서 명마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틀린 내용.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주몽은 강물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아, 어떻게 걱정했겠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여기 나오죠. 우리 외할아버지는 강의 신이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빨리 가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뭔가 일이 발생할 건가 봐요.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고맙다. 주몽 일행은 자라와 물고기 등을 밟으며 달려 강을 건넜습니다. 다행이군요. 주몽 일행이 강 건너편에 내리자마자 자라와 물고기는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뒤쫓던 대소의 무리도 강을 건너올 수 있을 텐데 흩어진 거죠. 도와준 거예요, 주몽을. 뒤쫓아온 대소의 무리는 유유히 달리는 주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졸본 주에 이른 주몽은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 나라가 훗날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문제 볼게요. 5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몇 번의 답이 있죠? 강이 나타나 크게 기뻐한 게라 탄식했고요. 잡히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도망쳤고요. 대소는 주몽을 쫓아 나라에 세웠나요? 아니요. 주몽이 세운 거예요. 대소 무리는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으로 쫓을 수 있었다. 실패했어요. 주몽 일행은 자라와 물고기가 만든 다리를 이용해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 주몽 일행이 건넌 거 맞죠?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5번의 답이 있다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53번,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유유히 강을 건넜다 하면요. 재빠르게 건넌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고 느리게라는 뜻입니다. 유유히. 여러분 혹시 뜻을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다급하게 조심스럽게 이런 거 아니고요. 여유가 있고 느리게. 이제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유유히 다리를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54번입니다. 이 글에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몽 일행이 깊은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 장면 뭐죠?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주몽은 대소 무리를 따돌리고 졸본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다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라와 물고기가 주몽을 도운 장면이 인상적인 까닭을 쓰는 겁니다. 자, 주몽을 도와서 방금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그럼 왜 인상적이었는데 물어봤을 때그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드는 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 글의 종류 기억해 볼게요. 뭐예요? 신화잖아요. 신화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원래는 물에서 막 헤엄치면서 다녀야 하는데 쭉 떠올라가지고 몸을 막 이어서 건널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신화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에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신비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래서 인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의 머리에 오래 남았다. 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까닭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면 답이 될수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장면이 정해졌어요. 무슨 장면으로 정해졌어요? 자라와 물고기가 주몽을 도운 장면으로 하나를 딱 정한 다음에 왜 인상 깊었니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딱 잡아요.

답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뭔가 재밌었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이었기 때문이거나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셔야 하겠죠? 서술형 여러분 잘 답을 적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문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나가지 마세요. 퀴즈 확인하셔야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이름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호기 게시판에 답을 남겨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45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구계가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고요. 그 중에서 직권의 지구 내부 구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직권에서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층의 이름은 가장 바깥 껍질인 지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지각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요, 이 지각이 어떠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 것 같네요. 지각은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 라고 답하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지난 강의 정말 잘 복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지각에는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무엇이 있고, 또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우리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래요. 광물은 광물인데 암석을 이루는 주가 되는 광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광물이라고 부르냐면요. 조암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암이라는 뜻이 암석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광물은 무엇이냐면요. 암석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이 암석은 하나하나의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 중에서도 암석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 즉,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각을 이루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화한 강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의 이름은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은요,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밝은 광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그림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인 크기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석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광물은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은요, 우리가 무색 투명한 육각 기둥의 모양을 가진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석도 밝은 색깔, 그리고 석영도 밝은 색깔이네요. 우리가 조한 강물은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 색 광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건 휘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흑은모, 각섬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휘석, 흑은모, 각섬석은 색깔이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흑은모의 경우는요, 판 모양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어두운 색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흑은모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많은 광물들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광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의 특성들이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로 나뉩니다. 우리가 밝은색 광물 중에서요, 이렇게 육각 기둥의 무색 투명한 광물을 석영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한데 우리가 모양이 좀 다르죠.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가진 무색 투명한 광물을 우리는 방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해석은 뒤에 있다가 염산고와 반응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흰색과 분홍색을 띠며 조한 광물 중 가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던 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광물 중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흑은모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어떤 광물이냐면요, 각섬석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녹색은요,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멘틀에 많은 암석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했는데, 이 감남암에는요, 바로 이 감남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물의 색이 다 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물의 색이 같을 때또 분류해 볼수 있는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요. 좋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좋은판에서 나타나는 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 이 세 광물이요. 보기에 어떠한 색깔로 보이나요? 그렇죠. 어두운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 광물을 좋은판에 긁으면 이렇게 광물 가루의 색이 나오는데 그 색이 지금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흑은모는요,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적철석은 적갈색. 그리고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좋은 색이 나타납니다. 아, 우리가 이 광물들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판에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흑은모고, 우리가 좋은판에 무슨 색? 적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철석,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철석이구나. 그럼 이세 광물을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맥락에서요. 여기서도 세 광물이 있습니다. ABC 세 광물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광물 다 보기에는 노란색 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광물은 노란색 좋은 색을, B 광물은 녹흑색의 좋은 색을, C 광물은 검은색의 좋은 색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 황동석, 황철석의 광물의 색은 모두 다 노랑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의 좋은 색은 노랑색. 우리 금, 아무리 이렇게 부셔도 노랑색을 띨 수밖에 없겠죠? 황동석은요, 좋은 색이 녹흑색이래요. 그리고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리 ABC 광물 이름 찾을 수 있겠어요? 노란색, 그리고 좋은 색, 또 노랑색. 아, A는 금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우리가 조흠판에 긁은 색은 녹흑색인 것으로 보아 비는 황동석.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좋은 색이 검은색인 것은 황철석이구나. 즉, 우리가 좋은 색으로도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굽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한 것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영이랑 방해석을 이렇게 긁었더니 석영은 멀쩡해요. 그런데 방해석만 흠집이 났대요. 그럼 누가 더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석영이 더 단단했기 때문에 석영에는 흠집이 안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영의 굳기가 더 컸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근데 그 자성이 뭐냐면 자철석 근처에 쇠붙이, 쇠목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그림처럼 자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방해석이 있고요. 방해석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해석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산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면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보이는 광물이 방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한 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암석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이 암석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불과 관련됐다. 즉, 높은 온도와 관련된 마그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성암은요,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뉍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화성암이면 화성암이지, 또 화산암과 심성암의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성암은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이에요. 그런데,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있는 마그마방에 있던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용암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대기와 만나서 아주 급작스럽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성암은요, 이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마그마방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화산암은 선생님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빠르게 식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친구 손잡고 옆에 친구 손잡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산암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빠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떠하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살펴보면
결정의 입자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함은요, 선생님이 아까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암석이 밝고 어두운 걸 결정하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의 색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광물 배울 때 우리 석영과 장석은 밝은색 광물이야. 하지만 각섬석, 흑은무화 같은 광물들은 어두운색 광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의문암과 화강암에는 밝은색 광물, 즉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광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현무암과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은무나 각섬석, 휘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두 암석은요, 암석의 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색이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류의 화산암, 우리 결정의 크기와 화성암,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과 관련된 암석,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져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적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눌려요.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퇴적물과 퇴적물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누군가가 와서 풀칠을 해줘야 돼요. 즉, 물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풀칠이 가능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굳혀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한 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다른 층이 퇴적되고 또 다른 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층은 퇴적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층한층한층 쌓일 때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란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그 사이에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퇴적암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퇴적물의 크기로도 분류하고요. 퇴적물의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여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보여요? 굉장히 큰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감의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 역자예요. 그래서 자갈이 주로 구성된 암석입니다.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암은 여감에 비해 확실히 입자가 조금 작아졌죠. 우리 모래사자 써서 우리가 모래가 퇴적되고 굳어진 게 사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사암보다 조금 더 입자가 작습니다. 진흙이 이자 써서 우리가 이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석회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질, 석회질 물질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암석입니다.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과 무엇을 열과 압력을 받거나 혹은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였대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무슨 암이에요? 변성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암에도요,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암석, 그러니까 변성암이 되기 전에 암석이 있겠죠? 이 암석에 알갱이 알갱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성암이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어떻게, 이 압력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당연히 그 방향과 반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줄.

줄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치 이 줄무늬가 나뭇잎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놓은 것과 같다 해서 나뭇잎 낙엽할 때 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엽을 써가지고 엽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엽리는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생기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엽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이에요. 즉, 광물이 결정을 다시 만든다라는 뜻에서 무슨 작용?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성암 역시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의 분류고요. 우리 변성암은 원래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혹은 열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암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강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그리고 밝은색 암석이었습니다. 이 화강암이 변성작용, 즉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편마암은 여러분들 여기 줄무늬 잘 보이시나요? 이런 줄무늬?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마암은 염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변성암 중 하나예요. 자, 이암입니다. 이암은 퇴적암이었고요. 진흙이 퇴적되었었죠. 이 이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암으로 변한다라고 하고요. 편암 역시 보시면 이 방향으로 지금 줄무늬 보이거든요. 편암 역시 염리가 잘 나타나는 암석 중 하나예요. 그런데 편암이 더 높은 열과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한번더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모래가 퇴적되어서 굳어졌던 사암입니다. 사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요, 무슨 암이? 규암이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석회암 보면요, 석회암 역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무엇이 돼요? 대리암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규암이랑 대리암은 왜 염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규암이나 대리암은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염리가 뚜렷하지 않은 변성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염리라는 게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알갱이들이 눌려서 줄무늬를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 각각의 뭐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냐면 암석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개념 아이템은 암석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석이 영원히 화성암이고 퇴적암이고 변성암인 것은 아닙니다. 암석은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의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즉 마그마가 식고 굳어가지고 화성암이 됐어요.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지표로 노출이 되면 풍하와 침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막 옮겨갔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무슨 암? 퇴적암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하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변성암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변성암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액체로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가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태어났던 화성암이 다시 녹으면 또다시 마그마가 돼서 또다시 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성암이 지하 심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변성암이 다시 풍하와 침식이 돼서 퇴적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암석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장석이었어요. 밝은색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석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밝은색 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석은 우리가 흰색, 분홍색, 석영은 무색,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고요. 니은, A는 장석이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A 장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B는 방해석이며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선생님이 방해석이 아니라 이미 석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광물은 감람함에 많은 감람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을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A 위치는 뭐예요? 지금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내려서 굳어진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 결정의 입자가 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천천히 굳어져서 입자가 큰 뭐예요?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화산암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현무암과 유무암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려암은 심성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암은 편성암, 그 다음에 현무암과 유무암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요. 우리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퇴적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다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 밑에 있는데요. 사실 육지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물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진흙들은 조금 더 멀리, 육지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랑 가까운 쪽에 자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될 수 있고요. 육지랑 먼 쪽에 진흙이, 입자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갈이 퇴적암이 됐어요. 주로 자갈로 구성됐던 퇴적암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감이었죠. 자, 나는요, 모래. 모래에 사자 써 선생님이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흙은요, 우리가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퇴적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물부터 암석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광물, 암석 이야기 했는데요. 개념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에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무엇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두 개념 단어 오늘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4강의 답은 무엇과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도 벌써 4강이 맞춰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 지각이 변화하는 이야기,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어느덧, 예, 우와, 44강까지 왔네요. 비판적으로 읽어요. 즉, 그렇구나, 다 맞아. 이게 아니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타당한 내용만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시간. 그래서 더 재밌죠. 자, 비판적으로 읽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 내용이 타당한지 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빨리 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의 글을 읽었더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었고요.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도 찾아냈었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 원래,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주장을 하다가, 이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데? 라는 걸 발견하는 그 재미! 예, 이번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지 또는 타당한지 내용의 타당성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타당한지 일단 첫 번째는요. 주장이 가치가 있는지. 자,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어야 해요. 그건 정말 기본이죠. 주장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이거는 뭐별 가치가 없는데, 이런 주장은? 그러면 누가 읽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주장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만 그럴듯하면 될까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유. 이유가 타당한지, 예. 이유의 타당성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는 또 그냥 이유인가요? 아니죠. 이 이유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누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의 타당성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그럴듯해야 된다. 이 그림은 항상 언제까지나 기억해야 되겠죠? 주장을 받쳐주고 있는 이유, 이유를 받쳐주고 있는 근거.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고 타당한지를 보셔야 돼요. 즉, 이치에 맞는지, 옳은지를 잘 봐주세요. 자, 이번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역시 주장하는 글이고요. 제품 정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거나 뭐, 저 과자를 샀다. 아니면 음료수를 샀다. 좋아. 자, 거기에 혹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이 제품은 이름이 뭐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예,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다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제품 정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죠.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모든 제품에는요, 제품 정보가 쓰여 있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아요. 이걸 보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이 바로 주장이죠. 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주장,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사기 전에, 제품 사기 전에 그냥 여기 있어요 하고 돈 내고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제품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1,000원을 주고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만족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소비라고 하지요. 소비생활. 네. 소비생활 습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생활을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소비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예, 이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굉장히 가치 있는 주장이다. 즉, 가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올까? 이유가 나오겠지? 우리 짜임새도 정말 정말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왜더 나은 선택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식품 유형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자, 식품이니까 먹는 거겠죠?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료가 있어요. 흔히 볼수 있죠? 자, 이 음료는요. 식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고 제품을 고르면 좋대요. 자, 과일이나 채소 합해서 과채라고 합니다. 자, 이 제품 정보를 딱 읽어보니까 과채 주스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과채 음료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혼합 음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식품 유형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대요. 야, 처음 알았네.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음료수 먹으면서, 어? 이건 과채주스네. 난 아니야. 나는 혼합음료야. 그래? 뭐가 다르지? 이럴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곳이에요. 믿을 만한 정부 기관이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죠? 음료에 과채즙이 95% 이상 들어있으면 과채주스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10에서 95% 들어가 있으면 과채음료라고 붙여준대요. 야, 이건 과채음료야! 이렇게. 10%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에게, 겨우 요만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합음료라고 딱 표시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과채가 많이 들어간 걸 원해. 응? 그렇다면 이 식품 유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되겠어요? 난 과채즙이 많은 걸 원한다고. 그렇다면 예, 과채 주스를 선택하셔야죠. 아니야. 나는 그냥 과채즙이 그냥 아주 적은 걸 먹고 싶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혼합 음료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내가 먹는 것이 과연 과채즙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을까? 알고 먹자 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음료수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 냉장고 한번 뒤져 보시고 예. 없는데요. 어제 먹고 그 통을 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렸지. 우리 집뭐 재활용통. 그러면 가서 한번 보시고. 네, 재밌을 것 같죠? 자,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고 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서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어서 많이 살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모든 제품의 제품 정보가 쓰여 있지 않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제품 정보를 잘 확인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또는 똑같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상품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얻을 수 있다. 예,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죠? 과채집에 양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품 유형을 확인할까? 유통기한, 제조회사, 친환경 마크, 가격을 확인할까? 예, 앞서서 식품 유형을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과채집 양이 많을수록, 예, 주스라고 써붙여줄 수 있겠네요. 그쵸? 물론, 아주 많아야 될것 같아요. 도대체 아까 그몇 퍼센트였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주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는 음료, 과채 음료.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구나. 와, 나 몰랐어. 네.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죠? 유통기한이 뭘까요, 얘들아? 유통기한. 유통이 뭐예요? 유통이란 얘기는 이 제품이 유통, 말 그대로 흘러다닌다는 거야. 어디를 흘러다닐까요? 길거리? 아니죠. 시중에 흘러다니는 거지. 마트라든가, 일반 가게라든가, 그쵸? 자, 이 제품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을 때, 그때가 유통기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00몇 년, 뭐몇 월, 뭐 며칠, 여기까지 유통기한이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시중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통기한이죠. 유통기간. 자, 이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요 기한을 넘겨버린 제품도 우리가 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소비 기한은 뭘까, 얘들아? 소비 기한. 여기서 소비는 뭘까요?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까지는 먹어줘야 돼요. 이 말이죠. 이 기한을 넘겨버려서 내가 섭취를 하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 과채즙이 5% 들어간 음료래요. 5%?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본문을. 아하, 이때는 혼합 음료로구나. 네. 자, 기억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과체 주스, 과체 음료, 혼합 음료와 같이 식품 유형이 구별되어 있는데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체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다. 자, 이걸 판단하며, 즉 비판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비판.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됐기 때문에 앞에 중요라고 썼습니다. 어려워서 중요가 절대 아니고 학습 목표와 딱 들어맞는 문제의 중요라고 써있죠. 자, 그럼 이 기억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서 믿을 수 없어.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 국가기관에서 딱 이렇게 정해준 것이었잖아요. 자, 과체, 주스, 음료, 혼합 음료는 어떻게 다르다라고 딱 정해줬었죠.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어요. 예,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왜요? 객관적이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어요. 자,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다면 제품 정보에 있는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용량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로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옳은 말만 계속하고 있네요.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두부, 어묵도 용량을 확인하면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넘어갈까요? 하면 안 된다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이 읽다가 엥? 하면은 네. 그 사람은 잘 판단하고 또잘 비판하며 읽기 하신 거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선한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 여러분, 신선한 제품 고를 때 무엇을 보죠? 소비

소비기한이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래요? 용량을 확인하래요. 에? 적다. 많다. 이게 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선한 제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즉, 이것은 이유이긴 이유인데,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말. 맞아. 200ml는 한컵 정도 맞잖아. 이거 다 필요 없어. 여기가 맞다고 해서 그렇구나. 아니야. 왜? 이유 자체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용량 얘기해봐야 뭐예요? 이미 설득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신다면 비판적 읽기를 잘하고 있다. 여겨도 좋아요. 여기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 그 우유 냉장고에 보관해. 그런 말이죠. 우유 냉장고에 두어. 이래도 되죠. 자, 이렇게 보관하다. 뭐, 또는 우유를 오래 보관하다. 우유를 오래 놔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용 연령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가 있대요. 연령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죠, 나이. 나이를 연령이라고 하고 연령을 또 나이라고 해요. 자, 이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자기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죠.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고를 때에 사용 연령, 사용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다시 말한다면 이용해도 되는지, 예, 또몇 살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장난감에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탁써 있어요. 자, 이렇게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잘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장난감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세 이상, 만약에 3세 이상이 아니고 더 어리다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들은 뭔가 입에 넣기가 참 쉬워요. 그죠? 예, 만지고 입에 넣었다가 또 빨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장난감에 따라서 그 장난감이 목에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또,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혀를 통해서 이렇게 빨면서 혀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또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용 연령을 잘 살펴보면서 안전한 제품을 골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장난감 총 보세요. 위험한데 그걸 재밌다고 사용하다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하거나 살 때,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근거 또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예를 드는 것은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쓸때 좋은 방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어린이 장난감은 사용 연령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를 정리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써서 찾아서 써볼게요. 용량을 확인합니다. 용량을 확인하면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글쓴이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타당성은 떨어지죠. 예. 타당성 있는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안전한 제품이죠.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이유를 꺼내올 수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건 타당성이 있구나. 여기는 타당성 없고 타당성 있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를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고, 이유를 정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잘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기역에서 디귿과 뜻이 비슷한 말을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보관해도, 연령, 사용해도 있습니다. 자,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해도, 예, 우유를 냉장고에 두어도, 뭐 같은 말이죠. 연령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 사용해도, 이용해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문단 3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시오. 중요한 또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 한번 비판해 볼게요. 비판적으로 읽어 볼게요. 일단, 문단 3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용량을 확인하라라는 거였어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어. 타당한가요? 이치에 맞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네. 문단 3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답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쓰면 부분 점수밖에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정답 모르겠어. 이런 친구도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쓰겠죠. 타당하다 써야지. 아니야, 아니야. 타당하지 않다 써야지.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예, 그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분 점수밖에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근거를 써 주어야 합니다.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써도 아주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된 용어를 넣어서 더 덧붙여 볼까요? 그러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 점수 안 받고요. 자, 일단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용량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제대로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맞나? 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예, 객관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문단 3의 내용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거도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요거. 뒷받침한다, 안 한다. 적절하게. 그리고 여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 요 말이 또 중요해요. 자, 아까 보세요.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이유 부분이었어요. 이유 부분. 이 이유는 누굴 뒷받침하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 3의 내용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정확하게 잘딱 골라냈습니다. 근거도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해요. 따라서 문단 3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아요. 이러면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를 확인하래요. 쓰임새를 말하는 거죠. 상처에 붙이는 밴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와 방수 밴드가 있대요. 자, 두 제품 모두 상처를 보호해주는 기능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방수밴드를 사용하면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데요. 반면 밴드를 사용했을 때는 상처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방수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하기는 한답니다. 수영장에 가거나 손을 자주 씻을 때에는 방수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는 그냥 밴드 사용하면 되고요. 방수밴드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방수 또는 물에서 보호 같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 나 수영장 갈 건데, 그러면 용도를 잘 살펴봐야 돼. 그러면 수영장 갈 때는 물에 잘 젖으니까 혹시 상처가 있을 때 물에 안 젖게 해야겠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한다? 예, 방수밴드를 사용한다.

하면 좋답니다. 용도에 맞게 써라. 예,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방자가 참 재밌어요. 방자는요, 막는다는 뜻이 있어요. 막는다. 막아줘요. 막는다. 이 방자가. 어휘 공부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물을 막아줘. 방수야. 응? 이런 거 있고요. 뭐, 추위를 막아줘. 방한이야. 찬걸 막아준다 이 말이죠. 또 독을 막아줘. 방독면 할때 방독 막아주는 거 많지. 또뭐 범죄를 막아줘. 그럼 범죄니까 방범 이렇게 되겠죠. 또 불을 막아줘. 방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방패도 무기잖아요. 상대방의 무기를 막아줘. 방패. 또뭐 있을까? 방탄 총알을 막아줘. 방탄 조끼 할 때. 와, 방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렇습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제품 종류에 따라 제품 정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죠. 이 정보를 잘 살피는 소비자는 똑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아까처럼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피면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대요. 앞으로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됩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 기억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 알맞은 것, 네, 동그라미 해볼게요. 용도를 확인하면, 쓰임새를 확인하면 좋겠다. 예, 밴드와 방수 밴드 예로 가지고 왔지요. 요걸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이유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 밴드와 비교했을 때 방수 밴드의 장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방수. 요것만 봐도 알수 있어. 방수. 물을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 디자인이 예쁘다. 가격이 저렴하다. 공기가 잘 통한다. 상처를 보호해준다. 물에다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방수밴드만의 장점. 일단, 물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방수니까. 물에다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해준다. 이것은 일반 밴드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물론, 방수밴드도 해당합니다. 네. 밴드, 방수, 밴드. 그 다음에 공기가 잘 통한다. 이건 일반 밴드였죠? 네. 물에다도 상처가 젖지 않으려면 공기가 잘 통하는 건좀 포기해야 될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말만 딱 봐도, 아하, 이건 물에다도 상처가 젖지 않게 물을 잘 막아주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31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우와! 정말 내가 제품 정보를 잘 따져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 할수 없죠? 자, 소비생활 습관과 관련 있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나 이제 물건 살 때, 아, 제품 정보들 중에, 이게 음료수 마실 때는 무엇을 보면 좋을까? 뭘 확인할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게 이거죠. 물건 살때 어떤 제품 정보를 확인할까? 여기 뭐가 있었어요? 뭐 식품 유형. 식품, 예, 유형. 식품 유형을 봐야 됩니다. 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뭐 용도도 보셔야지요. 뭐 이런 것들. 또 무슨 사용 연령. 사용 연령도 확인하셨나요? 막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예. 물론 이치에 맞지 않는 타당성이 없는 내용도 물론 그중에 있었었지만 예를 들어서 신선한 제품을 고르려면 용량을 봐라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식품 유형, 용도, 사용 연령 이런 것들을 아 이제는 정보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 할수 있죠. 자, 그런 질문들 한번 골라봐라 이 말이죠. 네. 이렇게 가족 가운데 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이 글의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가요? 저는 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주장이다.

0: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면 문제예요. 내 말은 논리적으로 옳고 이치에 맞아. 정말 타당할까, 당당할까, 부당할까? 아유, 칭찬을 잘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을 아주 잘해. 타당해 해야 될까? 부당해. 당당하구나, 너. 이래야 될까?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단원 경우의 수의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 시간입니다. 자, 그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 하나 전개도 펼치는 중요한 문제 남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보고 뒤쪽 계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우의 수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지 않고 계산도 간편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1번 문제 집중해서 문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과 12번을 주어져 있는 경우의 수의 구원픽으로 결정하고요. 다른 단원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될지,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똑같은 문제를 좀 빠르게 풀수 있을지, 자, 이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모서의 길이가 20cm인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의 점 A에서 출발해서 원뿔을 한 바퀴 슉 돌고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최단 거리를 구해서 그 X의 제곱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최단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뿔을 전개도를 펼쳐야겠죠. 자, 원뿔의 전개도 펼칠 때 옆면이 부채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이 부채꼴의 형태로 원뿔을 펼쳐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원뿔 옆면 펼쳐놓고 나면요. 밑면은 부채꼴의 호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각을 A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전개도에 알고 있는 숫자들을 다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죠. 모서의 길이 20cm가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로 옮겨 오게 될 것이고요. 밑면의 반지름 5cm는요, 당연히 원의 반지름 5cm로 옮겨 오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원의 둘레,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해당하는 이 값은 얼마야? 지름 곱하기 파이하고 쓰여지면 되니까, 아, 너 10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 10파이와 20cm를 이용하면 중심각의 크기 A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10파이라는 호의 길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0이라고 하는 원래 커다란 원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의 둘레에 A도만큼 차지하는 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360도 중에서 A도만큼에 차지하는 호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 있는 파이와 여기 있는 파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요. 40을 양변 나누어 준다면 좌변이 4분의 1만 남고 우변은 360도 분의 A도하고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자, 360도 분의 A도가 4분의 1이니까 A가 9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이 옆면의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직각이다라는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찾는 게이 왼쪽에 있는 원뿔을 전개도로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뭐야? A라는 점에서 출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A로 오는 그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A라는 점까지 도착하는 최단 거리 직선으로 표시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A와 A프라임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점 A라고 표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점으로 오니까 A프라임이라고 표시한 거고 이두 점은 전개도를 접으면 겹쳐지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결국 이 길이가 X다라는 얘기하면서 X의 제곱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X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네.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0cm로 서로 똑같을 테니까 아, X를 제곱하면 20의 제곱에다가 20의 제곱 더한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은 2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하고 쓸수 있고 400 더하기 400이라고 얘기되어지니까 아, X제곱이 800이다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지막 11번 문제였습니다. 전개도 펼치는 문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한 두어 시간 전에 강조했었는데 그게 직육면체를 펼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중심각의 크기까지 완벽하게 구해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심각이요. 90도나 60도가 아니면 실은 요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각이 막 37도, 25도 이런 값들은 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 30도, 60도, 90도 중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 혹시 했는데 좀 계산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실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경우의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경우의 수쪽 넘어가면 우리 소다른 실전 테스트 문제 1번이 바로 구원픽입니다. 자, 여기 있는 소다른 실전 테스트 1번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왜 구원픽으로 골랐는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보시면 지안이와 도윤이 두 사람이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더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지안이가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문제의 상황이 지안이 있고 도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눈의 수가 지안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안이가 던진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도윤이가 던진 주사위 눈의 수를 B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식으로 바꿔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A와 B가 어떤 값들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A와 B는 전부 다 1, 2, 3, 4, 5, 6 중에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경우를 잘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A가 6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A가 6인 경우에 B 값을 생각해 보면 6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 2, 3, 4, 5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5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A가 5인 경우 생각해 보면 B는 5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래 1, 2, 3, 4까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 A가 4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가 4인 경우 생각하면 B는 1, 2, 3으로 우리 B값이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몇 번만 더 하자. 자, 네 번째 A가 3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값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두 가지로 결정되어지고 다섯 번째로 A가 2인 경우 생각해 볼 텐데 B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모든 경우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싹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 경우의 수 15다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A가 1일 때는 왜안 하세요? B가 0일 수 없으니까. 그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우리 충분히 15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거. 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공평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그쪽으로 조금 좀 독특하게 해보면 이 문제 편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안이와 도윤이 두 사람이 둘 중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더 높은 눈을 나오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두 사람이 던졌을 때는요, 아주 공평하게 이길 가능성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 중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눈이 나타나서 승부를 내지 못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지안이가 이길 경우와 도윤이가 이길 경우가 완벽하게 반반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었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두 사람이 주사위를 각각 던졌으니까 지안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1, 2, 3, 4, 5, 6, 6가지 경우와 도윤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1, 2, 3, 4, 5, 6, 6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36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36가지 중에서 6가지 경우는요, 두 사람이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둘다 1, 1, 2, 2, 3, 3, 4, 4, 5, 5, 6, 6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6가지 경우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0가지 경우에는 승부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 30가지 경우 중에서 절반은 지안이가 이길 거고요. 절반은 도윤이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경우라고 경우의 수 구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정석대로 푸는 건 왼쪽이에요. 하지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공평한 게임들을 진행할 때는 전체 중에 절반 혹은 전체 중에 3분의 1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쉽게 계산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1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괜찮았어? 좋아.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문제가 좀 길고요. 오히려 답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2024년 선정된 한국 관광 100선 중에서 강원도에 있는 관광지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는 이런 관광지들이 있대요. 그치? 그랬을 때 산과 강 바다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여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6가지의 산과 4가지의 강 바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6가지, 4가지, 그럼 총몇 가지? 10가지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6 더하기 4는 10이라고 그냥 답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 중간에 과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 산과 강 바다 중에서 한 곳을 골라 여행한다라는 이야기는 산을 가거나 또는 강 바다 중에 가거나라는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과라는 말이 의미적으로는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산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또는 강 바다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죠. 그러니까 산을 고르는 경우의 수 6가지에다가 강바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 4가지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0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좀 바꿔서요. 여행을 가는데 산에서 한 곳을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강바다 중에서도 한 곳을 여행을 간다. 그렇게 여행을 할수 있는 방법, 여행을 가는 곳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라고 물어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에서도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강바다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이건 뭐야? 경우의 수에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6 곱하기 4, 24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어떤 걸 먼저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도록 문제를 또 출제하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변형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중에 이 문제는 덧셈에 대한 이야기,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는 이야기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잘 읽어내시면 됩니다. 저 과라는 말 때문에 과를 그리고로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가 훨씬 어려운 문제였어요. 산수보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편의점, 도서관을 연결한 길이 있는데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이건요,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집에서 바로 도서관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집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두 가지 케이스.

적으로 두 개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의 수 2와 두 번째 경우의 수 2를 곱해줘야겠지. 그리고로 연결된 사건,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곱셈을 해서 계산하죠. 그치? 그래서 집에서 편의점을 가는 방법 경우의 수두 가지, 그리고 곱하기 편의점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 두 가지, 길두 개니까 총네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2 곱하기 2라고 써서 4다라는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그 둘이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3 더하기 4 하면 전체 7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실제로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 4가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윗길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윗길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번에는 아랫길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또 반대로 아랫길로 갔다가 위로 오는 경우,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죠. 그네 가지를 편하게 2 곱하기 2로 계산해 준 겁니다. 할수 있겠니? 이거 곱의 법칙 뭐 이런 말로 우리 줄여서 썼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섞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첫 번째 1번 풀면서 우리가 어땠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였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했었죠. 그것처럼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세번 던지니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6가지.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6가지, 거기에 세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6가지, 이렇게 다 곱해야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경우의 수는 216가지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단원에서 확률이라는 걸 배울 때 이런 계산들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5번 문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 부분은 호수는 지나갈 수 없대요.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림에 숫자를 써서 경우의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어내죠. 그치? 자, 첫 번째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라는 지점에서 여기 주황색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주황색 점까지 가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의 수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도 한 가지죠. A에서 옆으로, A에서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의 수도 한 가지. 그거 두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두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이렇게 하나, 또둘 하고 셀 수도 있지만, 숫자를 써서 덧셈으로 처리해가는 방법 공부했을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숫자를 셀 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오른쪽 옆점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 옆에까지 가는 방법도 쭉 연달아 움직이는 한 가지. 그리고 옆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라는 생각 하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였으니까 그 다음 점까지 오는 방법 수도 한 가지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위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 수한 가지. 그 위쪽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 수도 곧바로 올라가는 거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이에 있는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왼쪽 아래쪽에서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1과 1 더해서 2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 위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 수는 왼쪽에서 오는 방법이 한 가지, 아래쪽에서 오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과 1 더해서 3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해줄 수 있습니다. 됐니? 선생님, 이 3이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얘기한다면 자, 아래에 있는 2부터 분석해 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A라는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와서 그냥 올라가는 방법 수 하나 있고요. 또 A라는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 오는 방법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빨간 길과 노란 길 해서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주황색 점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는 건 그냥 꺾여 오는 방법 한 가지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주황색 길, 빨간색 길, 노란색 길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리고 그려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덧셈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점은요.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 수밖에 없고 주황색 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 세 가지니까 그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연결되어져서 너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B라는 점은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방법 한 가지, 왼쪽에서 오는 방법 세 가지가 더해지면 되니까 결국 B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거 4라는 정답 써볼 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조금 불편하고 계산이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생각을 가지면 그림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는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자. 6번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서는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학생이 먼저 줄을 서서 여남 하고 줄을 설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려면 여자가 한명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 남자가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먼저 줄 서면 남자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줄을 설때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는 남자 먼저 줄을 서서 남녀 남의 순서로 줄을 서 주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 남자 3명을 이세 자리에 먼저 자리를 배치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남학생 3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남학생은요, 첫 번째 자리에 온 사람 빼고 2명 중에 1명, 마지막 자리에는 남아있는 1명이 오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먼저 이렇게 남학생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한 명씩 배치하면 되는데, 이 여학생 자리 두 자리에 여학생 두 명을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 자리에 올수 있는 여학생을 결정하는 방법. 여학생 두명 중에 한 명을 배치하면 되니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남아있는 학생 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우리 12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6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녀 남의 순서로 서야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7번 보자.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건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남자 학생들이 먼저 뭉쳐서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나중에 뭉쳐서 줄을 서면서 남, 그리고 여의 순서로 줄을 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경우에는요, 여학생들이 먼저 줄을 서서 뭉쳐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 3명이 줄을 서서 뭉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즉,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 구하고 두 번째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지.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구해볼까? 남자 3명을 세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두 번째 자리에 남학생 배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마지막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여학생 연달아 배치해야 되니까 여학생 두명 중에 한명첫 번째 자리에 배열하고 나머지 마지막 자리에 배열해주니까 전체적으로 12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자 먼저 배열하는 방법, 그리고 남자 세 명을 남자 세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결국 경우의 수는 12가지 하고 또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 남자 먼저 서고 여자 나중에 서는 경우도 12가지. 두 번째 경우 여자 먼저 서고 남자 나중에 서는 경우도 12가지. 자, 또 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두개 더하면 경우의 수는 24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을 경우를 나누어서 표시해주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봅시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세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들아, 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뒷자리 숫자가 홀수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를 만들려면 세 자리 숫자 중에 앞에 두 개는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데 마지막 자리에 오는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의 자리 숫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이 올 때가 있고, 3이 올 때가 있고, 5가 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1이 올 때랑 3이 올 때랑 5가 올 때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될 겁니다. 끝자리가 1이거나 또는 3이거나 또는 5이거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끝자리에 1이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은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앞자리 두 자리에 올 수 없고요. 나머지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앞자리 제일 앞에 배치하면 되겠죠. 경우의 수 네 가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올 자리에는요. 첫 번째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끝에 홀수가 1인 경우는 12가지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끝에 홀수가 1이 아니라 3이라고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 끝자리 홀수가 3이라면 3을 이미 끝에 배열했기 때문에 3은 앞에 올 수가 없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 하나,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 말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배열해서 역시나 12가지 경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5여도 마찬가지로 1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들 다 더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6가지라는 경우의 수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요게 8번이었죠. 이거 숫자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숫자 카드에 0이 없으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배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0이 들어있으면 좀 문제죠. 그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 3, 5, 7, 9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7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57보다 작으려면요.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무조건 57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1인 경우와 또 3인 경우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5인 경우에도 57보다 작을 수 있죠. 왜?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가 7보다 작으면 51, 53, 55 같은 이런 숫자들은 57보다 작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5라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5는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제일 앞자리가 5가 되는 경우는 1의 자리가 1과 3,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첫 자리, 10의 자리가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요, 1만 제외한 3이나 5나 7이나 9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3, 15, 17, 19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모두 57보다 작을 거예요. 당연히 앞자리, 10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에도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올 수 있어요. 1, 5, 7, 9라는 이 네 가지 모두 와도 다 57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1인 경우가 네 가지, 앞자리가 3인 경우가 네 가지, 앞자리가 5인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까 이것들 전체 더해주면 모든 개수는 10개 하고 찾을 수 있는 문제. 요게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경우의 수 생각해 봤는데 얘들아,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이 숫자를 계산할 때, 이 경우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빠뜨리지 않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다 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경우의 수를 강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빠뜨리지 말자. 두 번째, 중복해서 세지 말자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계산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9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뒤로 이어서 쭉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그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2: 응?
3: 줄넘기?
4: 뭐야?
1: 또? 어디?
2: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2: 어? 어? 알았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4: 고래?
2: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5: 뭐야? 컷! 컷! NG! NG!
4: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2: 여기서 보는데 괜찮으세요?
4: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3: 이따 먹어.
0: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2: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6: 황금 시간.
0: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이야!
2: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4: 아, 이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2: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0: 어? 어?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7: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아니지?
0: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2: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0: 네? 어,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2: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8: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어? 어? 어? 네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2: 설마 또
9: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0: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1: 남성 호르몬과
0: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2: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3: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2: 문이 닫혔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3: 그래? 그럼 더 자자.
4: 응? 띵동띵동!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뚱!
5: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4: 띵동!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5: 오, 고마워 지방세포.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4: 힘내라 뚱. 힘내라 뚱.
6: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0: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6: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7: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8: 이제 기성장 끝?
3: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7: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8: 골고루.
3: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9: 오빠가 너만 믿는다.
10: 제발 제발.
3: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11: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3: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4: 밥도 열심히 먹뚱. 띠뚱띠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3: 진짜 맛있다.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11: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10: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9: 꿀꺽꿀꺽! 우라차차차차!
11: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6: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3: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7: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3: 네? 또 왜요?
12: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3: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12: 이쪽이야! 이쪽.
3: 빨리 좀 말해주시지.

0: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 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1: 자.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2: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3: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4: 눈부셔! 아이, 이게 다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3: 그뿐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3: 야,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5: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6: 어?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2: 금시간 답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시간을 훔쳐볼까?
5: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6: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3: 키즈만큼엔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7: 아, 그래, 신나잖아. 폰 봐.
5: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6: 야단났어.
7: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6: 호빵아, 시간이 없어!
1: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4: 어?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3: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6: 어머나!
7: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5: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6: 어서 가서 자, 어서.
4: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8: 얼른 불 끄고 자야지.
2: 문을 열 수 있었는데.
9: 오빠가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모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맞아. 어디에?
1: 어? 초대장 같은데? 어.
0: 무료 호텔 숙박권. 우와, 얼른 꺼내봐, 그리나.
1: 알았어, 알았어.
2: 그린조끼 구조대 도도님, 그린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멸종동물을 구하느라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 저희 호텔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위트룸 무료 숙박권입니다. 예!
0: 스위트룸이라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1: 그러게.
2: 최고의 환경과 안락한 공간을 자랑하는 저희 호텔로 놀러오세요. 여행

0: 부부 얼른 가보자.
1: 그래. 그린조끼 구두제.
0: 아주 멋진 호텔로 출발.
2: 선인장 호텔의 이상한 손님들.
3: 저기야 저기.
4: 알겠어 도도.
1: 여기 어디 최고의 호텔이 있다는 건데.
5: 근데 여기 선인장밖에 없는데. 우와. 근데 이 선인장 진짜 크다.
1: 그러게. 이 선인장 이름이 뭘까?
6: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이름 사화로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은 미국과 멕시코에 사는 선인장으로 키가 20m까지 자라며 150년 이상을 산다.
1: 아, 저 사화로 선인장아, 여기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니?
7: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던 그 호텔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인장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빰빠라빰빰빰빰 뿜뿜뿜뿜.
1: 선인장 호텔?
7: 예, 저희 선인장 호텔에는 사막의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가시죠.
1: 네?
0: 좋아요.
7: 가시죠. 이쪽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저희 선인장 호텔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햇살방입니다.

0: 들어오세요.
1: 와, 아, 좋다. 아,
2: 오. 뱃살방에는 사막지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반가워요.
4: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0: 예, yeah, 운동 is my life. 다들 건강하십시오. 운동.
3: 운동. Yeah.
2: 옆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아요.
2: 네, 이번에는 구름방입니다.
5: 네, 들어오세요.
4: 우와.
2: 구름방에는 나비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5: 어머, 새로운 손님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제가 좀 많이 깔끔해요. 이렇게 온종일 빨래랑 청소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3: 아유, 더러운 것보다야 깔끔한 게 좋죠.
4: 그럼요.
5: 그쵸? 아이,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4: 네, 안녕히 계세요. 네.
3: 감사합니다.
2: 아래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5: 어떡해.
2: 이쪽입니다.
4: 우와, 엄청 넓고 멋있다.
3: 우와, 멋지다.
2: 그 다음은 바람방입니다.
4: 바람방.
6: 아니, 아래로 아래로.
7: 위로 아래. 왼쪽.
2: 이 방에는 딱따구리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8: 아, 새로운 친구들이다. 아우,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나는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이야, 음악 큐.
2: 잠시만. 이 손님들께서는 잠시 들리신 거라.
7: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파티 열 거니까 시간 괜찮으면 놀러와요. 알겠죠?
4: 네, 알겠어요.
3: 네, 알겠습니다.
7: 자, 그럼 다시 댄스 타임
2: 가시죠.
3: 우와,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둘러보니 최고의 호텔이 많네요.
4: 특히 이웃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2: 그런가요? 자, 이제 두 분께서 묵게 되실 저희 호텔의 최고의 방, 스위트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3: 오, 누구? 방 진짜 좋다.
4: 진짜 완전 좋아.
2: 그럼 편안한 휴식 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절 불러주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4: 우와. 오, 진짜 푹신푹신해.
3: 오, 그러게.
4: 아, 거기 엄청 푹신푹신해. 이게 무슨 소리야?
3: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이러다 전장 무너지겠죠? 저기요, 위층 사막주님.
0: 에? 왜요?
3: 혹시 지금 쿵쿵 뛰고 계신가요?
0: 네, 그런데요.
3: 죄송하지만 아래층이 너무 울려서요. 꼭 방에서 뛰어야 하나요?
0: 네, 꼭 방에서 뛰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너무 덥거든요. 더우나 추우나 운동아.
3: 아니, 아우, 그래도 이건 좀...
5: 이 모래먼지 탈탈 털어야지.
3: 저기요, 위층 나비님.
5: 네? 왜요?
3: 지금 먼지 털고 계시죠? 아유, 저희 방 안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5: 어머나, 죄송해요. 그럼 빨리 털게요.
4: 너도 저것 봐, 벽이 움직여.
3: 너도.
7: 좁다 좁아.
8: 그러니까. 벽은 잘 밀린 것 같아.
7: 아이, 우리 방은 왜 이렇게 좁은 거야?
8: 그러니까 말이야.
3: 저기요, 방금 병 밀어낸 거 맞아요?
7: 네, 맞습니다. 도도님도 얼른 우리 방으로 오시지요.
3: 아니, 벽을 밀면 우리 방은 좁아지잖아요.
7: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방으로 가서 벽을 조금 더 밀어야겠어.
3: 오케이, 가자, 가자.
2: 저기 잠시만 잠시만. 아니 벌써 가시겠다고요?
3: 네. 아무래도 더는 못 있겠어도.
4: 네, 여기 손님들 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이 선인장 모텔은 다 함께 쓰는 공간인데 마치 자기들만 이 호텔에 사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더더.
2: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4: 저거 봐요. 선인장 호텔이 흔들려요.
2: 아이 그러네.
3: 기다려요. 도도 여전히 마법으로 손님들은 모두 호텔.

0: 괜찮아.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절로 쓰러진 거야.
1: 그렇구나.
2: 그래도 사막을 지켜주던 선인장이 이렇게 쓰러지니 너무 슬프네요.
1: 맞아요.
0: 슬퍼하지 마. 난 너희들 덕분에 그동안 행복했으니까. 사화로 선인장으로 살면서 사막의 동물 친구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서 기뻤고, 내 열매와 꿀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어.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희들 모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좀 쉴게.
1: 잘자, 선인장.
3: 나도 선인장처럼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어. 배려!
2: 맞아요. 지구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
4: 맞아. 우리 사람들도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면서 살게요.
5: 그래. 우리 모두 선인장을 닮기로 약속해요. 약속!
1: 약속!
6: 사막에 살고 있는 곤충벌레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선인장 호텔로 초대합니다! 뿌뿌뿌뿌! 키가 낮아진 선인장 호텔은 이제 키가 작은 곤충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선인장 호텔로 놀러오세요!
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 궁금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요, 바로 사회, 그 중에서도요, 말로 설명하듯이 답을 적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니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면 모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재미있고 신나게 오늘의 공부 시작해봐요. 서술형 문제 1번 풀어보기 전에 자, 우리 퀴즈 문제 풀어보고 갈까요?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오래된 물건들을 보여줄 건데, 우리 함께 보면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맞춰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요. 바로 호롱호롱 호롱이라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요, 아마 우리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아, 저 물건! 이렇게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두운 밤에 불을 탁펼수 있지만요, 이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런 물건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자, 이 호롱은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롱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사진 보면서 오래된 자료, 오래된 물건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물건 이름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위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길쭉한 네모난 모양이고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 뭐가 써져 있지요. 자, 이 물건의 이름은요, 바로 카세트 테이프라는 물건인데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물건은요, 어떨 때 사용했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신기하게도 소리나 음악 같은 것들을 촥 넣어두는 한마디로 저장 매체입니다. 좀 어렵지요, 말이. 저장 매체,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리나 음악을 들었냐면요. 바로 짝꿍처럼 나오는 단짝 친구. 짜잔. 이 카세트라는 물건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 물건은요. 카세트라는 물건인데요.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카세트 테이프를 쏙 집어넣고 여기 재생 버튼, 재생 단추를 띡 누르면은 여기에서 랄랄라 랄랄라 하고 소리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물건이랍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 중에 하나이죠. 카세트 테이프와 카세트 입니다. 요즘에는요, 휴대전화기가 있잖아요. 아주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리하죠. 그래서 휴대전화기로 영상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이런 카세트 테이프나 카세트로 음악을 듣고 했답니다. 어때요? 딱 봐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막 가져다가 이렇게 휴대하기에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음악을 듣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카세트 테이프와 카세트이지요. 자, 다음 물건도 한번 우리 짐작해 볼까요? 바로바로 다음 물건은 짜잔.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짠짠짠. 기는 긴데 타자기라는 물건인데요. 와, 여기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종이가 탁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많은 단추들이 탁탁탁 나와 있죠? 바로 이것이 누름쇠입니다. 누름쇠. 말 그대로

딱딱딱 누른다고 누름새.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글자들, 문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이를 놓고 누름새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치면은 여기에 글자가 딱딱딱딱딱딱딱 찍히는 겁니다. 이 요즘에는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어떤 기계, 장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타자기를 이용해서 종이에다가 글자를 탁탁탁탁탁 찍기도 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 중에 하나, 타자기였습니다. 자, 다음 물건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요, 짜잔, 바로, 오, 이런 물건이에요. 자, 어때요? 딱 봤을 때 어떤 물건이 떠오르죠? 그래요. 피아노가 떠오르죠. 피아노처럼 연주할 수 있는 물건, 도구인데요. 옛날 학교에는요, 교실에 이런 커다란 물건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름은요, 풍금이라는 악기입니다. 풍금이라는 악기. 요즘에는요, 교실에 이뭐 전자피아노, 그냥 피아노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옛날에는 전자피아노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이런 풍금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밑에 발로 밟는 페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발로 페달을 밟으면요, 전기가 없어도 공기가 탁탁탁탁 들어가면서 여기 건반을 딱딱 누르면은 신기하게 짱짱짱 소리가 나곤 했답니다. 바로 풍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옛날에 교실에 많이 볼수 있었던, 지금은 볼수 없는 풍금이라는 악기이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요, 우리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정말 교실에 풍금이라는 게 있었나요?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다음도 한번 보죠. 다음은요, 자, 이거는요, 어떤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또알수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림이에요, 그림. 자, 다 같이 쥐를 잡자. 쥐약 놓는 날, 5월 10일 오후 7시. 쥐가, 에그머니,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네요. 자, 이 포스터에는요, 쥐를 잡자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왜 쥐를 잡자고 했을까요? 네, 옛날에는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워낙 이 방역이 철저해서 쥐를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쥐약을 놓읍시다, 쥐를 잡읍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곤 했답니다.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또 생활 모습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재밌죠? 다음은요, 짜잔. 자, 우리 이런 문헌 자료들을 이용해서 또 옛날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요, 화성성역의궤라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문헌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멋진 그림이 막 있지요. 바로 이 수원에 있는 화성이라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문헌 자료인데요. 이 수원 화성은요, 아쉽게도 6.25 전쟁 때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파괴된 화성, 수원 화성을요, 짜자자자잔, 이렇게 오늘날에 멋지게 복원했습니다. 복원이라는 것은요, 원래 있던 것처럼 되살리는 것을 바로 복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똑같이 복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화성성역의궤와 같은 문헌 자료를 참고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우리 이렇게 지었어요 라는 의미로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이 문헌 자료를 보고, 아, 그럼 이렇게 다시 복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멋지게 현재의 수원 화성의 장안문을 복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자료를 보고 멋지게 문화유산을 되살릴 수도 있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 옛날 뭐 물건들, 문헌 자료, 포스터를 보고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뭐 과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거창한 어떤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옛날을 알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썼던, 내가 쓴

뭐 일기, 나의 어릴 적 사진 이런 것들을 봐도 나의 옛날의 모습 또뭐 옛날 우리 가족의 생활 모습 또 과거의 어떤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배울 때 우리 시간 끝나고 이번 시간 끝나고 우리 친구들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 아기 때 사진을 살펴보세요라고 했었던 것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옛날 모습은 어떻지?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아기 때의 모습은 어땠지? 어릴 때 나의 모습. 그래서, 짜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개구장의 모습이 놀랍게도 바로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자, 보니까, 부끄럽지만, 이렇게 멋진 모자도 쓰고 있고요. 아, 부끄러운 옷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옷이, 절대 맞지가 않겠죠. 그만큼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도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이렇게 멋진 자세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선생님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아, 나의 어릴 때 모습 또 우리 가족의 옛날 추억 이런 것들을 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유치원 때 아기 때 사진 찾아보면서 옛날의 추억에도 또 한번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볼 건데요.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자세히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다음 그림에서 계절에 따라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는 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나뭇가지에서 잎이 돋아나고요. 다음, 풍성해지고요. 단풍이 지고요. 잎이 샤르르 떨어지고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죠. 자, 우리는요, 바로, 새싹이 돋아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요. 뭐 이런 걸 보고 시간이 흐른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한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봄, 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요. 이렇게 알수 있는 점한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새싹이 돋아나요, 잎이 돋아나요, 이런 것들 한 가지 적어 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다음은 태유리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래요. 자,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을 보고 또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달려 있고요. 초등학교라고 적혀 있는 것 봐서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네요. 여기 태유리처럼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친구들도 1학년 때 입학할 때 혹시 기억이 살아나나요? 자, 다음. 니은은요, 어머니가 태유리의 아주 갓난아기 때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이 아기가 태유리인가 봐요. 자, 다음. 디귿은요, 오, 보니까 3학년 2반 교실이래요. 그러니까 1학년 입학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엿한 여러분 같은 3학년이 되어서 교실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아주 으젓해 보이지요? 키도 많이 컸고요. 자, 리을은요, 갓난아기에서 시간이 좀더 지나서 이렇게 바닥을 기는 모습입니다. 아주 귀엽네요. 자, 이 성장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호를 한번 써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응애, 응애, 갓난아기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니은을 가장 먼저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조금 더 자라서 내가 바닥을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을로 이렇게 두 번째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더 시간이 지나 어엿한 1학년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을 해야 되겠죠? 기억을 세 번째 적어주고요.

샴푸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식탁을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또 내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키도 커지기도 하고, 몸무게가 늘어났기도 하고요. 따라서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하나는요, 할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이, 할수 있는 것이, 할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제 나는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보다 또할수 있는 것이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키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어떤 내 몸의 변화를 보고도 성장 과정,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요, 두 가지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두 가지 생각해서 적어 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라힌의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래요.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중요한데요. 위와 같이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표는 표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를 바로 무슨 표라고 하냐면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바로 연표입니다. 연표. 이렇게 잘 적어주자고요. 다음 3번에 2번 볼까요? 위와 같이 어떤 일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좋은 점두 가지 써보는데요. 자, 일단 쓰기 전에 좀 구경을 하자고요. 라인의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중요한 일들 보면은, 자, 라인의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 연표 세로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2024년 3월에는요, 초등학교 입학 환영 입학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두달 뒤인 5월에는 체육대회를 했대요. 다음! 또두달 뒤인 7월에는요, 여름방학. 와,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가서 신나게 여름방학을 보냈고요. 또 이제 3개월 뒤에는요, 석달 뒤에는 10월에는요,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는 네, 기록이 이렇게 또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표를 보면은 좋은 점은요, 한눈에 봤을 때 중요한 사건들을 잘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는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중요한 사건을 한눈 붙였습니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하나 적어주고요. 그 다음 또알수 있는 것은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수 있죠. 여름방학 24년 7월, 다음 입학식 24년 3월, 현장체험학습 2024년 10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는지 알수 있다. 알수 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사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줍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승현이가 민속 박물관에서 본 물건들이래요.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시오. 그물, 통발, 낚싯대 등은 주로 산 바다 중에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따라서 바다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4번에 2번입니다. 위와 같은 물건들을 많이 쓰는 지역,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지역에 살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가 있는 지역은요, 통발이나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한 가지 적어볼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또는 바다를 이용해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한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문장으로 말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보았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도 신나게 풀어보죠.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수원 화성을 복원할 수 있었던 까닭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퀴즈로 냈던 그 자료 사진이지요. 화성 성역 의계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수원 화성의 장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복원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러한 기록이 잘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적어 볼게요. 화성이 수원에 있는 화성이 지어진 과정을 기록한 화성이 지어진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었다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가 없었겠죠.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기록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원할 수 있었지요. 때문에 참고하여 복원할 수 있었다. 복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죠. 지어진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오늘날 복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가지 자세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도 풀어보죠. 다음 기사를 읽고 이 지역의 옛날 생활 모습을 또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죠. 충남 예산이라는 곳에서는요, 서로의 논에 자신의 볏단을 몰래 나르다 만나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기념하여 의좋은 형제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대요.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의좋은 형제가 볏단을 나르던 중 서로 만나는 장면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볏짚 미로를 걸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형제들이 볏단을 나를 때 사용한 지게 체험과 볏짚으로 만든 미끄럼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들려줄게요. 옛날 옛적에 아주 사이가 좋은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요, 가족들과 결혼해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고요.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열심히 농사를 하고, 짓고, 벼를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볏짚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생각해요. 아, 형은 결혼해서 가족들이랑 사니까 쌀이 많이 필요할 거야. 형한테 볏짚을 좀 가져다 줘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볏짚을 몰래 형 창고에 가져다 놓죠. 그리고 형도 생각해요. 동시에. 아,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쌀이 많이 필요할 거야. 동생한테 몰래 가져다 줘야지. 동생 창고에 또 형이 몰래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날 형과 동생이 발견하죠. 어? 분명 가져다 줬는데 왜 그대로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서로 몰래 가져다 놓죠. 그러던 중에 한 길에서 우연히 밤에 가다가 마주칩니다. 그래서 동생 얘기하죠. 어? 형! 혹시 형도? 그리고 형도 얘기하죠. 어? 아우야! 혹시 너도? 그리고 그 형과 아우는요, 동생은 부둥켜 안고 감격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오래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고 알수 있는 생활 모습은요, 한 가지 적어볼게요, 선생님은요. 자, 지게가 등장하죠. 볏짚을 나를 때 사용하던 도구, 따라서 뭐 지게를 사용했다 또는 의좋은 형제가 살았다, 뭐 또는 농사를 많이 지었다, 뭐 이런 것들 알수 있는 점한 가지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지게를 사용했다로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 변화 조사 보고서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주제는요, 이 잠실 지역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게 주제고요. 조사한 자료는 자, 지명이나 마을의 이름, 지명의 유래, 또 옛날 잠실과 오늘날 잠실 지역 사진, 다음 잠실 위치를 표시한 뭐 옛날 지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런 변화를 적어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 또 하나는 새롭게 생겨난 거나 또는 사라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 이 중에서 우리 두 가지 적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보다 높은 건물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높은 건물이 많아졌다. 새롭게 생겨난 것. 높은 건물이 많아졌다. 또는 이런 것들. 건물 말고도요. 또 도로를 보세요. 길을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뭐 많아지고, 도로가 넓어졌다. 많아지고 넓어졌다. 이런 것들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없어진 것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 어떻게 변화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요.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요. 공장이나 뭐 회사에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를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 7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보았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연표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쪽.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느새요, 3학년 1학기 4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또 재미있게 남은 과학과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올 테니까요. 우리 꼭 함께해요. 모두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개념 공부 4시간 했고요. 사각형에 관련해서 이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들 풀어볼 텐데,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평행사변형만 공부한 상황은 아닙니다.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개념 공부를 했고요. 그 뒤로 그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리고 그런 모든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평행사변형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한꺼번에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아, 개념들이 다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평행사변형에 너무 매몰돼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1번 문제와 8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향들이 있는 문제 선생님이 한번 짚어볼 테니까 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고, 그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이런 실수를 해요. 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 여기다가 옮겨줄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하죠. 그래, 이건 맞아.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사변형이라서 평행하니까 엇각의 위치에 있고요. X도 옮겨오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한다고, 아, 그래? 그럼 각 ABC를 선분 BD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있겠네 라는 생각하면서 각 X의 크기를 27도 하고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27도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가끔 출제하고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출제해요. 이 초반에 있는 뭐 1, 2번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들에서 함정에 빠지라고 출제를 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절대로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7도가 아니다라는 거지. 27도가 될수 있는, 즉, 여기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은 매우 독특한 경우다. 그게 언제냐? 마름모에서만 그랬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름모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마름모도 분명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름모는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각선 두 개가 내각을 정확하게 이등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각들끼리, 자, 이렇게 동그라미끼리, 세모끼리 각의 크기가 같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죠. 이런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이게 뭐여야 한다?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마름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평행사변형에서 그런 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해를 해서 각이 27도야라고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좋아. 그래서 이거 27도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니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120도가 여기 있는 x 더하기 27도하고 더해서 몇도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 되죠. 평행사변형에서 마주 보는 각끼리는 각의 크기가 똑같지만 이웃하고 있는 각들끼리는 더해서 180도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각 X에다가 27도에다가 120도까지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이웃하는 각들이 되고요. 이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다 넘겨서 빼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각 X의 크기가 33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 교묘하게 그림도 27도와 33도가 별 차이 없어 보이도록 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라고. 이런 함정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주의합시다. 자, 그래서 38페이지의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친구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평행사변형 주어져 있고요. 변의 길이에 관련된 지금 정보들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평행사변형에서, 아, 마주보고 있는 변들끼리는 길이가 같아야 되구나. 마주보고 있는 변들끼리는 길이가 같아야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X 플러스 2라는 것과 4X 마이너스 7은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3X가 9가 되면서 X 값이 3이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x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ex에다 대입하면 선분 BC의 길이가 6cm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렇죠. y-4가 6이 되면서 y가 10이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x는 3, y는 10. 그거 두 개를 뭐 해보래?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3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요게 2번 문제였죠. 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도 강조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도형에서 방정식의 형태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런 문제들 우리 자연스럽게 방정식 풀어내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식들이 좀 복잡해져서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다양한 식들이 등장할 뿐이지, 개념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됐지? 길이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 여기에 낯설고 겁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각 A 대각 D의 비율이 5대 1로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DC라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와 D의 각의 크기의 비율을 주고 있네요. 여기는 A라는 각과 D라는 각의 크기의 비율이 5대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너를 A라고 얘기하면 너는 5A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5A와 여기 있는 A가 평행 사변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이니까 더하면 몇도 나와야 되더라? 180도 나와야 되더라. 그렇지. 그래서 각 A의 5배에다가 각 A를 더해주면 이게 180도여야 되고요. 더하면 결국은 각 A의 6배니까 양변 6으로 나눠준다면 각 A의 크기가 30도야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이 각의 크기는 30도, 그럼 너는 150도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DCE라는 각을 찾아봐라고 얘기했다면 DCE는 ADC라고 이야기하는 각과 서로 엇각의 위치에 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AD와 BC가 평행하면서 우리 엇각의 크기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각 DCE는 역시 크기는 30도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문제 풀어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문제가 좀 편했고요. 그렇지 않고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죠. 이게 A야, 이게 OA야라고 얘기했다면 아, 각 A가 B, C, D라는 각이랑 똑같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5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A를 이쪽 아래로 옮겨올 수 있고, 그러면 A와 OA가 평각을 만들어내면서 더해서 180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단계를 더 거쳐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선생님이 책에는 없지만 따로 정리해드렸던 거, 책의 날개 부분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따로 줄 하나 만들어서 정리해드렸던 거 뭐였다?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야 시간이 아껴지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죠.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각 B의 이등분선과 선분 AD의 교점을 E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점 C에서 BE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다음 DCF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를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고를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자, 근데 1번 문제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조를 엄청 했을 거라서, 아, 그래, 그럼 4번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붙이지 않은 거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여기 있는 각 B를 이등분하는 선과 여기 있는 각 C를 이등분하는 선두 개를 그려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딱 표시하면서 강조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닙니다. 붙이고 싶었던 마음이 엄청 큰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우리 친구들이 그럼 어디에서 많이 또 현혹되느냐? 각을 이등분했는데 왜 E가 D랑 겹치지 않지? 라는 생각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겹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이렇게 딱 겹쳐진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저기 있는 각 B의 이등분선이 다른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각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지금 현재 124도가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네가 124도구나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각 FCB라는 선생님 지금 빨갛게 표시한 각만 알면 124도에서 빼서 구하라는 것 찾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빨간색 각을 알려면 뭐만 알면 돼요? 동그라미만 알면 되죠. 이렇게 두개 더해서 180, 90도 나와야 되니까 우리 빨간색 각을 세모라고 얘기해 봅시다. 동그라미에다가 세모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조건 있으니까 동그라미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해 볼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은 몇도 나와야 되더라? 그렇지. 180도 나와야 되더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에다가 동그라미 더한 각이 몇 도야? 180도에서 124도 빼놓은 56도야. 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하나는 몇 도여야 합니까? 하나의 각의 크기가 28도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더해서 90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동그라미가 28도라면 세모는 몇 도여야 한다? 62도여야 한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 자, 세모까지 찾았죠? 그럼 어때?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 DCF라는 각은 각 DCF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124도에서 세모 빼내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62도 빼내면 역시나 62도 하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도? 62도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요. 또이 문제에서 방금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이 각의 크기가 62도라는 사실 알았고요. 너도 62도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아, 각 BCD의 이등분선이 FC구나라는 사실 알았고 그 FC를 연장했을 때 A하고 겹쳐지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 요거 우리 또 공부 삼아 그냥 발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림을 연장했을 때 A랑 만나지 않도록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림이 그럼 시험에 등장할 거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변의 길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문제에서 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 또할 거다. 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괜찮죠? 자, 요런 것까지 공부 삼아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이요. 사각형 쪽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각형 쪽에 놓여져 있고, 이 각의 크기는 90도라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각 B와 각 D가 똑같으니까, 각 D의 크기가 지금 현재 동그라미 두 개하고 똑같아서 56도다라는 걸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각의 크기가 56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FED라고 이야기하는 각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사각형에서 나머지 세 개의 각 알고 있으니까 하나 모르는 거 구해낼 수 있겠죠. 이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다? FED라는 각을 구하는 것으로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각의 크기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왼쪽에 있는 AEF라고 이야기하는 각 구하면 되겠네. 근데 AEF는 뭐야? 동그라미야. 아, 이각 동그라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 아까 동그라미 두 개가 58도, 56도였으니까 동그라미 하나는 28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요 각의 크기가 28도야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 FED라는 것은 180도에서 28도를 빼주면 되니까 아, 너는 152도구나라는 사실 알수 있죠. 이제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DCF 생각해 볼까요? 너는 사각형의 4개의 내각의 총합 360도에서 빼낼 거야. 나머지 모든 각 빼냅시다. 90도 빼내고요. 152도 빼내고요. 56도까지 빼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해놓은 각 생각해보면 이 각의 크기가 62도다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저 반대편 사각형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좋아, 여기까지 두 번째 풀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푼 김에 공부 하나 더 합시다. 실은 두 번째 풀이를 풀어드린 건요.

이 풀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중요해서요.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 알았었죠? 지금 방금.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AB라는 길이와 AE라는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AB의 길이를 AE로 옮겨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때 활용이 될 거예요. 됐니? 요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4번 문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풀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이다라고 이야기했어. 여기까지 읽자마자 머릿속에 스치고 슉 지나가야지. 평행사변형에서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이 있어? 아,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해. 대각선의 교점은 대각선의 중점들이 되는 거고,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죠. 됐지? 그리고 나서 이런 길이의 조건들을 가지고 뭘 찾아라?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ABO 표시합시다. 자, ABO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선문 AB의 길이는 알고 있네. 그럼 선문 O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선문 AC라는 대각선의 길이를 점 O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갤 거니까 8cm의 절반. 아, 너 4cm구나라는 이야기 할수 있겠다. 자, 더불어 OBD라는 길이의 절반이 OB가 될 테니까, 아, 6cm의 절반. 그러면 이 BO라는 길이가 3cm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둘레의 길이 찾아봐라고 얘기하면 4와 4 그리고 3까지 주어지면서 우리 11cm로 둘레의 길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충분하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 5번에서는요, 요런 얘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쪽에 있는 삼각형 OCD와 이쪽에 있는 삼각형 OAB에 대해서 4cm가 그대로 옮겨올 수 있고요. 여기 3이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고요. 이 4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테니까 아,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길이가 똑같은, 세 개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연히 OC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도 11cm가 될 거다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우리 5번 문제 가져갈 수 있는 걸다 챙겨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6번입니다.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것을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 찾아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 증명도 해드렸는데, 증명의 상황이 우리가 말했던 개념에서 배웠던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 위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한줄한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문제 풀어가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자, 대신에 이런 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네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르쳐줬지만, 대각선이 서로가 이등분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참이지만 지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자, 이 생각하면서 문제 보자. 삼각형 AOD와 삼각형 COB에서, 자, AOD라고 이야기하는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삼각형 COB라는 아래쪽 삼각형, 요두 개에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합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문제 쫙 봤더니 삼각형 AOD와 COB에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OD와 COB가 어떤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흐름. 자, 여기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보자. 각 ADO가 뭐랑 똑같으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ADO 표시해야죠. ADO라고 이야기하는 각 동그라미라고 표시해볼까요? 그럼 이 각은 AD하고 BC가 평행이니까 엇각에 위치해 있는 각 OBC하고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DO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CBO라는 각이랑 같아, 엇각으로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각 CBO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1번, 알맞은 거 찾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그 다음, D.

CBO랑 뭐가 똑같으냐라고 이야기했는데 CBCO라는 각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표시해 볼게요. DAO라는 각, 자, 너 세모라고 표시해 보죠. 그게 BCO라는 각이랑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둘은 어떻게 똑같아? 그렇지. 두 개의 직선 AD와 BC가 평행이니까 엇각으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네모에 똑같은 이유를 쓴 게 엇각이다라고 쓰여져야겠죠. 그럼 동의각이라고 쓴 거 잘못됐어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봅시다.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선분 AD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찾을 수 있대요. 자, AD의 길이와 똑같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AD의 길이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 B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AD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 3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문제에 옳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죠. 자, 계속 뒤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AOD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 COB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합동? ASA 합동이 벌어진다 생각할 수 있겠다.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인데 ASA 합동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SAS라고 쓰여진 4번 보기도 잘못됐어 라는 거 판단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어,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야죠. 그럼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가 대응변으로 길이 같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선분 AO와 CO 같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OD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랑 OB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져야죠. 그러니 5번에 들어가야 될 게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5번 잘못됐지. AD하고 BD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다. 결국 올바른 거 몇 번? 3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마 개념 설명할 때는요, 선생님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증명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때? 위아래의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했죠. 방향은 다르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삼각형의 방향만 왼쪽 오른쪽이냐 위아래냐로 달라졌지. 우리 ASA 합동으로 이 대응변의 길이들이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는 것들, 아이디어는 똑같으니까 개념 설명했던 것들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6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보자.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찾으려면 어때야 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걸 찾으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20도, 20도 똑같아? 아, 그래? 엇각에 위치해 있는 거 똑같으니까 얘네들 평행이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오, 대변이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까지 되네? 평행사변형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번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오, 너무 빠르게 정답이 등장해버려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2, 3, 4, 5는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따져볼게요. 2번 보기 볼까요? 자, 마주보고 있는 대변 5cm, 5cm 길이 똑같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가 AD의 길이와 똑같이 7cm가 돼야 평행사변형 될 수 있는데 이게 7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 전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번 안 돼요. 자, 3번 볼까요? OB의 길이와 OD의 길이는 아, 딱 정확하게 점호가 반으로 나누고 있네. 그런데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요. 이거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보자. 50도, 50도 서로 엇각에 위치해 있는 게 같으니까 자, 이렇게 선분 AD와 선분 AB와 선분 D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AD와 BC가 평행이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치?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이각이랑 이각이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도 세모, 얘도 세모 아닙니까?
똑같은 각에서 50도 뺐으니까 같은 각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각 BAD와 DCB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 자체가 지금 이 4번 그림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전제를 내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4번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평행한 변이 한 쌍밖에 없다. 평행사변형 아니죠. 5번은요.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조건만 가지고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각선이 수직이어서 정말 평행사변형과 거리가 먼 도형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5번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 몇 번밖에 없다? 그치, 1번 보기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 우리 오늘 선생님 시험지 미리 보기로 다시 지정해 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AP, BQ, CR, DS의 길이가 같도록 4점을 잡아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삼각형에서 합동 조건을 활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찾아내고 변의 길이들이 똑같다라는 조건들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증명해 갈 거예요. 됐지? 볼게. 보시면 평행사변형 ABCD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각 동그라미, 이각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너 세모, 너 세모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주어진 네 변이 있죠. 그래서 같은 길이들 표시해보죠. 서문 AP, BQ, CR, DS 이 길이들이 모두 문제에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길이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AB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와 DC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에서의 대변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에서 빨간색 똑같은 선분의 길이 빼냈으니까요. 아, BP의 길이하고 여기 있는 DR의 길이하고 서로 같아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지. AD와 BC도 길이가 똑같은데 같은 길이에서 같은 길이 빼냈으니까요. AS라고 이야기하는 선분과 Q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네요. 그럼 대응변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보이지? 자, 여기 있는 삼각형 APS라는 삼각형과요, 삼각형 CRQ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거,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아, PS와 RQ가 대응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길이 똑같아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도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PBQ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RDS에서도 역시나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대응변으로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다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는 거니까 안에 있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다? 그렇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다. 물론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이게 직사각형이냐 마름 뭐냐라는 것들을 더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게 직각이 된다라는 보장 있지 않고요.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나 마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평행사변형까지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괜찮죠? 여기 있는 8번 문제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추천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1일 완성 필독 조각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강이에요. 개념학습 1,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소개 강의를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강.

중요한 개념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의 비문학 독해 개념 학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거예요. 비문학 제재들을 쭉 읽고 또 문제도 풀고 해볼 건데 그냥 무작정 읽지 말자고요. 도대체 비문학 제재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고 해봐요. 그냥 무작정 집 밖을 나가서 걷는다고 또는 차를 탄다고 부산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부산으로 가는지 알고 가야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로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에요. 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 사실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해한다, 글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사실적으로는 쭉 일단 읽고 찾아보는 것, 이해해보는 것, 이게 바로 사실적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이것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다? 그래요, 중심, 화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빈칸 넣기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무엇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교재에서 이 부분,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하거나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심 화제는 뭔데요? 그렇죠,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뭐 이 글의 화제는, 뭐 이 글의 화제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화제란 무엇이냐면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화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을 바로 중심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중심 화제는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뒤에 가서 독해 이제 방법 계속 얘기할 때 주제 파악한다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 화제를 찾는 거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쉽게 화제와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미역국을 끓이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 모든 재료들이 바로 화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뭘까? 미역국이 왜 미역국이겠어요? 그렇죠? 미역이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미역국의 중심 화제는 뭐다? 미역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는 것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나온대. 그러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 중심 화제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 화제를 찾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겁니다. 중심 문장. 자, 우리 친구들, 한 편의 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룬다. 기억나요?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심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중심 화제,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말 그대로 뒤를 받쳐줘요. 그럼 무엇에 뒤를 받쳐줄까? 그렇죠, 중심 문장의 뒤를 받쳐줍니다.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뭐 예를 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주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인 거죠.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 결국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1, 2, 3, 4, 5번 내용이 다 글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 다 글에 있는 건데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그 문단의 뒷받침 내용들이었어. 아, 결국 그 문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라는 문제였구나. 그렇습니다. 독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야겠죠?

있죠?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주제를 확정해 보는 거예요. 중심 화제를 찾고 중심 문장들을 찾아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 주제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파악하는 건 뭐다? 독해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옛날 오래된 옛날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아우, 너무 옛날 농담이다, 정말. 그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글 읽기에 정말 더 이상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조하기도 너무 입 아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은 주제를 확정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는 질문들을 해요. 주제를 찾으시오 라고만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뭘 찾으라는 거야? 그래요. 주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제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주면 주제 파악.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독해가 다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작이에요.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시작, 중심 내용 파악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개 방식이 뭔데요? 전개 방식이란 글쓴이가 정보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조직 원리나 서술 방식이란 뜻이래요. 이 설명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정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정의 뭐 이런 걸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가라는 건데요. 정의라는 방식은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이에요. 예를 볼까? 렘 수면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얕은 수면이다. 렘 수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죠. 이렇게 대상의 개념을 밝혀주는 설명 방식, 서술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 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요. 자, 예를 보면 문자의 기원으로 중국의 갑골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를 들 수 있다. 문자의 기원에 뭐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예시라고 하는데 보통 정의와 예시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는 개념에 대해서만 밝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만 들어서는 그게 그래서 뭐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봄꽃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봄꽃,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으면 봄꽃은 봄에 피는 꽃 이렇게 얘기해요. 봄에 피는 꽃이야. 아, 그러니까 봄꽃이지. 근데 그게 뭔데? 그쵸? 개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와. 이럴 때 봄꽃의 예를 들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것이 있어. 오, 그렇구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아, 이런 게 벚꽃, 봄꽃이구나.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 또 책의 내용 등을 가져다 쓰는 방법인데 예를 보면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은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 이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런 방법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현상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까요?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왔다. 그래서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태풍이 많이 왔다는 것이 뭐예요? 원인이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됐어?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입니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인,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래요. 어떻게 한 건데?
사람, 고래, 개는 포유류에 속하고 까치와 까마귀는 조류에 속한다. 자, 사람, 고래, 개.

배를 묶었어요. 포유류로. 그리고 까치 까마귀는 조류로 묶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상을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혈액은 고형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고, 얘네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알아두어야 하고, 그리고 시험에는 주로 이제 예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계속해서 갑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희곡과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라는 점에서 희곡과 소설은 공통적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비교라고 해요. 자, 공통점만 있나요? 차이점도 있는데요. 음성 언어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고, 문자 언어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대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봤을 때 비교와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기왕 내가 중심 화제, 내가 설명하는 글의 중심 화제가 두 대상이에요. 두 대상. 그러면 기왕이면 공통점, 차이점을 다 설명하지, 공통점만 얘기하거나 차이점만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교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어서 어떤 사물이나 일의 기능, 단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볼까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먼저 적당량의 물을 끓인 후 수프와 면을 넣고 3, 4분 더 끓인다. 이때 기호에 따라 파와 달걀을 곁들일 수 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사실 더 찾으려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어도 사실 중학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내용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세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가장 좀 난도가 있는 그런 읽기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우선 구조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구조란 무엇인가요? 각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본 골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란 글의 골격, 글의 틀, 글의 뼈대를 말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문단의 성격과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라는 거는 이한 편의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이기 때문에 각 문단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얘이글 전체의 뼈대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글의 구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글의 구조 볼게요. 한 문단이 원인이 되고 다른 문단이 결과가 되는 관계. 근데 결과가 되는 문단이 먼저 대시되기도 한데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 우리 앞에 그 서술 방식에서도 봤었는데요. 맞아요. 똑같이 인과입니다. 원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이 그 서술 방식으로 치면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글의 구조로서도, 그러니까 이 문단끼리의 관계로서도 원인 결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꼭 원인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 얘기하고 그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되는 관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가 핵심이죠. 주장과 근거의 관계입니다.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주장 근거라고 하고요. 한 문단이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해명하는 관계.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한 문단이 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상술. 부연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상술은 말 그대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부연은 덧붙여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주지 상세화라고 하고요. 이어서 한 문단이 원리를 설명하고 다른 문단이 적용 방법을 예시하는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 강좌 소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매 시간에 살펴볼 글은 여러분이 꼭 먼저 한번 읽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읽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를 통해서 요약하면서 글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청약, 철회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의 행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 철회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읽기도 힘든 이 청약 철회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글의 그렇죠. 중심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청약 철회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물건을 사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림으로 봤을 때랑 사진으로 봤을 때랑 너무 달라.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반품은 안 되세요, 고객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건또 아니었어요.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소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기역부터 리을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 맞으면 동그라미고 틀리면 가이프인데, 자, 기역 봅시다. 청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철회는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다. 청약의 뜻, 철회의 뜻을 밝히고 있죠? 자, 청약 철회권을 설명하기 위해 청약의 뜻과 철회의 뜻을 밝혔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밝혔으니까 설명 방법은? 그렇죠. 정의. 설명 방법, 서술 방식, 이렇게, 뭐, 교과서나 또는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또한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류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재판매를 할수 없다. 어때요?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예시가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자,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때 일어날 결과, 뭐다? 반품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원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다.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뭐다? 원인과 결과의 방식이니까 인과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부분별로 밝혔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 방식 맞지 않기 때문에 가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서술 방식 찾는 문제 할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그래요. 인터넷 쇼핑에서 반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반품 안 된다고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있어. 뭐가 있어?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바로 뭐예요? 해결 방법이 되죠. 그렇다면 중심 화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대등하게 나열한 건가요? 마치 그냥 이렇게 표만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대등한 나열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밝힌 뒤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것이 되죠. 문제 해결의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실적 읽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읽기, 추론적 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론적 읽기 첫 번째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추론은 뭘까요? 추론이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추측해 보는 건데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추론이 아니고 추론이 되려면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추론적 읽기란 뭐냐?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인 거고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활용하여 생

쓰는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글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럼 추론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느냐? 글쓴이는 글의 주제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해요. 일부러. 또는 원하는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내용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야? 글에 생략되어 있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결국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쏙쏙쏙 뽑아서 이해하는 거라면, 추론적 읽기는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안 나온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해보는 읽기. 그거 어때? 읽기의 수준이 조금 더 그렇죠. 높아졌다. 훨씬 우리가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론적 읽기 방법 살펴볼게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전후,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 그러니까 앞뒤의 글의 내용을 통해서 생략된 어구나 문장, 문단 등의 내용을 추리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글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나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추론하면 되는데, 담화 표지가 뭔데요? 담화 표지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를 알려주는 단어인데요. 얘가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나온 뭐야? 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구나,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담화 표지라고 하고, 문맥이란 글에 사용된 언어 표현의 앞뒤 연결 관계입니다.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은 앞뒤의 내용과 당연히 연관돼 있겠죠. 앞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나 문장을 단독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글의 주제나 문맥적 흐름을 통해 글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재미있게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1화를 딱 봤어. 그럼 벌써 짐작이 되죠. 아, 얘랑 얘랑 잘 되는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서로 잘될 거야. 우리 추론하잖아요. 1화를 보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 읽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도 추론해 봅니다. 의도라는 건 글쓴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말해요.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의도나 목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글에는 글쓴이의 이러한 의도나 목적,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때로는 얘네들이 감춰져 있기도 해, 숨겨놓기도 합니다. 자, 글쓴이의 의도는 글의 주제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니까. 따라서 글쓴이가 글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주제도 추론해 봅시다.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난이 글의 주제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론을 해봐야 돼.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쓴이의 입장이나 의도, 목적,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추론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제재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나요? 자, 우리는 요약하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글에서는 휴미라는 그 철학자, 맞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봤어. 그래서 경험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해서 인상이 없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했어. 근데 인과관계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도 이게 필연적이라고 볼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인데,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이것도 필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야. 그냥 배가 떨어진 건데 까마귀한테 야, 네가 날아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휴문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대요.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휴문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보아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아, 좀 적당히 하시지. 과학적 지식까지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성만 중시하던 철학사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건데, 자, 이것은 글 내용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한 휴의 설명이에요. 그래 나오죠.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어. 인상은 감각이나 감정이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근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짜다라는 건 단순 인상. 근데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 왜냐하면 소금에 대해서 인상 떠올려봐 그러면 짜다, 희다 우리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니까.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어서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이것에 대한 비판적 태도예요. 볼까요?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을 뿐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돼요. 자, 이어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어요. A가 요 내용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걸 바탕으로 기억. 흉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요 부분이죠.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이라 하더라도 진리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볼까요? 흉이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도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무엇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장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적 읽기, 글의 주제 파악합니다. 전개 방식 파악합니다. 글의 구조도 파악합니다. 추론적 읽기란 그래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 추론하는 거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주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개념학습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강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입자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원자와 분자까지도 조금 나아가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자 좀 복습하고 분자로 나아가려면 지난 강의 공부가 얼마나 복습이 되어 있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던 원소 기호들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강의 역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바로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여기요,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 모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늘

곁에 두고 있는 물이거든요. 도대체 이 물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거든요. 물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공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도 여러분께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그리고 원소 기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오늘 공부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해당되는 요 내용은 우리 교재엔 없고 제가 정리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1주기부터 7주기까지 1족부터 18족까지 약 118여종의 원소가 다 적혀 있는 그 표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압도당하면서 이거 다 공부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했고, 일단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다 기억하는 걸 목표로 두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당부했던 것은 이 주기율표이다 보니까 표예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위치까지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자, 그럼 일단 주기율표, 예, 표긴 표거든요. 어떻게 만든 표인가라고 보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이 어떠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 물과 반응하면서 공통적으로 수소기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면, 아,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얘기할 때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했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족을 떠올리자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끼리 성격이 비슷한 것처럼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다면, 대체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렇게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올수 있도록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 우리는 그걸 바로 주기율 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미니 주기율표는요, 1주기부터 4주기, 1족, 2족, 여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죠. 3족 아니고 쭉 건너뛰어서 13족이라고 했어요.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원소까지 나와 있는 거고,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 먼저는 우리가 한국말로, 아, 이 원소가 이 위치에 있구나. 이거 되면 두 번째, 원소 기호를 기억했는지, 거기까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원소 기호 그리고 미니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서 지난 강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원자의 개념이었거든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우리는 그것을 원자라고 얘기했었고,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분이 됐었던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들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원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굵직한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우리가 번호를 매겼는데 그런 원자 번호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해서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에 붙인 번호를 우리는 원자 번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들을 표현하는 더 많은 물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족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 이런

원자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일단 금속들이 있죠. 그래서 금속 구리는 구리 원자로 이루어지고 금속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혹은요,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보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는요,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더라.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 것은 바로 분자입니다. 모든 물질이 분자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원자가 작은 거예요? 분자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조금 더 가면, 그럼 원소는요? 그래서 일단 원소와 원자는 우리가 구분하고 왔습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었고, 입자의 개념이 원자였어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가 왜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물분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성질 있죠. 그거는 이 물분자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원자의 결합이 깨어지게 되면 그 물분자의 성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혹은 조금 더 가서 이러한 원자들 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 우리 분자라고 하더라.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산소라고 하면 산소 기체, 산소 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분자 모형 보니까요. 아,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산소, 우리 원소 기호 공부했죠? 그렇죠. 이주기 16족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아, 이런 산소가 지금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소 원자 두 개구나. 그렇게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라고 하는 기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더 분해되면 그 산소의 성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볼게요. 구성하는 원자를 보니까 산소 원자랑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 보니 탄소 원자는 하나고 산소 원자는 두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CO2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이 CO2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질소라고 하는 거 우리 원소 기호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몇 개와 결합하는지 봤더니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는 NH3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산소 원자 빨간색으로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탄소 원자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산소 원자가 일단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산소 원자가 두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분자 하나를 먼저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원자에게

글자수는 원속의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나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씩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보실 수가 있죠. 왜? 원자의 개수는 원속의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과학에서 1은?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읽을 때는요, 일산화 탄소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속 모형들 보면서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질소라고 하는 우리 원소 기호를 적어주시고 분자, 질소 기체 분자 하나 구성하는데 질소 원자가 두개 결합한 거죠. 그럼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N2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 선원 수령 평가 혹은 실험 평가 많이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적어서 낼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 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원 수령 평가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 감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소 분자 적어본 거예요. 이번에는 질소는 하나고요. 수소는 세 개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1이 있지만 1은 과학에서 생략할 거기 때문에 NH3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거 먼저 적혀져 있는 원소 기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수소 지금 4개 있으면서 탄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다라고 보면 우리가 CH4라고 적어주면서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은 바로 메테인입니다라고 하는 분자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한테 계속 모형이 제시가 될 거거든요. 모형 보고 내가 이 분자에 대한 이 이름을 바르게 적어줄 수 있는가 이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소 원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적었었는데요. 그렇죠? 얘는 아,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 하나를 지금 표현한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수소 원자래요, 얘는. 그리고 초록색 보니까 염소 원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얘네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으니까 1 생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를 때는 염화수소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도 한번 적어볼게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은 먼저 종류를 적어주시고, 종류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소 지금 원자 두개 있는 것이고, 산소 원자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H2O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물 분자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이 제시가 되면 내가 바르게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얘도 한번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적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도 동일한 산소 원자 그리고 동일한 수소 원자 즉,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된 건 맞아요. 그러면 공통점은 두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개수를 보니까 얘는 수소가 두 개, 여기까지는 같은데, 아까는 산소 하나가 결합했다면, 지금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수소원자 두 개의 산소원자 하나가 결합한 걸 우리가 물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분자보다 산소 하나 더 결합했죠. 이걸 우리는 과학의 산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과산화수소 분자입니다. 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즉, 분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는 어때요? 수소와 산소로 같죠. 그러나 몇 개가 결합하는지가 달라요. 수소 얘는 두 개, 산소 하나. 얘는 두 개, 두 개 결합하고 있죠. 아,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도 수가 다르다면 결국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라고 하는 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다를 거고 종류가 같아도요 수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분자의 모형을 보면서 정리했던 얘네가 분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더 큰 범주에서는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에 있어서 그 화학식을 우리는 분자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분자식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자의 종류는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원자 몇 개가 결합하느냐 원자의 개수는 바로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타낸 화학식 그걸 우리는 분자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이 조금 더 큰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물질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분자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거 토대로 계속 한번 쌓아볼게요. 우리가 모형을 보면서 여기 물분자, 아 지금 물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물분자였습니다. 이거 분자 하나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우리는 분자식 혹은 뭐 화학식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이런 물분자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이제 수소는 네 개 됐고요. 산소는 두 개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가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최소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자라고 얘기했고 얘를 표현하는 분자식이 H2O예요. 이런 H2O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절대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 물분자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이 덩어리가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큰 숫자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기호를 쓰고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 1,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가 몇 개 있냐라고 할 때는 이 분자식 앞에다가 큰 숫자로 적는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H2O라고 하는 물분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숫자가 보인다. 아, 이거는 분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분자식 보시면서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한 정보구나.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 개 있고 산소 원자가 생략되어 있는 1을 보셔야 돼요.
하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물분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아, 수소 두 개짜리가 두개 있고

손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큰 숫자는 분자 자체가 두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잘 내용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분자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분자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산소 원자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 분자예요. 이거 적는 연습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산화탄소 분자가 두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개 있는 거 표현할 때는, 아, 탄소 두 개고 산소 네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전체가 두개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렇게 세 가지의 분자식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요. 아,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가 세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게 있고,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요 분자가 지금 이렇게 세개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모형이 그려졌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러한 분자식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전체 원자 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덩어리가 3개 있는 거잖아요. 아, 얘 전체 일단 3개가 있어. 그러면 전체 원자 수를 알려면 이거 하나당 구성 원자 수가 몇인지를 곱해주면 되죠. 아, 이 이산화탄소 분자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야. 그런 게 3개 있어. 라고 하니까 전체 원자 수는 9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말고, 아, 이 분자식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 원자 수 혹은 산소 원자 수는 각각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 앞에 있는 덩어리, 아, 얘는 세개 있는데 분자당 탄소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를 곱해주면 전체 세개 있어. 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산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덩어리 3개 있는데, 분자 하나당 산소는 2개 있어. 그럼 2 곱해주시면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혹은 탄소나 산소의 특정 원자 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분자의 개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혹은 분자당 특정 원자 수를 곱해주셔서 각각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 연습해볼게요. 얘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질소라고 하는 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 원자 수 계산해볼게요. 그쵸? 이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그쵸? 한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얘 머릿속에도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이 될때 질소기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렇게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구나. 바르게 모형으로 떠올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체 원자 수는 결국 하나, 둘, 셋, 넷, 네개 얘기하는 거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원자 수 그럼 생략되어 있는 1 보셔야 돼요. 아, 분자의 개수가 한 개인데 전체 원자 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해야 돼. 그러면 네개 있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이 분자의 수소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자 한 개인데 이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세 개야. 그러면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서 어떤 거 물어보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분자식 제시가 됐을 때 원자 수까지를 셀수 있는가? 그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어 있는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분자식. 아, 이걸 통해서 원자, 바로 수소 원자 두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요. 산소, 요거 보면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또요, 물을 보면 수소원자 두 개, 산소원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예요. 얘도 탄소원자 하나에 산소원자 두 개, 암모니아예요. 질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개 있습니다. 얘는 메테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여기 중에서는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메테인이나 혹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요. 정확한 분자식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요 분자식을 한번 가려 보시고 수소 원자 2개로, 아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다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H2가 되는구나. 얘도요, 산소 원소 기호 적어주시고 2개 있으니까 O2가 되는구나. 얘는요, 수소 2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연습 해주시면 되죠. 얘도 마저 해볼게요. 탄소 하나 있고요. 산소 두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또 여기요. 질소 하나 있고요. 수소는 세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요렇게 분자식을 적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탄소는 하나 있고요. 수소는 네개 있습니다. 적어주시면서 정확한 이름까지 바로 메테인이었습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학습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 분자라고 하는 것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원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빈칸 채워주시고요. 이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 4회 3단원 시작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퀴즈는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벼농사가 발달된 농촌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B, X였죠. 자, 이 문장을 바르게 한번 고쳐볼까요?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일자리가 많은 곳,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도시로 많이 이동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지난 단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이 부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사회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이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요. 법, 그리고 인권. 막상 들으면 뭔가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3단원의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소단원, 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 단원 평가 1회, 2회 문제 만나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게 사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26쪽에 보면 우리 이번 단원에 꼭 필요한 개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소단어는 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리해 두어야겠죠?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행동 기준으로 국가에서 만든 사회 규범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급에서도 이 학급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학급 규칙들이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설명할 때 항상 옆에 같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도덕이라는 것인데요. 도덕은 법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법은 양심에 따라서 지키고 강제성과 제재가 없습니다라고 했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서 사실 안 지켜져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는 받을 수 있지만요. 반면에 법은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법은 도덕이랑은 다르게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좀 지키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강제. 이말 뜻을 봐도 우리 친구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법이고요. 따라서 법은 어겼을 경우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무작정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벌금을 낸다, 즉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법과 도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겠죠? 도덕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반면에 법은 강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법의 성격은 법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새로 생겨날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이 일상생활 속에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법이라는 거 말이 좀 무시무시하다라고 해서 어른들만 지켜야 되는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미 많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나와 있죠.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안전수칙들이 잘 나와 있어요. 녹색불에 건너가고, 뭐, 자동차 탈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나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냥 안 갈래.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초중등교육법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법의 역할, 그리고 준법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법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킬 준이라는 한자를 써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뜻해요. 자, 이 법의 역할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생명, 재산 모두 나만의 권리죠. 이러한 것들을 법이 지켜주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의 역할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질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회 질서 유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어떤 역할인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라고 답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헌법과 인권 보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도 등장을 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로 인간이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권은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생겨나는 그런 권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양한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러한 헌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 국민들이 국가의 억압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물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이사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와 관련된 권리고요. 두 번째는 평등이에요. 평등이라고 하면 차별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남자나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요, 정치 참여라고 해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또는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거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사회복지예요. 내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그걸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권이 침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례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인권이 있는데 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해서 침해받는 것, 이것을 바로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까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별에 의한 인권 침해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왠지 여자는 축구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너는 여자라서 축구 경기에 끼워줄 수 없어 라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 경사로, 즉 휠체어를 탄 사람은 경사로가 있어야 이 계단 위를 올라갈 수 있는데 경사로라는 시설이 부족하면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겠죠. 자, 인권 침해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들 살펴볼게요. 먼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우리가 인권 교육을 실시해서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법, 제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예시들은 우리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거, 이것도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 확인 문제 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인데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법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법과 도덕은 모두 강제성이 있다? 아니죠. 도덕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2번,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는다? 아니죠. 얼마든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에 법을 어기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여기서 우리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단원 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가를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이죠. 어르신이 계신데, 아휴, 나도 피곤한데 그냥 자는 척 해야지 라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쓱 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와 같은 경우에는 법일까요? 도덕일까요? 도덕이에요. 왜냐? 우리 자리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물건을 가게에서 훔치는 거. 이것은 법이죠. 따라서 이렇게 법을 어겼을 때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1번. 가는 도덕과 관련된 그림이다. 맞죠? 2번. 가처럼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맞아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야, 왜 자리 양보 안 해? 이렇게 눈초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3번, 나는 법과 관련된 그림이다. 맞죠? 4번, 나처럼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가와 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관련이 있다. 맞죠? 2번,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가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강제성은 없고 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나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적을 수 있어요. 법은 강제성이 있는데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키워드 강제성 넣어서 적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법을 어기면 제재가 있지만 도덕은 제재가 없다. 제재라는 키워드를 넣었어도 좋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관련된 법은 무엇일까요? 자, 법의 이름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양선생님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아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이 급식과 관련된 법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떤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죠. 2번, 학교 급식법.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도로교통법은 우리 도로의 안전을 위한 그런 법이죠. 초중등교육법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거, 일정 나이가 되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5번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여러분이 놀이터, 여러분이 노는 그 놀이 공간을 어른들이 잘 관리해주고 또 필요할 경우 수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 잘못 이야기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5번.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낱말들을 직접 적어 보도록 할게요. 법은 개인의 무엇을 보호한다? 그렇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무엇을 유지한다? 사회의 질서. 아주 중요한 낱말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직접 교재에 이렇게 적어 두도록 하세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 준, 법, 정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디귿, 준법, 정신까지.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편견 아니죠. 차별 아니고, 니은 문제 아니고, 니은 질서. 4번이 정답이죠. 디귿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준법,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6번. 인권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을 쓰세요. 자, 인권이 나왔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 하리. 인권은 같은 나라 사람들의 권리만 보호해요. 아니죠. 인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율이 인권은 초등학생이 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은 주어집니다. 라희, 인권은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인권은 누군가가 힘 혹은 권력으로 인해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7번.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법의 역할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독감 예방 접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요. 땡땡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요, 이 독감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바로 법의 역할 중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여기 예방접종은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정리하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왜 법은 어겼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볼게요. 서아. 법과 도덕은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주원이.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강제성이라는 거,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소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고, 혜성이, 법은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도덕에 대한 설명이고요. 희민이, 법을 어기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9번. 인권, 친화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인권 친화적 태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해. 우리 모두의 인권이 다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예요. 자,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인권을 안 지킨 사람을 혼내는 것이다. 아니고요. 2번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 무시 아니에요.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3번, 다른 사람이 볼 때만 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죠. 4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존중한다. 아니고요. 5번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내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해. 우리 모두 소중해. 이런 태도라고 이야기했죠. 10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헌법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5가지로 공부를 했죠. 첫 번째, 기역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바로 자유와 관련된 권리였고요. 니은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평등과 관련된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1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기억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무엇이다? 그렇죠. 헌법이다. 헌법, 국가의 최고법. 그 다음, 맞아. 헌법은 이것을 보호해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헌법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정리했었죠. 12번, 기억에서 미음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맞고요. 니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인권 친화적 태도라 한다. 맞죠? 디귿,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인권 보호 실천 방법으로 인권 보호 표어 쓰기. 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좋고요. 미음에 인권을 무시하는 말하기, 이것은 안 되겠죠? 존중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우리 바로 이어서 단원 평가 2회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법과 도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법은 꼭 지켜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법하면 떠올려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2번. 다음 중 법과 관련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인사하지 말고 지나가야지. 이것은 도덕이고요. 급하니까 빨간불이어도 건너야지. 이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배부르네. 음식 많이 남았지만 버려야지. 이건 도덕이죠. 4번에 괜찮아. 내 방이니까 안 치워도 돼.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자, 5번에 복도에 사람 없으니까 뛰어야지. 이것은 학교 규칙에 해당되지만 법은 아니에요. 정답은 2번. 3번. 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법은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저작권법은 교통과 관련된 법. 아니죠. 법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알맞은 설명이 되겠고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 5번에 법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킨다. 이것은 도덕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법의 역할 중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사회 질서 유지. 깨끗한 환경 만드는 거, 이것도 사회 질서 유지. 경찰이 음주 운전하는 사람 단속하는 것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요.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하는 거, 이게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4번. 나라에서 독감 예방을 위해 무료 접종하는 거, 이것은 사회 질서 유지에 해당됩니다. 5번. 다음 그림과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이죠. 바로 2번에 있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법이 필요한 이유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 법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면 쉬워요.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두 번째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준다. 이러한 것들 적을 수 있겠죠.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내용 담아서 적어주면 되겠죠. 7번. 다음 두 학생의 대화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석현이 성별, 나이, 종교 등과 상관없이 보장하는 권리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 하리. 맞아. 태어나면서 사람이 가지는 권리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해. 이것은 바로 인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의 인권. 8번. 인권에 대해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여겸이 학생만 가진다. 아니죠. 부모님이 준다.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여기 정답이 있었죠? 돈이 많아야 가진다.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야 가진다.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다. 3번이 정답. 9번.
다음 사진과 가장 관련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다섯 가지로 설명했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3번. 자, 10번에서 1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먼저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두 가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인권의 특징은 인권은 이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별도 들 수 있고요. 또는 나이도 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피부색, 국적, 종교 이러한 모든 것들 적을 수 있겠습니다. 11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니은, 뭔가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인권은 함부로 뺏을 수 없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중요한 문제죠.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과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등.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받는 거 맞죠? 2번, 자유.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롭게. 맞습니다. 3번, 사회복지. 이사를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이것은 자유와 관련된 사례예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거야. 이것은 정치 참여가 맞고요. 도로에 큰 구멍이 있어서 내가 넘어져 다쳤다. 국가의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요구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양심에 따라 지키고 강제성이 없는 도덕과는 달리 국가에서 만든 법은 강제성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고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죠, 우리 친구들. 꼭 남은 시간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3단원 내용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소. 그럴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끊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속담을 만나보겠소. 함께 가시지요.
1: 큰일이야. 대사가 기억이 안 나.
2: 그래서요. 천천히 말씀을 해보세요.
3: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잠시 잊었군요.
1: 동료 배우가 기지를 발휘해준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네.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몹시 어려운 경우에도 헤쳐나갈 길은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주전 선수가 다쳐서 걱정했는데 후보 선수가 정말 잘 해주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2: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토끼전. 남의 용왕이 큰 병을 얻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듣는다. 용왕은 수궁의 신하들을 모아 토끼를 잡아오고

0: 라고 하나 모두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이때 별주부가 충성심을 보여 육지에 가겠다고 한다. 별주부는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발견하고 수궁의 부귀영화와 벼슬을 약속하며 토끼를 떼어낸다. 토끼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용궁으로 가기로 한다.
1: 저 토끼의 간을 꺼내어라.
0: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찔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꾀를 내었다. 토끼는 땅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2: 대왕님, 제 간을 원하신다니 진작 말씀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소신이 대왕님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면 어찌 간을 아꼈겠나이까? 하지만 소신의 간은 보통 짐승들과 달라 배가 좋은 날이면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 말렸다가 다시 넣고 납니다. 어제 마침 날이 좋아 간을 꺼내 화초 잎에 싸서 칡농쿨로 칭칭 감아 소나무 가지 위에 걸어두고 왔나이다. 이 몸뚱이를 갈라보신들 뱃속에 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저를 육지로 돌려보내주시면 간을 즉시 가져와 대왕님께 바치겠습니다.
3: 용왕은 별주부에게 다시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주어 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한다.
0: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과 별주부를 조롱한다. 토끼는 탈출이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절대 권력자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은 바로 임기응변, 대담함이라고 할 수 있죠.
4: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꾸어야 하고 희망을 꿈꾸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대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갖길 바라오. 그대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물질의 종류에 따른 끓는 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열할 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모든 물질이 다 비슷한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들을 가열해서 끓는 점을 측정해보고 이를 통해 물질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또한 이 끓는 점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탄올 20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임 쪽을 넣으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어 온도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중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열을

오르게 하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를 시험관 벽에 닿지 않게 고정하고 액체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세톤 20ml를 물 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실험 방법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질만 에탄올에서 아세톤으로 바꾸어 실험합니다. 두 물질의 최종 온도를 비교하며 같은 조건에서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에탄올과 아세톤처럼 물질의 종류를 달리하며 끓는 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탄올 20ml를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가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78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아세톤 20ml의 결과를 살펴보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56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물질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 에탄올, 아세톤과 같이 각 물질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즉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즐거운 독해 탐험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바로 Animal Island, 동물의 섬을 한번 탐험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볼 동물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 자, 사자들은요.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강해지는 네,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자의 이 무리 생활을 주제로 재미있는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워크북의 단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적어볼게요. 자, 1번 protect, 보호하다.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attack, 공격. hunt, 사냥하다. shy, 수줍어하는. female, 암컷. teamwork, 팀워크. safe, 안전한. enemy, 적. land, 영역, 영토. social, 사회적인, 무리 생활을 하는. in groups, 무리를 지어. stressful, 스트레스를 받는. raise, 기르다. 자, 오늘의 단어 잘 적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사자의 무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lions, 사자들은 are family animals. 자, 우리 family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한 가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animals라고 하면 가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사자들은 가족적인 동물입니다. And very blank animals. 그리고 매우 빈칸한 동물이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이 사자에 대한 특징을 좀쭉 읽어본 다음에 나중에 빈칸을 채워볼 수 있겠죠. 자, 이 빈칸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ey, 자,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live in groups of 15 or more. 자, in groups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적었던 단어죠. 무리를 지어라는 의미예요. 자, 그들은 of 15 or more, 15마리 혹은 그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사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They hunt. 자, 그들은 사냥을 합니다. Raise their babies. 자, 아기를 기르고요. And 그리고 protect their home together. 함께 집을 지킵니다. 이러한 역할을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each group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each라는 단어예요. 자, each, 각각의 라는 뜻이고요. 이 each라는 단어는 뒤에 단수 명사를 취해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이라는 단수 명사가 나오고, 단수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도 has, 단수 형태로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룹은요, has only one or two males. 자, 단지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의 수컷들이 있대요. 수컷이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밖에 없고, and a lot of females. 자,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이죠. 자, 수컷은 한두 마리밖에 없는데, 암컷들은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저한 무리에는 한두 마리의 수컷과 그리고 많은 암컷들이 있다. Usually, 보통, all the females in the group. 자, 무리 안에 있는 모든 암컷들은요, are mothers, 엄마, daughters, 딸. grandmothers, 할머니, and sisters, 자매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 그룹, 보통 뭐 15마리 혹은 그 이상으로 무리를 지어 사는데, 수컷은, 그렇지, 한두 마리밖에 없고, 그 나머지가 다 암컷들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암컷들은 이런 관계다라는 거죠. 뭐, 엄마, 딸, 할머니, 자매들이 된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Females do most of the hunting. 자, 이제 이 암컷들이 무리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most of the 뒤에는 무엇의 대부분이란 뜻이야. 자, 뒤에는요, hunting, 사냥과 같은 이제 명사가 나오죠. 자, 암컷들이 대부분의 hunting, 사냥을 하고요. And raise the baby lions together. 함께 새끼 사자들을 기른대요. 자, 여기서 raise라는 단어 밑줄이 쳐져 있죠?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은데, raise라고 하면 기르다, 뭐 키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암컷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When they hunt. 자, 접속사 when이 나와요. 뭐뭐 할 때죠? 뒤에 주어 동사 표시하고. 자, 그들이 사냥을 할 때, they move. 그들은 이동합니다. In groups of two or three. 두세 마리의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한대요. 자, 이렇게 암컷들이 사냥을 할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세 마리의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구나. They use teamwork. 자, 그들은 팀워크를 사용합니다. And help each other. 자, 그리고 도와요. Each other. 서로서로란 뜻이었죠. 자, 그들은 팀워크를 사용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자, 여기까지 암컷들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아니, 그럼 대체 수컷은 무엇을 하나요? 싶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컷들이 하는 역할이 나오죠. What do males do in the group then? 자, 그러면 그 무리 안에서 males, 수컷들은 무엇을 하나요? 자,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They protect their land. 아,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protect. 지키다. 이런 의미죠.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protect, 보호합니다. And, 그리고요. Keep their family safe. 그들의 가족을 safe라고 하면 안전한이란 뜻이죠. 안전하게 지킵니다. 무엇으로부터? Enemy attack. 자, enemy는 적이고요.

책은 공격이죠.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5형식 문장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봐왔던 5형식 문장 한 번만 표시해 볼게요. 자, keep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자, 그들의 가족을 keep, 지킨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태로 지키냐면 safe,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keep이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지키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자들이 무리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무리는요, 수컷과 암컷이 이렇게 동등한 숫자로 있는 게 아니고 좀 다르죠. 수컷은 한두 마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암컷들이다. 암컷들은 무엇을 하나요? 주로 헌팅, 그쵸? 사냥을 가고요. 그리고 raise the baby lions라고 하네요. 새끼 사자들을 함께 기릅니다. 자, 그러면 수컷은 무엇을 하냐? 그쵸? 영토를 딱 지키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킨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으로 한번 가서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사자들은 are family animals, 가족적인 동물들이고 and very blank animals, 매우 빈칸한 동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 보기를 한번 볼게요. shy는 수줍어하는 이란 뜻이죠. slow, 느린, small, small은 작은이고요. social, 자, social, 사회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ressful,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는? 그렇지, socially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협업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아, 이런 걸 우리는 social, 사회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lions are family animals and very social animals. 가족적인 동물이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위글에 밑줄 친 raise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raise the baby lions together. 이때 raise 뭐라고 해석했죠? 그렇지, 새끼 사자들을 함께 기릅니다. 자, 기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자, 밑줄 친 raise는 기르다야. 그러면 지금 보기에 raise가 쭉 있는데요. raise가 기르다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Mike will raise money for charity. 자, 마이크는요, 자선단체를 위해 돈을 모금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raise는 모금하다. 즉, 돈을, 저 자금을 모으다라는 의미예요. 아, raise가 기르다라는 말뿐만 아니고 모으다라는 의미도 있구나. 자, 2번 가봅니다. Raise your hands if you have any questions. 자, 질문 있으면 손을 드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raise는 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아, 여기서는 올리다라는 의미의 raise가 되겠죠. 자, 벌써 raise가 기르다, 자금을 모으다, 그리고 올리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3번. We need to raise funds for the sick children. 우리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돼요.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raise는 여기서 그렇지. 자금을 모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모금하다, 모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She had to raise five children by herself. 그녀는 그녀 혼자서 다섯 아이들을 raise 해야 됐다. 자, 이때 raise는 그렇죠. 이때는 기르다란 뜻이죠. 다섯 아이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뭐, 키워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5번. People raise the flag on national holidays. 자, national holidays. 국가 공휴일, 뭐, 국경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사람들은 국경일에 raise the flag. 국기를 올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 raise는 아, 올리다라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은 윗글에 나온 raise와 같은 의미는 그렇죠. 4번에 기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4번이 되겠구나. 그쵸? 자,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자, 위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한번 읽어보면 Lions usually live in groups. 사자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자, in the group, 그 무리 안에서 there are more blank than blank. 자, 뭐보다 뭐가 더 많다라는 표현이 있었냐면요. 각각의 그룹은 한두 마리의 바로 수컷들만 있다. 그렇죠. One or two males and a lot of females. 그리고 많은 암컷들이 있죠. 그러면 아, 암컷들이 수컷들보다 많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more females than males. 자, 비교급 문장이에요. 그래서 more females than males. 수컷들보다 암컷들이 많습니다. 자, females blank for food in groups. 자, 우리 암컷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무엇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냐면 바로 그들은 do most of the hunting. 그쵸? 사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이를 위한 사냥을 합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Females hunt for food in groups. 네, 무리를 지어 먹이를 사냥합니다. And blank. 자, 이들은요. protect their land. 그들의 영토를 보호합니다. 자, 영토를 보호하는 역할은 누가 하죠? 그렇지. 바로 수컷들이 한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they protect their land 라고 나오는데 이때 they는 앞 문장에서 언급된 males가 되겠죠. 그러면 빈칸에는 males. 아, 수컷들이 protect their land. 그들의 영토를 보호합니다. 그리고요. their 네, 누구를? 그렇지. family. 그들의 가족을 보호를 하는 거죠. Protect their land and their family from enemies. 적들로부터 가족과 영토를 보호합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먼저 A를 보면 bulls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bull은 황소입니다. 황소. 그래서 황소는요, 우리가 수컷이다 라고 해요. Bulls are males. 그리고 cows는 암소 또는 우리가 젖소라고 하는데요. 암소는 암컷이 되겠죠. 그래서 cows are females. 자, 황소는 수컷이고요. 암소는 암컷입니다. Their babies. 그들의 새끼들은 are calves. 자, 여기서 calves라고 하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래서 그들의 새끼는 송아지이다. 자, B번. All the members, 자, 모든 멤버들이 worked hard together, 함께 열심히 일을 했대요. Thanks to our blank, we could finish the work successfully. 자, 우리의 이것 덕분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함께 일을 했다는 건, 그렇지, 그들이 엄청난 팀워크를 이룬 거죠. 그러면 이 빈칸에는 우리의 팀워크 덕분에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Thanks to our teamwork. 네, 우리의 팀워크 덕분에 우리는 일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서 네,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각 무리에는 단지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수컷이 있고 자, 그 뒤는요, 이미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각각의 무리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배웠죠? each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each group, 각 무리는 has only, 단지 one or two males.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수컷이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암컷들이 함께 대부분의 사냥을 하고 raise the baby lions together. 새끼 사자들을 기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앞부분을 한번 영작해 볼게요. 자, 암컷들은 females가 되겠죠. 자, females do. 이들이 무엇을 한다? Most of the hunting. 이들이 대부분의 사냥을 합니다. Females do most of the hunting and raise the baby lions together. 그리고 함께 새끼 사자들을 기르는 일을 하죠.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장 볼게요. 그들은 팀워크를 사용하여 서로 돕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들은 팀워크를 사용한다. 어떻게 쓰죠? They use teamwork가 되겠네요. And 그리고 돕는다. Help. 누구를? Each other. 서로서로 돕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y use teamwork and help each other. 자, 4번 볼게요. When they hunt. 그들이 사냥을 할 때 그들은요. 두세 마리의 무리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일단 they move, 움직이다라는 동사를 쓰고요. 무리로 움직이는 거죠. In groups, 그런데 두세 마리의 무리이기 때문에

0: two or three. When they hunt, they move in groups of two or three.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가봅니다. 자, 그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영토를 보호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지킨다. They protect their land. 자, 일단 영토를 보호하고요. 가족을 안전하게 지킨다를 써볼게요. And keep their family safe가 되겠죠. 자, 무엇으로부터? 그렇지. From enemy attack. 적의 공격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이때 keep their family safe라고 하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5형식 문장이었습니다. From enemy attack이라고 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다 해봤고요. 네, 여러분 먼 길 힘들게 왔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제 핵심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each 뒤에 단수 명사가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봤던 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Each group, 각각의 그룹은 has only one or two males and a lot of females. 단지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수컷들이 있고 많은 암컷들이 있다. 자, 이때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또 동사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 쓴다? 그렇죠. 단수형으로 쓴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지문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도 열심히 해 주셔야겠죠?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독해 참여했다라는 거를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3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괴롭힘에 대한 자세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자세? 어떤 글의 내용을 담고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독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Every day when Ted gets to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one of the first kids whom he sees is Mike 라고 했죠. 자, 일단 우리 쉼표까지 한번 볼까요? Every day 라고 했으니까 매일이에요. When 하면 뭐뭐 할 때죠. Ted가 학교에 갈 때, get to school 하면 학교에 가다, 학교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테드가 학교에 갈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때 one of the first kids 하면 학생들 중 하나. 근데 first kids니까 첫 번째 학생들, 첫 번째 아이들 중 하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첫 번째 아이들인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whom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테드가 보는 첫 번째 아이들 중 하나가 누구래요? 마이크래요. 아, 테드가 보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Mike is big, loud, and scary. 자, 마이크가 어떤 애예요? Big, 일단 몸집이 커요. 그리고 loud, 목소리도 커요. And scary, 심지어 무서운 친구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Ted is afraid of Mike. Be afraid of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테드는요, 이러한 마이크를 두려워합니다. So, 그래서 he walks with his head down or turns away when he passes by Mik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구문 포커스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이렇게 with, 그리고 his head, 그리고 down까지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인 with의 경우 무엇을 가지고 혹은 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 with 뒤에 명사 다음에 부사, 형용사가 사용이 되면 무엇을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With his mouth full 이라고 하면요. With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나온 거죠. 그의 입을 가득 채운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With his head down 무슨 뜻이에요? 그의 머리를 아래로 숙인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걷는데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turns away 라고 했습니다. turn away 하면 이렇게 away 자체가 뭔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피한다는 겁니다. 회피한대요. 언제? When he passes by Mike. 그가 마이크를 지나갈 때. 자, 왜 이렇게 뭔가 기죽은 듯한 행동을 할까요? 마이크 눈에 띄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He hopes that Mike won't notice him 이라고 합니다. 그는, 테드는 바라는데요. that 이하를 바란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냐? Mike won't notice him. 자, 이 notice라는 단어는요. 뭔가 모르다가 저기 있네 하고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자신을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but when Mike sees Ted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when 계속 나오죠? 뭐뭐 할 때, 마이크가 테드를 볼 때, he thinks that, 그는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마이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He has found someone to pick on. 자, pick on 이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좀 끈질기게 괴롭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 괴롭힐 만한 누군가를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고? 테드를 보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테드가 뭔가 고개도 숙이고 자꾸 피하니까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쟤 괴롭힐 만한데? 이렇게 누군가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ed doesn't know that. 테드는 데디하라는 사실을 모른대요. 뭘 몰라요? He is sending out that message to Mike. 마이크에게 자신이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o, 그래서 what can Ted do? 테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테드는 지금까지 뭔가 고개도 숙이고 이 마이크라는 친구를 피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마이크가 자신을 알아차리지 않았으면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마이크는 오히려 좀 괴롭힐 만한 애 찾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테드는 여태까지처럼 계속 그렇게 뭔가 고개 숙이고 회피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될까요? 이 글에 따르면 아니겠죠. 반대로 행동하라고 할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He should hold his head up. 자, hold up 하면요. 들다란 뜻이에요. 숙이지 않고 들다. 그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합니다. Stand up straight. Straight는 똑바로란 뜻이잖아요. 똑바로 서야 한대요. And he shouldn't look down at the ground. 땅바닥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It means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He won't look frightened. 자, frightened 하면 무서워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ook frightened 하면 무서워 보이다, 두려워 보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의미를 두려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Then, 그러면 he'll send out a message. 그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될까요? 빈칸이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나 이제 너안 무서워. 나 괴롭히지 마.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야겠죠. And that might just stop. 그것이 멈출지도 모른대요. The bullying. The bullying 하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을 멈출 수도 있어요. Before it starts. 시작하기 전에. 자, 괴롭힘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바로 한번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빈칸이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means that he won't look frightened. 그가 겁먹지 않고 있다는 걸, 겁먹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의미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했죠. 나 이제 너안 두려워.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2번을 보시면 Don't pick on me. 나를 괴롭히지 마. 이런 메시지를 당연히 보내주는 거겠죠. 자, 나머지 메시지도 한번 볼게요. 1번 보면 I need a friend. 난 친구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까요? 아니겠죠. 3번 I want to join you. 내가 너랑 같이 활동하고 싶어. 뭔가 같이 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4번을 보면 Don't be afraid of me. 자, be afraid of는 누구를 두려워하단데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역시 아니겠죠. 5번 보면 You don't look well today. 너 오늘 좀안 좋아 보인다, 아파 보인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행동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pick on이라는 표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누구를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다음 2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요약문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한번 볼게요. Bullies like to pick on kids who feel A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bully 하면 괴롭히다 라는 동작도 되고요. 이렇게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좋아해요. 근데 뭐 하는 걸 좋아해요?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이들을. 근데 어떤 아이들인지 뒤에서 꾸며주는 거네요. A라고 느끼는 아이들을 괴롭힌대요.
자, 우리 본문에 따르면 괴롭히는 사람들은 좀 당당해 보이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싶어 해요? 아니면 좀 겁먹고 위축된 아이들을 괴롭히고 싶어 해요? 우리 본문에 따르면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느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괴롭히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afraid 혹은 scared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 bored는 지루한이니까 안 되겠고요. happy, 기쁜 당연히 아니겠고요. angry, 화가 난도 역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B 볼게요. If you look B, 자, look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하게 보인다면 그러면 괴롭히는 아이는 might just ignore you. 그냥 너를 무시하고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그냥 무시하고 간다 했어요? 무서워 보여야? 아니죠. 반대로 당당하게, 용감하게 행동을 해야 그냥 무시하고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brave가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번으로 골라주셨죠? 이어서 3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re is a 빈칸이라고 했어요. 일단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로 사용이 된 단어겠네요. 자, 빈칸이 있는데 saying no parking, 주차 금지라고 써 있는 빈칸이 있대요. 주차 금지라고 써 있는 건 보통 표지판, 뭐 안내문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I didn't 빈칸 our teacher come in the classroo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didn't 뒤에 동사 원형으로 나오겠네요. 의미를 보면 나는 빈칸하지 않았어. 우리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의 notice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notice는 뭘까요? notice 하면 동사로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안내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공지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안내문, 그리고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두 가지 뜻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휘 문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어구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고 필요하면 형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 볼까요? Why does my brother 빈칸 빈칸 me? He likes to make fun of me. 자, 뒷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make fun of 하면 누구를 놀리거나 비웃거나 좀 조롱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놀리는 걸 좋아해. 그렇다면 왜내 남동생은 혹은 내 오빠는 나를 괴롭힐까가 되겠죠? 자, 괴롭히다라는 표현 아까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pick on입니다. 자, 이어서 B 갈게요. I don't want to talk to anyone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누구와도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So, 그래서라고 했어요. I will 빈칸 빈칸 from them and go outside.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로부터 피해서 밖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피하다라는 표현인 turn away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동사 다음이니까요.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단어와 구문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재 121쪽에 워크북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get to 나와 있는데요. get to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가다 혹은 도착하다란 뜻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는 get to school 해서 학교에 도착하다가 되었죠. 자, 이어서 loud입니다. loud는 목소리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큰이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큰. 자, 이어서 scary입니다. scary는 무슨 뜻일까요? 네, scary 하면 무서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be afraid of인데요. 누구를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turn away 나왔는데 away가 나오면 뭔가 멀어지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서 멀어지는 거니까 회피하다 혹은 몸을 돌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pass by 나왔습니다. 우리 pass 하면 뭔가 패스하다, 지나치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나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notice입니다. notice 하면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얘는 동사 형태고 명사로는 안내문도 됩니다. 다음으로 8번 볼게요. pick on인데요. 오늘 굉장히 자주 나온 표현입니다. pick on 하면 누구를 괴롭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send out입니다. send는 보내는 거죠. 그래서 send out 하면 무엇을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hold up입니다. hold는 무언가를 드는 건데 진짜 up 말 그대로 위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어서 stand up,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얘는 서다. 그리고 frightened 이 표현은요, 무서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bullying 뭐라고 했죠? bullying 하면 괴롭힘이고요. 마지막으로 ignore 하면 무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비갈게요. 영작 훈련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보면 매일 학교에서 그가 보는 첫 번째 아이들 중한 사람이 마이크이다 라고 했는데요. Every day at school 이라고 했고, 그가 보는 첫 번째 아이들 중한 사람이 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one of the first kids, 그 뒤에 whom he sees 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is Mike 하면 그러한 사람이 마이크다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지나칠 때 머리를 숙인 채 걷거나 회피한다. 자, 우리 머리를 숙인 채로라고 할때 뭐라고 한다고 했죠? With his head down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채로 걷는 거니까

자, 일단 그 메시지는 막을 수 있다로 시작해 주어야겠네요. 자, 보시면 The message might stop the bullying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여기서 bullying이 괴롭힘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괴롭힘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괴롭힘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야겠네요. Before it starts 해주면 되겠습니다. 괴롭힘이 시작하기 전에 그 괴롭힘을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의 중요한 구문, 세미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파이널 체크까지 놓치지 말고 꼭 풀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데이 17의 스토리 B의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역시나 예습 중요합니다. 예습 꼭 해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도 역시나 우리 친구들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파워는 바로 사역동사의 문장 구조였습니다. 사실 독해하다가 몇번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열심히 문법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익숙한 문법 파트이기도 할 건데요. 우리 독해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역동사의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해서 여기 뭐 뒤에 동사 원형 오잖아요. 뭐 목적격 보호 자리 보통 원형이 오게 되는 거. 이제 이게 문법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고 해석에서는 이 부분을 동사로 착각하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되고 구조가 읽히면 메이크가 만들다. 그 진짜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 하게 시키다란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Have도 마찬가지로 뭐 가지고 있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악해서 얘도 역시 하게 하다 또는 부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let은 주로 허락하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역동사의 묶이기는 하지만 살짝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make는 좀 강제성이 있어요. 억지로 하게 시킬 수 있고요. have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하다인데 부탁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let은 허락하다 또는 그렇게 내버려 두다 이런 느낌으로 쓰입니다. 이제 공통점은 이 목적어 나오고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자, 우리 독해하다고도 사역동사가 나올 겁니다. 그때 또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지금 A, B, C, 뭐 뒤에 D, E까지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제 어법이니까요. 어법 관점에서 이 자리가 어법상 맞는지 틀린지 또 판별하면서 독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부터 조금 생소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ergonomics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주어져 있어요. 인체공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ergonomics는 인체공학은

is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surroundings. 자, A와 B 사이에라는 구조가 보인다면 이제 첫 번째 밑줄 and가 맞다라는 거 바로 눈치챘을 텐데 바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쓰는 표현이죠. 다시 between 하면 항상 A and B 같이 씁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A의 and는 아주 잘 쓰인 접속사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인체공학이란 연구인데요. 관계의 연구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주변 환경 사이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ergonomics라고 하네요. It provides you to 밑줄 거져 있고 practical tips for your health. 자, 이것도 우리 between A and B처럼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provide라고 하는 동사가요. A to B, 지금 to가 나와 있죠. 그리고 A with B,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둘 다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자, 우리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vide 자체는 제공하다, 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얘가 to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with를 쓸 때가 있다는 거야. 두 개의 의미는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to는 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방향성. 그럼 provide는 주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얘에게 주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to를 쓰게 되면 주다 A를 B에게. 다시 A를 B에게 주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쵸? A를 B에게 주다. 자, 그러면 with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럼 요거는 뭘까? with는 원래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뭐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B를 가지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A에게 B를 주는 거야. A에게 B를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거죠. A를 B에게 주는 게 아니라 A에게 B를 제공하다 주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기는 to가 나왔으니까 한번 요구한 얘에게 너를 주는지 이게 과연 해석이 맞는지를 보자고요. 그것은 즉 인체공학은 여러분을 실용적인 팁에게 줍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해석이 완전 이상해집니다. 아, 그래서 얘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with로 바꾸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뭘? 실용적인 조언을. 여러분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바로 인체공학에 관한 연구가 주는 겁니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두 개의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stop and check your posture. 한번 서서 지금 멈춰서 너 자세를 한번 확인해봐. 이런 해석이죠. Like most people, you are probably bending forward on your seat a little.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멈춰서 여러분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probably, 아마도 bend하면 살짝 기울, 원래 숙이다, 굽히다라는 뜻이 있는데 forward가 뭐뭐를 향해서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살짝 몸을 숙이고 있을걸요? 이런 뜻이야. On your seat, 여러분 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앉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있는지 아니면 살짝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f you keep sitting like that. 근데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you will have bad posture. 아마 나쁜 자세를 결국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해석이 되고요. 자, 우리 또 say 밑줄이 ing에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 동사랑 같이 봐주면 되고요. 우리 keep, ing 항상 같이 쓰죠. keep 동사 항상 ing 동명사와 같이 쓰면서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어법적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처럼, 그와 같이, 즉 여기서 like that 이라는 건 bending forward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고 계속 앉아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결국 자세가 나빠질 거야. 이런 얘기죠. Without practicing good posture, you will eventually feel pain. 그래서 좋은 자세를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몸이 아프게 될 거예요. 라는 해석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without 무슨 뜻이죠? 뭐뭐 없이라고 보통 원래 해석을 하죠.

그리고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의 구조가 오면서 연습하는 거 없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연습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겠지? 뭐를 좋은 자세 연습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feel pain, pain이 고통이죠? 고통을 느끼게 될 거니까 자세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keep the following tips in mind. 자, 요거는 사실은 keep in mind 구조가 눈에 보이면 좋아요. keep in mind가 뭐냐면 명심하다란 뜻입니다. 목적을 가운데 넣어서 다음에 조언들을, 다음에 팁들을 명심하세요라고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And be sure to take care of yourself. 자, 그러면서 명령문 2가 나오죠? And 사이로 얘가 명령문 1, 동사 1, 그리고 뒤에는 be가 동사 2가 되면서 둘다 명령문의 자리니까요. be동사도 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고요. Be sure to 하면 반드시 to 하세요. 꼭 to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언들을 명심하고요. 반드시 take good care of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아 주세요. 잘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 또 뒤에 yourself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라고 우리가 문법용어로는 말하죠. 그럼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뭘 보냐? 자, 이 자리가 이 유를 쓸 자리는 아닐까? 이 제기대명사 자리가 맞느냐? 요거를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셀프 붙이는 뭐 myself, yourself, himself 요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언제 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영어에서는 목적어 자리를 제기대명사로 대체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가 뭐냐? 안 보이는데요?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원래 명령문은 너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문에서는 원래 you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할거 명심해. 너 자신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에 yourself는 맞는 자리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When you are at your desk,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sit up straight, 똑바로 앉아라. 몸 이렇게 숙이고 있지 말고 척추를 똑바로 바로 해라.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raight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뒤에서 이거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맥에서 어떻게 해석했죠? 똑바로라고 해석을 했죠. 여기에는 straight는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with your shoulders back, 어깨를 뒤로 이렇게 딱한 채로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어깨를 딱 뒤로 이렇게 세운 채로 똑바로 앉으세요라는 해석입니다. And make sure that your feet are on the ground. 자, make sure도 be sure랑 뜻 같습니다. 또 반드시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는 투보 정사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대 뒤에서는 이제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는 동사하세요. 여러분의 발은 on the ground. 바닥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바닥에 좀 닿게 하고 등을 똑바로 세워라.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더욱이 이런 해석이죠. 게다가요. When you carry a backpack, 여러분 만약에 배낭을 가지고 다닐 때는요, tighten the straps. 자, strap은 이제 배낭의 끈을 말합니다. 끈두 개니까 복수로 쓴 거고요. tighten 그러면 이제 조이는 거죠, 그렇죠? 끈을 꽉 조이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so 잘라야 되죠? The weight is close to your body. 자, s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 대신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도 좋고요. 문장 중간에 so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거 예전에 한번 우리가 또 완강 미션으로 만들어 본 문장입니다. 자, 뭐 하도록? 무게가요? Close to your body. 여러분의 신체에 가까이 쏠리도록.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배낭의 무게가 내 몸에 좀 이렇게 가깝게 있어야 좀덜 무겁게 몸에 좀 부담이 덜 가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끈을 꽉 조이세요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And don't let the bag fall down below your waist.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허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지 마세요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에서 만났었던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밑줄을 그어 있고요. 요게 이제 문법 포인트니까 요 자리에 밑줄을 그은 거고요. 동사 원형이 잘 나와 있습니다. fall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to부 정사 안 되고요. ing 안 되고요. 제가 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사역동사가 앞에 있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쓴 동사 원형의 형태였던 겁니다. 맞네요. 그치?

자, 그러면 가방이 fall down,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얘기야. 어디 아래로? 자, below 하면 아래로란 뜻이죠. 여러분의 허리 아래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매는데 끈을 딱 조이면 여기 등에 좀 붙겠죠. 근데 이제 허리 아래로 가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럼 무게가 뒤로 쏠리면서 자세가 나빠지겠죠. 상상만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게요. Ergonomics는 인간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은 자세는 앞으로 약간 구부정하다. 맞죠? Bending forward. 어깨를 뒤로 딱 젖히고 똑바로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발은 모두 땅에 닿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끈을 조여서 방금 봤어요. 배낭을 매면 몸무게가 실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딱 몸무게 좀 몸에 가깝게 무게가 실리도록 그게 또 자세에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던 거죠. 그쵸? Your body에 무게가 close, 가깝게,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야. 이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밑줄 친 straight는 똑바로라는 뜻이었어요. 똑바로 앉아라라는 뜻과 같이 쓰인 거 골라보죠. 자, 첫 번째는 They have been working for 3 hours straight. 그들은 3시간 연속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He couldn't tell her straight that he liked her.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솔직하게 이런 해석이고 그녀는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 결과 곧장 자러 갔습니다. 곧바로 나는 너무 충격받고 혼란스러워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엔 I pulled the back of the chair. 의자에 등받이를 당겼어요. 똑바로. 그리고 upright. 이렇게 딱 곧게 앉았다는 얘기죠. 비행기에서. 자, 그래서 우리 물리적으로 진짜 바르게 똑바로란 뜻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봤습니다. Provide a with be라고 해야 우리가 해석상 맞는 자리였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In ballet, 발레에서 좋은 posture, 자세는 중요합니다. 항상 똑바로 서서 스트레칭할 것을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는 데이빗과 존은 자주 싸웁니다. 그들의 이것이 like one between a cat and a dog. 우리가 보통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 사이가 좀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치 relationship이 관계가 고양이와 강아지의 그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워크북으로 바로 넘어가서 영작 훈련 그리고 어휘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어휘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면 우리 practical은 실용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eep in mind, 뭐뭐를 명심하다 기억하다. 중간에 목적어에 넣으면 뭐뭐를 명심하다 기억하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make sure, 이것도 확실하게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대절이나 투부정사 같이 쓸수 있고요. 그리고 tighten 하면 조이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 가볼까요? 2번부터 출발해 보죠.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해준다, 준다, 제공한다라는 provide 동사 있고요. 이거 우리 오늘 중요하게 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It provides, 너에게 뭐뭐를 준다 할때 provide A with B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It provides you 먼저 나오고요. 뭘 줘요? With practical tips. 얘가 뒤에 나오면 A에게 B를 주다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자, 3번으로 갑니다. 좋은 자세를 연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뭐 하지 않으면 할때 우리가 뭐뭐 없이는 이라는 without 전치사를 간단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니까요. 뒤에는 이제 동명사를 써서 형태를 맞춰주시면 돼요. So, without practicing good posture 이렇게 쓰게 되면 좋은 자세를 연습하는 것 없이, 즉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을, 통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내려가서 가방이 허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아, 그렇게 두지 마라. 라는 해석에서 우리 사역동사 let 문장 구조를 확인해 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니까 우리 부정명령문으로 앞에 don't를 붙입니다. 그러면 don't let. 그리고 이제 목적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목적어가 the bag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를 fall down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let the bag 가방이 fall down 내려가게 두지 마. 어디 아래로? below your waist 너의 허리 아래로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역동사의 문장 구조 다시 한번 영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완강 미션도 바로 이어서요. 우리 사역동사의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요. 우리 사역동사 다시 한번 세개 짚어드리면 make 있었고, 그리고 have 있었고, 좀 전에 영작에서 본 let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구조는 똑같아요. 목적어 넣고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데, make는 좀 강제성이 있고, let은 하게 하다, 그렇게 두다라는 느낌, 뭐 허락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have도 똑같이 시키다는 뜻이 있지만, make처럼 완전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영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복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복습 꼭 해주시고, 생각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의 옹을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 시제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번부터인데요. 20번, 21번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미리 풀어 오셨을 테니까 자, 2번, 20번에 쭉다 맞는 문장인데 뭐만 틀렸나요? 그렇죠. 4번에 She has studied science hard last night. 그쵸. 이거 뭐라고요? 어젯밤이란 시점이에요. 우리 계속 현재 완료하면서 이거 해오고 있죠. 과거 시점일 때는 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완료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she studied 이렇게 과거 시제로 써주어야겠죠. 자, 나머지는 다 시제를 올바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번에 어디가 틀렸나요? 자, 일단 첫 번째는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woman. 근데 이거 괜찮아요. 현재 완료의 부정이잖아요. 근데 뭔가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이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았을 수 있는데 in my life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즉내 인생이 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사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현재 완료와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도 맞고요. 자, 2번에는 2 hours ago예요. 2시간 전에예요. 전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쓸수 없고 그냥 과거로 she sent를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when은 과거 시점이라 너무 잘 쓰여 있고요. 4번이 어색합니다. yesterday, 어제. 시점인데 현재 완료 쓸수 없죠? I bought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두 개, 맞는 거두 개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에 어색한 문장으로 짝지어진 것, 즉 어색한 문장을 고르라는 건데, 자 A는 맞죠? B는요? 여기에 last week, 그쵸? 이렇게 보통 현재 완료 시제냐, 과거 시제냐는 이런 시점이나 과거 시점 또는 기간, 이런 것들로 힌트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난주, 명백한 과거 시점은 현재 완료와 절대 절대 쓸수 없습니다. 자, C도요, 2019년에 라는 시점이에요. 근데 현재 완료 쓸수 없겠죠? 그래서 B와 C가 틀렸고 나머지는 시제가 잘 맞으니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3번은 A부터 E까지 밑줄이 있고요. 이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예요. 자, BTS 얘기가 나오는데, 자, BTS가 여러 명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BTS라는 그룹 하나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비동사 쓸수 있고요. 현재형으로 쓸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들이 상을 타온 거예요.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have PP가 왔어요. 노래도 써온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고요. 또 그들이 우리가 give a speech 하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연설을 해온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2018년에 유엔에서 안 되죠. 얘는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 시제를 써야 합니다. So they also gave a speech. 이렇게 되어야겠죠? 정답 4번이고요. 여기는 they bought. 과거 시제예요. 그렇죠? 숲을 샀대요. 팬들이. BTS 생일 선물로. 2019년에 과거 시점이 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에서 여기도 밑줄이 이번엔 길게 있는데요. 여기도 어법상 어색한 것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have you ever been to, have been to? 경험 물어보고 있어요. 가본 적 있니? 근데 ago, 과거 시점이죠. 1년 전에, 3일 동안이긴 해요. 근데 1년 전에라는 과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아요.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얘는 어법상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여행 마지막 날에도 뭐 했니? 여행 마지막 날. 과거잖아요. 이때 가본 적 있고 여행은 예전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have you done 현재 완료 시제 쓸수 없습니다. What did you do가 되어야겠죠. 뭐 했어?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맞는 거알수 있겠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거 물어봤어요. 자,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뭔가를 봤네요. 과거에 봤을 때. 얘는 과거 시점이랑 쓰인다고 했어요. 왜네? 그쵸? 봤을 때, 자, 나는 길 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걸어가고 있었다. 길 위에 있었다. 과거 시제죠. 내가 딱본 순간에 걷는 중이었을 테니까 was walking 괜찮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건 귀여운 강아지였고요. 그 다음에 four days. 여러 날 동안이에요. 며칠 동안 집을 찾아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look이라는 동사와 for, look for, 찾다죠. 그래서 집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그 귀여운 강아지의 집을 찾아주려고 며칠 동안 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 날 동안 기간이 나왔으니까 have looked 와야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직 찾지 못했다. 현재 완료의 부정이 와야 하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에서 27은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Brian hasn't요. 자, have not이죠. 근데 3단현이니까 hasn't가 왔는데 일단 have 동사 뒤에는 일단 동사 원형 이런 건올수 없고 우리가 have와 같이 쓰이는 동사의 형태는 뭘 배웠어요? 현재 완료. 말이 돼요? abroad는 해외죠.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경험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쓸수 있으니까 P형인 traveled, 과거 분사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번은 has가 앞에 오고 주어가 온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현재 완료의 의문문이겠죠. 그러면 얘 PP형, 과거 분사형 but을 써서 has Kim but 이렇게 되겠죠. 그쵸? 뭐 사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본 적이 있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에서 30은 어색한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고치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봤더니 I haven't played guitar. 나는 기타 연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When, 뭐할 때? 학교, 고등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괜찮아요. 얘는 과거 시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쵸? 과거 시절에, 그 시점에. 그럼 뭐예요? 현재 완료 쓸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과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I didn't play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Mr. Anderson has lived. 현재 완료가 왔는데 텍사스에 살고 있는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since his entire life요. 그의 전체 인생 동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인생 동안에가 되어야 하니까 since가 일단 틀렸죠. 그렇죠? 이후로잖아요, 얘는 시점. 근데 기간이 나왔으니까 for를 써야 하니까 일단 since를 for로 고쳐도 되고요. 그렇죠? 자,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의 전체 인생을 바꾸면 되겠죠. since를 살려둔다면. 그럼 뭐예요? 그냥 전체 인생이니까 태어난 시점부터 쭉인 것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since를 살린다.

since he was born으로 고쳐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생각은 잘안 하죠.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고치셔도 당연히 충분히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0번. 자, 나는 일단 여기 현재 진행형이 왔네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 했을 때, 근데 여기가 뭐예요? 시제가. 엄마가 노크를 하셨을 때예요. 문을 두드렸을 때. 과거 시점에 현재 진행일 순 없죠. 그쵸? 그래서 I am을 I was talking. 과거 진행으로. 오빠가 딱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한참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은 밑줄 친 우리말을 이제 영작하는 문제예요. 그쵸? 자, 너는 이전에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니? 뭐뭐 한적 있니? 경험을 물어볼 때 현재 완료로 물어보고요. 현재 완료로 질문할 때 경험일 때 특히 ever를 강조해서 많이 쓰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빼고 우리는 이것만 영작하면 돼요. 그럼 주어는 너니까 어떻게 돼요? Have you ever played PP 써주시면 되겠죠. 이 게임, this gam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배열 문제예요. 배열은 모든 단어가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쉽죠. 자, 지난달부터 쭉 눈이 많이 내렸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있나 봤더니 있어요. 그쵸? has pp가 있습니다. 자, 눈이 내릴 때는 주어, 날씨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주어 it을 그냥 쓰죠. 주어 자리에. 그래서 it has snowed a lot.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근데 지난달부터니까 since last mont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부터 34는 대화를 완성하는 건데, 33부터 보면요. 자, 수잔이 우리랑 놀아도 될까요? 스미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돼. 그죠? 왜안 되냐면, 그녀가, 자, yes이 보여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에 finish가 보였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썼나요? 그죠? 숙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 완료하지 못했다가 되겠네요. 현재 완료의 부정형으로 she hasn't finished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에 what were your friends doing? 과거 진행 시제가 왔어요. 뭘 하고 있었냐, 너의 친구들이. 그쵸? 뭐 했을 때, when은 과거 시점이 나오죠. 그쵸? 네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과거 진행으로 물어봤으니, 과거 진행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춤추고 있는 중이었다. They were dancing.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에서 37은 우리말 보고 영작하는 건데, 칸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는 이미 가게 문을 닫았다. 자, 이미 했다. 뭔가 우리말로는 과거 같지만 어떻게 쓴다고요? 현재 완료로 쓰더라. 이미 Already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죠? He has already closed. Have와 PP 사이에 already가 들어가더라. 이거 기억하시고 완성해 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36번. 나는 이 책상을 5년째 갖고 있어. 자, 5년째, 5년 동안,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현재 완료로 쓰면 되겠습니다. I have had. 가지다도 have니까 have had, have pp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5년째, 5년 동안이니까 for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녀는 멕시코로 가버렸다. 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해요? 걔 멕시코 갔어. 그쵸? 근데 지금도 가 있는 상태니까 그걸 좀 살리기 위해서 가버렸다라고 일단 써준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면 가버리고 없는 결과의 상태니까 has gone to가 되겠죠? So she has gone to Mexico.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 39.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근데 완전한 문장을 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죠? 자, 보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명해왔다? 자, 일단 우리가 얕은 상식이 하나 있긴 하잖아요. 에디슨은 살아있지 않아요. 현재까지 연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1877년에 라는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단순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발명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바꿔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77년에 축음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We will be late. 우리는 늦을 거다. If we will be stuck in a traffic jam. 그러니까 교통체증에 갇히게 되면 조건이죠. 만약에, 교통체증에 갇히게 된다면 늦을 거야. 아직 안 갇혀봤어요. 몰라요. 미래예요. 그리고 늦을 거다 미래예요. 맞는데, 맞는데, 의미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이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시간은 when 절로 배웠어요. 근데 이 조건은 예문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근데 if가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래 시제를 쓸수 없고 현재 시제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if we are stuck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0에서 41번 문법 문장이 어법사가 어색하지 않다. 이 문장 맞다 하면 동그라미. 어색하다? 그러면 밑줄을 여러분들이 치고 바르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잘안 읽어요. 그냥 풀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 찾아야 되나? 오니까 뭐 X 하면 되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읽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특히 내신에서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 하나하나를 지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 답은 맞는데 뭔가 조건이 틀렸어요. 밑줄을 치라 그랬는데 안 쳤어요. 그러면 그게 감점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좀 길더라도 문제를 꼼꼼히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맞으면 동그라미, 그죠? 자, 어색하다. 그러면 밑줄을 그어야 되는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쵸? 자, 보겠습니다. She has already read the book. has read라고 선생님이 읽었죠? already가 있죠? 현재 완료. 그 책을 이미 읽었어요. 현재 완료. 괜찮네요. 동그라미. 자, 제인 어스틴은요. 자, has written이 왔어요. 써 왔다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1813년에. 그쵸? 이때. 과거 시점에니까 has written 쓸수 없어요. 여기에 밑줄을 긋고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돼요? 과거 시제. wrote를 써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오만과 편견을 이때 썼다. 이렇게 과거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e has studied. 현재 완료예요. 그런데, 1월을 공부해 오고 있다. 괜찮아요. 근데, for last month. 지난달 동안은 아니죠. 지난달부터. 아니면 얼마 동안.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since last month. 지난달부터 쭉 1월을 공부해 오고 있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She has lost her job last month. 지난달에 직업을 잃었어요. 실직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달, 명백한 과거 시점이죠? 현재 완료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has lost의 밑줄을 긋고 어떻게 고치면 돼요? lost. 그냥 과거 시제로 고칠 수 있겠고요. 자, 2번은 we have studied. 일단 현재 완료가 왔네요.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5년 동안.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괜찮네요. 그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3번, he has lost. 일단 현재 완료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has lost. 현재 완료니까 뭐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겠네. 라고 우리는 그 뉘앙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뭐예요? he has to buy a new one. 그는 새 것을 사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도 없으니까 새걸 사겠죠. 찾았으면 뭐 찾았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므로, 잃어버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올바르게 쓴 문장이므로 동그라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에서 43에 우리말에 맞게 이 괄호 안의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여기만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 그쵸? 이미 뭐뭐 했다는 영어에선 현재 완료로 have already PP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the train이니까 3단현 살려서 the train has already left. 이 부분을 완성하고 나머지까지 the station까지 마침표까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그녀를 10년째 알아오고 있다. 즉,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쭉 알아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써야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he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He has none. No의 PP형 none 써주시고요.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Her for 10 years.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에서 45는 두 문장을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현재 완료를 써라. 너무나 큰 힌트를 줬어요. 그쵸? 보겠습니다. My father went to Russia. 이건 과거네요. 그쵸? 우리 아빠가 러시아에 일 때문에 갔어요. 출장을 가신 거겠죠? 근데 he isn't here now. 뭐예요? 지금 여기 없어요. 아직도 러시아에 계시네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영어로 간단하게. 현재 완료로. 가 버리고 지금 없다라고 할 때, have gone to를 쓴다고 했죠? 3단현이니까, my father has gone to Russia. 그리고 뒤에 의미는 살려줘야죠. for his work까지 써주면, 이렇게 두번쓸걸한 문장으로 세련되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5번도 보면요. 캐시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과거네요. 언제요? 과거 시점이 나오겠네요. 웬 뒤에 그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여전히 현재에도 뭐예요? 지금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과거에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좋아해오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쓰면 될 거고요. 근데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좋아해서 지금까지예요. 즉, 어렸을 때부터 쭉 이걸 뒤에 꼭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그대로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when은 못 쓰겠죠. 뭐뭐 이후로 쭉 sinc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athy has loved to sing 이렇게 쓰시고요. Since she was young. 이렇게 써주시면 이두 문장을 완전히 의미를 가져가면서 한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46번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영작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일단 너무 쉽게 큰 힌트를 줬어요. 현재 완료 사용해라. 이거 꼭 쓰셔야 되고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단어 수를 줬어요. 그럼 이 단어 수에 맞춰야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주어는 아이가 될 거고요. 자,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경험이니까 현재 완료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have PP를 써주는데 부정인데 never 쓰래요. not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자, 이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이걸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웃긴데 아 진짜 이렇게까지 웃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할 때 우리 영어는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써요. 자, 어려울까 봐 such어를 붙여줬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such a 뒤에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쓰는 영어의 어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I have never heard까지 썼죠? such a 형용사, 명사. 이 어순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재 완료는 잘 썼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such a 형명이라는 이 어순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에서 48은 이 문장을 그냥 지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초컷 문제예요. 물론 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딱 봤을 때 바로 답이 떠오르는 1초컷 문제.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이 뭐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실전에서 풀 때. 그냥 has PP인데 부정이래요. 그러면 has PP, 부정 어떻게 해요? has not PP. 또는 줄여서 hasn't. 뭐 또는 has never worked. 뭐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he hasn't worked as a pilot. 이렇게 바로 써주시고 의문문이에요. 현재 완료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have나 has만 주어 앞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 항상 문장 부호 쓰셔야 돼요. 의문문이죠? 물음표까지. Has she worked as a pilot? 그죠? 그 다음 48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래요. 자, have already arrived. 일단 현재 완료가 와 있고, already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부정은 위치가 have PP 사이인데, 우리가 have와 not을 줄일 수 있으니까, haven't 또는 have no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already, 이거 완료잖아요. 이미. 근데 부정이면 뭐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그러면 이때는 already 때문에 already를 부정문에 쓸수 없죠. 우리 현재 완료, 완료일 때 부정에는 뭘 쓰죠? yet을 씁니다. 그래서 they haven't arrived home yet. yet은 마지막에 쓰니까요. 근데 얘가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고치고 일단 already는 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have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물음표 써주면 되겠죠? Have they already arrived ho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번으로 가면요. A에서 E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 자, 기호를 쓰고 고쳐야 돼요. 여기 기호 안 쓰고 밑줄 친 단어 그대로 쓰면 내신에서는 감점 될 수 있어요. 꼭 조건에 맞게 쓰셔야 돼요. 자, 일단 보니까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다. is 괜찮죠?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비동사 is 괜찮고요. 자, 나는 서울에서 2007년에 태어났고 have PP가 왔는데 맞는지 볼까요? 많은 장소를 방문해 왔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뭐 경복궁이나 인사동과 같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에 살면서 여기저기 많이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 괜찮죠? 자, 근데 last weekend, 지난 주말, 과거니까 뭐예요? 과거 시제 너무 잘 썼죠. I went to the night market. 내가 야시장을 갔어요. 한강 근처에.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이 will love, 서울을 좋아할 거야.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에요.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서울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 만약에 뭐 한다면 조건이죠.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방문을 한다면, 외국인이 서울에 방문하면 좋아할 거야 라는 건데, 방문 아직 안 해서 미래는 맞아요. 근데 조건 선생님 썼어요. 조건절에서는 미래이더라도, 의미는 미래이더라도 형태는 현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를 쓰고 얘를 현재 시제, day니까 그냥 visit 써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 visi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통 우리 서술형에 이렇게 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영작하는 거. 어떤 정보를 주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영작하는 문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표가 나오고 막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아, 어려운데? 아, 너무 긴데? 라고 겁을 먹는데 그게 힌트예요. 문제가 길고 자료가 많을수록 얘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50번도 마찬가지로 제이미와 에이미가 경험한 거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에게 힌트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완료를 썼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지금 여기 또 써준 거예요. 그렇죠. 제이미는 꽃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에이미는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정이지만 얘는 긍정으로 쓰면 돼요.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부정어만 빼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Amy has grown flowers. 그렇죠.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미와 에이미라고 주어를 묶었어요. 그러면 둘 다에게 해당하는 걸 써야겠네요. 둘 다 해당하는 거 여기. 둘 다 해본 거. 뭐 둘 다 해봤든 둘 다 안 해봤든 어쨌든 공통된 걸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둘 다 와플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경험이니까 계속 현재 완료 써야 돼 라고 여기서 계속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have를 써야겠죠? 일단 두 명이니까 여기는 has는 더 이상 안 돼요. have를 골라주시고 is의 pp는 뭐예요? eaten, en을 붙여서 불규칙하게 변하죠. 그래서 have eaten a waff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 정보 썼으니까 마지막 정보가 하나 남았는데 see a dolphin, 돌고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본 적이 있고 에이미는 없네요. 그리고 봤더니 역시나 제이미에 대한 경우는 쓰여져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이미는 돌고래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부정으로만 쓰면 돼요. 현재 완료 부정 어떻게 써요? have 동사와 pp 사이. 근데 어차피 에이미도 3단현이니까 has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my has not seen이 되는데 물론 not 쓰셔도 되고요. 또 뭐 쓸 수 있어요? never. 여기 never 썼잖아요. 또 이게 힌트예요. 현재 완료 부정문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 다 알려준 거죠. 떠먹여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never 쓰셔도 되고 또는 hasn't 뭐 이렇게 축약형 쓰셔도 되고 그쵸? 그래서 hasn't 또는 has never seen a dolphi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haven't 쓸 수 있지만 aim이니까 hasn't has 쓰는 거 3단연 살려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표에 있는 표현 그리고 현재 완료 어떻게 쓰는지 거의 예시를 답을 다 써준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이런 예문을 다 주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에서 문제가 길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뭘 가져가서 힌트로 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시면 긴 서술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실전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교재에는 또 워크북이 있죠. 그래서 워크북에 있는 1단원 실전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미리 풀어온 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을 하니까 반드시 문제 꼭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워크북 시제 같이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4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단원, 국어 세 번째 단원 발표하고 질문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발표에 강조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발표해 봤으니까 질문해요. 이 뒤에 있는 질문에 강조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 볼 겁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 확인해 보죠. 질문 중에서도요, 궁금한 내용 질문하는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볼 거니까요. 이번 시간 집중해서 또 함께 해보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보니까요, 단원학습 궁금한 내용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유정인의 학급 회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학급 회의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학급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의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도 해결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학급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유정인의 학급 회의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18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1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유정인의 학급에서 학급 회의를 진행한 까닭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학급 회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5학년 일반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이 함께 지킬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반이 함께 지킬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학급 회의를 열었구나라는 것, 사회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제안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김재율 학생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율이가 저는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냈고요. 사회자, 네, 김재율 학생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문할 친구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신다윤 학생 말씀해 주세요. 다윤이가, 네, 저는 김재율 학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바꾸는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다윤이의 질문은 이거죠. 나는 만족스러운데 왜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윤이가. 그러니까 재율이가 지금은 여러 역할을 해볼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친구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하고 싶었어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번 문제, 학급 회의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우리 반이 함께 지킬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적어볼게요.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구나, 알수 있고요. 19번은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하며 안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묻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 학급 회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제안할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바로 주제와 방법 1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20번 문제인데요. 신다윤 학생이 기억과 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까 다윤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고 했잖아요. 이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재유리가 이렇게 말한 어떤 그 의견을 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제도가 마음에 드는데 이 제도를 조정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길래 이런 의견을 냈나요? 라고 어떤 의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3번, 제1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바로 정답이다. 따라서 20번에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자, 21번인데요. 이설아 학생의 의견과 까닭을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설아는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죠. 자, 사회자가 김재율 학생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하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회자는요, 어떤 의견을 탁탁 정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잠시 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설아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설아가 저는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새로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 정의원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로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연이가요. 그러니까 설아가 뭐 월별로 생일인 친구를 축하하는 잔치도 있고 투표를 통해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나 운동하기, 학급에서 여는 소규모 재능 발표회도 있죠? 라고 답변하고 있고요. 사회자가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가 나왔다. 또 정리해주고 있고요. 또 장윤호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 설아 학생의 의견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 적어볼게요. 한 달에 몇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행사를 열자라고 의견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까닭은 설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라는 의견을 설아가 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21번은 이렇게 의견과 까닭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22번 문제인데요. 친구들이 제안한 새로운 학급 규칙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의견을 잘 보면 첫 번째 의견으로는 1인 1

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인데요. 이설아 학생이 제시한 학급 행사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까 설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생일 친구 축하 잔치,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나 운동, 뭐 소규모 재능 발표회 등등등 말이죠. 선택지 보겠습니다. 2번 재능 발표회, 생일 축하 잔치,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나 운동 맞는데 투표하기는 아니에요. 투표하기 자체가 행사가 아니라 이 투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학급 행사는 바로 투표하기가 정답이겠네요. 23번 문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인데요. 질문 기억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아, 질문 기억은요. 여기 있습니다. 이현이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자면, 저도 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해요. 그렇다면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로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나도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 여는 거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보기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연이는요, 지금 이 질문의 의도와 어떤 이해는 명료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까라는 어떤 정보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질문 기억의 목적은 다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다. 알맞은 기호를 쓰면 정답은 다라고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질문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요, 당연히 궁금해서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또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인지, 또는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인지에 따라 이 질문의 목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질문의 목적이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질문의 목적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보기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해 보죠. 질문의 목적은 첫 번째,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왜그 의견을 냈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말씀은 이러이러이러한다는 말씀인 거죠? 라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금 본 것처럼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학급 행사 여는 거 좋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 바로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겠죠.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의 목적을 잘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때는요,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하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려면 먼저 일단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첫 번째 단원에서 대화를 나누어요 배울 때,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를 할때 가장 기본은요, 듣는 겁니다. 나 혼자 말하면요, 상대방이 뭐야, 쟤는 왜 혼자 말해? 라고 피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그 말에 질문할 수도 있고 뭐 반응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며 대화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또 동시에 나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구체적인 말을 이용해서 질문하면 조금 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또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거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의 목적과 함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보죠. 자, 윤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다투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라고 계속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우리 반 친구들이 장난으로 별명을 부르다가 다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라고 되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윤호가 네, 맞아요.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별명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르는 것은 학교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이야기를 하죠. 사회자가 이제 이번 달 우리 학급 친구들이 함께 지킬 규칙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해 보자라는 거죠. 첫째,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하자라는 의견 나왔었고요. 둘째,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라는 의견 나왔었죠. 그리고 셋째,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모든별로 각 의견을 깊게 논의한 뒤 어떤 의견을 선택할지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에 붙여보겠습니다. 라고 사회자가 똑부러지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장윤호 학생이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고 제안한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호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친구들과 다투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반 친구들이 장난으로 별명을 부르다가 다툴 때가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친구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별명을 부를 수도 있지만 친구가 싫어하는데 계속 부르는 것보다 학교 폭력이 될수 있어요.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자,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으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2번. 친구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번, 친구들과 다투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5번, 듣기 싫은 별명을 계속 부르면 학교 폭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맞지만, 3번, 친구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나요? 아니죠.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별명을 부를 수도 있지만, 계속 부르면 나빠. 학교 폭력이 될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친구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인데요. 질문 기억과 목적이 같은 질문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했잖아요.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윤호가 이야기를 한 뒤에 잘 듣고 있다가 사회자가 그러니까 이 장윤호 학생의 의견은 이거이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의 목적 세 가지가 봤잖아요. 첫 번째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질문은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이 같은 질문으로 알맞은 것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1번, 왜이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이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2번, 행사 준비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이겠죠? 3번, 조정하자는 말은 역할을 다양하게 만들자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다른 학급에서는 1인 1 역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나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5번. 규칙을 정했는데도 계속 별명을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0: 기억처럼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3번이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유정인의 학급 친구들이 제안한 의견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유정인의 친구들은요, 크게 세 가지 의견을 냈죠. 첫 번째는 1인 1력을 조정하자.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먼저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세 번째 의견,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를 한번 적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은요, 다른 의견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정인의 학급 친구들이 제안한 의견 3개 중에 하나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질문인데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견,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왜이 의견을 냈나요? 뭐 이런 질문 할수 있겠죠.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의견을 낸 까닭, 의도.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이 의견을 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적은 거 참고해서 의견 하나, 그리고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하나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7번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또 공부해 볼 텐데요. 28번 문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질문하는 방법을 정리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 표시가 붙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자고요. 보기는 목적과 분명 집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을 잘하려면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적어주고요. 다음 2번.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어떤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분명이라고 적어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할 때에는 질문에 뭐를 생각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냐면, 우리 아까 봤던 질문의 세 가지 목적을 떠올리며 질문의 목적을 생각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하고 싶은 것인지,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찾고 싶은 것인지, 질문의 목적을 생각하며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 분명, 목적 세 가지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진짜 행운이라는 우리 이야기 한번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진짜 행운이에요. 와, 어떤 행운이길래 진짜 행운일까요? 자, 궁금한데 앞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죠. 하늘이 내는, 아, 주인공이 하늘인가 봐요. 하늘이 내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1층은 가족이 머물고 2층은 세를 내어준대요.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돈. 어느 날 하늘이네 2층에 딱한 달만 머물고 싶다며 세를 내어달라는 이라크인 미람이 아니고 마람이네요. 마람. 이라크인 마람이 찾아온다. 마람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다. 하늘이는 마람에게서 혹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마람은 자신이 램프의 요정이며 하늘이의 소원을 딱 하나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우와, 이게 바로 앞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원 정했어. 마람 언니가 다리를 쭉쭉 뻗으며 물었다. 언니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늘이는 네, 여자아인가 봐요. 시내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돌아와. 우리는 지금 뒷마당에서 체조를 하고 있다. 마람 언니는 정체 모를 무술 동작을, 나는 1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는 중이다. 말 그대로 달밤의 체조.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네요. 이 마람이란 언니는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고 나는 아령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대요. 달밤에 말이죠. 아직이요. 생각해 본건 있어요. 라고 하니까 마람언니가 뭔데? 말해봐. 마람언니가 동작을 멈추고 눈을 반짝였다. 난 그동안 바랐던 것들을 쭉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랬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한텐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요. 친구들이랑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친했다가, 멀어졌다가. 마라모니가, 오호, 제법인데? 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건, 자, 그러니까 하늘이가 현장 체험학습 갔던 날에요. 고장난 저상버스 때문에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처음엔 이랬고 이랬다. 이런 소원을 뭐 하고 싶었다, 빌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번 문제.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마라머니는 이라크인이라고 했고요. 2번. 마라머니는 램프의 요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마라머니는 하늘이네 2층에 딱한 달만 새들어 산다라고 했고요. 4번. 하늘이는 마라머니의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마라머니의 단짝 친구가 되고 싶었다. 이런 내용은 알맞지 않습니다. 5번. 하늘이네는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한다고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하늘이가 처음 생각했던 소원은 무엇인지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에 체조하기, 센 주먹 깎기, 아령 들어올리기, 단짝 친구 만들기, 하늘을 나는 양탄자 깎기라고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처음 생각했던 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잘 보고, 문장을 잘 보고, 처음에는 이랬다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선택지에 단짝 친구 만들기 하나와 5번에 하늘을 나는 양탄자 같기까지 두 가지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과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 이야기가 궁금하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 읽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궁금하더라도 조금 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과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수강국위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나! 이번 시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야기 일부분 중에 이 램프의 요정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내가 램프의 요정을 맞닥뜨린다면,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램프의 요정이 소원 하나 빌어봐.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내가 빌고 싶은 소원과 그 소원을 빌고 싶은 이유까지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기다가 적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말입니다. 선생님의 소원은요, 우리 친구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도 정말, 아,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진짜 이분의 뒷부분이 이야기가 궁금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고요. 문제도 열심히 풀면서 공부 이어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겁니다. 오늘은요, 이 단어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만나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다양한 우리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민주국가에. 그 다음 시민참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이 내용 잘 기억을 하면서 단원평가 1회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바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민주라고 부르는데요. 민주는요, 백성 민자에 그 다음 주인 주자를 써서 아, 백성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바로 네 글자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자, 우리가 민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웠던 민주화에서도 나오거든요. 민주는 백성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담당할 대표자를 투표로 뽑는 과정을 이것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표소라고 되어 있는 조그만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종이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하얀색 함에다가 이 투표 용지를 넣습니다. 이 행위를 우리가 바로 선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선거는 나를 대신해서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담당할 대표자를 뽑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정책 아니고요. 2번 여론 아니죠. 3번 선거가 정답입니다. 4번 주권, 5번 공약도 알맞지 않아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거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기억입니다. 대표자를 견제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자, 교체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표자를 견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자, 그럼 어떻게 교체하거나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대표자가 뽑았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니은, 대표자의 권한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

부양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디귿,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것, 그렇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리을, 모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나라의 살림을 직접 운영한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직접 나라의 살림에 관여를 하면, 물론 내 의견이 잘 전달되니까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모두 다 직접 전달하려고 하면, 모일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의견이 너무 많아서 한데 모으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나라의 살림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선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디귿 찾아볼까요? 1, 2, 3, 4, 5번 중에 바로 3번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이에요. 가, 나에 해당하는 선거 과정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나를 보니까 투표함을 개표소에 옮긴 다음 시작해요. 라고 하면서 투표함에서 종이들을 막 꺼내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선거 과정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죠. 첫 번째, 선거인 명부 작성. 누가 투표를 할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했어요. 그 다음, 저를 뽑아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선거 운동. 그 다음. 그렇죠. 이제 유권자들이 가서 투표를 직접 합니다. 투표 끝났어요? 그러면 개표해야죠. 표를 열어봐야죠. 마지막. 그렇죠. 당선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 자, 그렇다면,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바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가에 선거 운동이 쓰여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줍니다. 후보자 등록 아니죠? 당선자 결정 아니죠? 후보자 아닙니다. 그다음 나를 볼게요. 투표함을 개표소에 옮긴 다음 시작해요. 투표함에서 표를 막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개표가 되는 거죠. 투표 아니고요. 바로 개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알맞은 정답이 됩니다. 선거운동 그리고 개표죠. 5번,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표자가 되어 일을 합니까? 이것은 선거인 명부 작성이랑 관련 없죠. 2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까? 이건 당선자 결정에 해당되죠. 3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날짜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 이건 투표 단계에 해당되겠죠. 4번, 대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한다. 후보자 등록 단계죠. 5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에는요, 이 선거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서 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에요. 6번, 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중요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 선거는 대체 왜 중요할까요? 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이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발전 방향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좋고요. 또는 선거로 인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어도 모두 다 좋은 답입니다. 자, 선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면 꼭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 우리 선거는 꼭 하는 걸로 해요. 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더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가 하는 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번, 후보자의 공약을 수정한다. 자, 후보자의 공약을 마음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쓰고 수정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2번, 선거에 필요한 법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1위라고 했죠. 3번.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그런 선거 진행에 방해가 될수 있겠죠. 자, 4번. 범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자, 범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후보자 등록, 투표, 그리고 개표까지 공정하게 이것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8번. 다 나에서 지켜지지 않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알맞게 짝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 네 가지. 잘 까먹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보직 평비. 보통 선거, 그다음 직접 선거, 그다음 평등 선거, 그다음 비밀 선거 이렇게 있었죠. 가, 일정한 세금을 낸 사람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자, 그렇죠. 이건 보통 선거를 위반한 거예요. 자, 일정한 세금을 낸 사람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이라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 몸이 아픈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대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투표한다고요? 자, 우리 투표는 항상 누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보통 선거, 나는 직접 선거여야 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4번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9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의 기본 원칙을 쓰시오. 자, 선거의 기본 원칙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성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한 표씩 투표해요. 자, 모든 사람은 한 표씩. 돈이 많다고, 키가 크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표를 더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거죠. 이 원칙은 바로 평등 선거의 원칙이 됩니다. 평등 선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1번,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표를 줍니까? 이건 공정한 선거 아니죠. 2번, 일정한 나이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투표하도록 하는 건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이죠. 3번, 남자와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표의 개수를 다르게 합니다. 이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4번,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건 비밀 선거의 원칙을 어긴 것이죠. 5번,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말하며 투표하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행위 하면 안 돼요. 비밀 선거의 원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2번, 일정한 나이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하도록 한다. 이 설명이 알맞은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선거 원칙이 지켜질 때 진짜 공정한 선거, 아주 좋은 선거가 되는 거예요. 11번,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선거에 참여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알맞은 것두개 골라볼게요. 1번, 나 하나쯤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태도 옳지 않아요. 자, 나 하나의 표가 내 투표한 것, 내 투표지 하나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2번, 후보자의 정책은 살펴보지 않아도 돼? 정책 안 살펴봐도 됩니까? 아니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정책을 안 보면 뭘볼 건데요? 자, 후보자의 얼굴을 볼 건가요? 아니면 후보자의 학력을 보나요? 후보자의 재산을 보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후보자의 공약을 봐야 합니다. 정책을 봐야 하는 거죠. 3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대표자의 활동에 계속 활동, 관심을 가져야 해. 그렇죠. 선거 끝났다고, 당선됐다고 대표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두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3번. 옳은 설명. 4번, 선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해. 아니죠. 선거의 원칙 네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자,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중요하죠. 그래서 알맞은 대답 두 가지는

바로 3번과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2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후보자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내가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후보자의 고향, 후보자의 나이, 아니면 후보자의 성별, 학력, 재산 이런 것들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대표해서 나라, 국가 운영에 잘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의 공약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또 이 사람의 능력, 자질, 됨됨이, 인성이 얼마나 바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후보자에게 중요한 덕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 내용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것을 갖고 그 이것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이것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갖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권리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어떤 제도? 그렇죠. 바로 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는 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 지워주고 그 다음 나에는 정치가 들어가야 하니까 2번도 지워주면 남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짝 지어주면 됩니다. 2번,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건요, 국민에게 주권,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선거를 통해서 진짜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것을 진짜 대놓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대표자를 내가 뽑으니까요. 옳은 설명이죠. 2번, 시험을 통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등을 뽑나요?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뽑으면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국민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아요. 3번, 국민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권은 저절로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항상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4번,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가로서의 국가에 대한 권리,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번,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 한데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견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로 결정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3명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그다음 전교생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랑 어떤 것이 대화를 나누기가 더 편하고 또 편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다 더 좋은 결과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 꼭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더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들을 뽑게 됩니다. 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끼리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선출된 대표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니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유권자와 후보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권자, 18세만 넘는다면 모두 다 우리가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디귿, 선거로 어떤 대표자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꽤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기역 그리고 디귿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선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선거의 역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역의 대표는 후보였을 때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실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자, 원래는 당선이 되었었는데 우리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는 당선되지 못했대요. 자, 그것은 1번 국가를 운영할 때 대표자를 뽑는 역할이라는 선거의 역할일까요? 아니죠. 2번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입니까? 자, 이것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만 이 상황에는 알맞지 않아요. 3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선거는 오히려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4번 선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닙니다. 5번 대표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공약을 냈으면 이걸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선거의 역할, 바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5번,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후보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죠. 후보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2번, 선거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투표를 해야 합니까? 네,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3번, 후보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시를 해야겠죠. 4번,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더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5번, 선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렇죠. 관찰 계속해야죠. 진짜 잘 지키고 있나? 공약은 실천하고 있나?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기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는요. 방법과 선거 그리고 후보자가 있어요. 선거의 과정은 먼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이것을 하고 그 다음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선거 운동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단어를 이용해서 쓰라고 합니다. 자,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요. 후보자는 이라는 낱말 썼죠. 후보자 토론회, 거리 유세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 서술형 답을 꼭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낱말을 모두 다 써줘야 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어느 기관일까요? 선거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기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인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쉽죠? 선거관리위원회. 줄여서 선관위라고 부르는 어른들도 있어요.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권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1번 정책, 2번 능력, 3번 고향, 4번 도덕성, 5번 책임감. 자, 그렇죠. 정책 따져봐야죠. 능력 따져봐야죠. 도덕성, 책임감도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바로 3번 고향이죠. 자, 고향은요. 이 후보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보고 나서 투표하는 건 아주 현명한 투표 방법이 아니에요. 후보들의 정책, 능력, 도덕성, 책임감을 잘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9번, 다음 대화에 밑줄 친 선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친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해. 오른쪽, 여러 가지 선거 원칙 중에서 보통 선거에 대해 알고 싶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보통 선거는 어떤 원칙인지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죠.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돈이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8세만 넘으면 모두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 아니죠. 이것은 직접 선거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남자에게는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이것은 남자에게 투표할 참여할 남자라고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원칙은 오히려 보통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3번,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한다. 이것은 비밀 선거의 원칙이고요. 4번,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두 표씩 투표하도록 합니까? 이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5번,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것이죠. 10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에서 지켜지지 않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의 선거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 사람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구를 뽑을지 상의하고 투표를 한 후에도 서로 누구를 찍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요? 자, 서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쉿!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1번 평등선거, 2번 비밀선거, 3번 직접선거, 4번 간접선거, 5번 경쟁선거. 그렇죠. 바로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 참여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잘못 말한 친구 딱 한 명만 골라볼게요. 1번 가희.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어. 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책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직접 우리가 막 선거에서 정책을 투표를 합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대표자를 바꾸면 이 대표자가 또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민영이에요.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가요? 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나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번 우영. 선거가 끝나면 대표자가 역할을 잘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 선거 끝났으면 이제 대표자 뽑혔으니까 관심 끌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며 갖고 있어야지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일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다음에도 이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더 이상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을 뽑을지 알 수 있잖아요.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4번 지민. 유권자와 후자는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5번 수인. 유권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은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선거 참여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바로 3번 우영이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자들의 선거 포스터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약을 살펴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 과연 이 후보들이 낸 공약이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한가?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또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실현 가능한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가? 그 다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인가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더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을 가려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선거 기본 원칙 4가지는 무엇인가요? 4가지를 모두 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톡톡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단원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고요.

0: 다음 시간에도 사회 2단원 평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은 만주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북 1, 개념책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은요, 북 2,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준비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북 2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첫 번째는요, 바로 핵심 복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만 만나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핵심 복습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면 이거였어요. 무엇이었나요? 바로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였죠.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라고 하는 건요, 어림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물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어림을 해본다라는 것이 마음 짐작인 거죠. 그럼 마음의 짐작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이걸 알아야 저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일에서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예전에 만나보았던 글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 성공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소영이가요, 자전거 타는데 성공한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여기에서 소영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무얼 해보라고 했나요? 맞아요. 바로 있었던 일을 정리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맨 처음에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려고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지.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죠? 계속 넘어지려고 했어요. 잘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영이는 놀이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 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잡아주셨죠. 그 다음, 소영이가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혼자서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소영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소영이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 소영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짐작해서 오른쪽에 써둔 거예요.

볼게요. 소영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드디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자전거에서 손을 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와라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이 혼자서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된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기쁘고 신기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 소영이는 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계속 페달을 밟고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소영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두 번째, 인내하는 마음. 그러니까 참는 마음. 이렇게 우리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다른 글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아지 돌보기였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나요?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주영이, 그리고 콩이었어요. 주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강아지 돌보기에서는요. 제일 먼저 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시는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콩이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주영이는 콩이랑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공놀이도 했어요. 콩이하고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 다음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헤어지는 날이 왔어요.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가 헤어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강아지 돌보기의 내용이었어요. 주영이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짐작해 볼게요. 우리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봅니다. 우리 인물 주영이의 말과 행동 볼게요.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원래는 콩이가 뭔가 낯설어하는 눈치였는데 주영이가 간식을 주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나니까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이렇게 조금 적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이야기하죠. 휴, 콩이가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적응을 한것 같네.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우리 할머니의 말이나 행동도 한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잘 돌봐줘서 고맙다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할머니께서 주영이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수 있겠죠?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신 이 말,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 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의미가 드러나게 띄어 읽기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의미가 드러나게 읽기 위해서는 띄어 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띄어읽기를 제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띄어읽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읽어야 의미가 잘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습니다. 조금 쉬어에 선생님,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어요. 이 기호의 이름 무엇이었나요?

다양해요. 사람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니까 띄어 읽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야것이 안 남았네요. 무엇이 안 남았네요. 여기에서 쐐기표 조금 쉬어 읽어요.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죠? 두 번째,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더 쉬어 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장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뭐가 중요하지? 무엇을 강조해야 하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를 또는 무엇을 뒤에서 조금 쉬어 읽습니다.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한번더 쉬어 읽었죠? 만약 여기에서 쉬어 읽지 않는다면,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문장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쉬어서,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겹쐐기표라는 말이 나와요. 겹쐐기표는 쐐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그러면 언제 겹쐐기표를 사용할까요? 바로 문장과 문장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가 있어요. 또 야것이 안 남았네요. 문장 끝났죠? 그 다음 겹쐐기표, 즉, 쐐기표보다 더 쉬어 읽어서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미가 드러나게 띄어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책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또는 가족 앞에서 읽을 때 이렇게 쐐기표, 겹쐐기표를 표시해서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띄어 읽기 말고도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어보았어요. 헷갈리기 쉬운 낱말을 주의하면서 읽으면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의 낱말을 쓴다면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죠. 그러니 글의 내용을 전달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헷갈리기 쉬운 낱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헷갈리기 쉬울까요? 이 낱말들은요, 대부분 소리가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듣기에 내 귀로 들었을 때 소리가 비슷하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아는 낱말 이건데? 라면서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낱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헷갈리지 않고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앞과 뒤를 잘 살펴봐야 해요. 걸음인지 걸음인지, 내가 걷는 동작인지 또는 밭에 뿌리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 그리고 뒤에 있는 낱말이나 문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볼게요. 먼저, 맞다예요. 맞다, 맞다. 지읒받침이 있는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싹 문제 다 맞았어. 다 맞다. 여기에서는 지읒받침이 있는 맞다인 거죠. 두 번째, 티읒받침이 있는 이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맡다. 이렇게 쓸수 있죠. 바치다, 바치다도 두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바치다는 신이나 웃 어른께 정중하게 드리다. 선물을 바치다. 재물을 바치다. 이렇게 쓰고요. 디귿받침이 있는 바치다는요, 물건의 밑이나 엽다위의 다른 물체를 대다. 우리 컵받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냄비받침, 컵받침. 여기에는 이 받침에 밭, 똑같은 밭이 쓰입니다. 느리다, 느리다.
첫 번째 느리다는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고무줄을 느리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느리다는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거북이의 걸음이 느리다. 달팽이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마치다, 마치다가 있어요. 첫 번째 마치다는 목표에 닿게 하는 거예요. 화살을 마치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마치다라는 건 어떤 일을 끝내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사용하죠. 마지막, 다치다, 다치다. 다치다, 첫 번째 다치다는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다치다, 아니면 얼굴을 다치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치다는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로가 막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닫히다, 문이 닫히다. 여기에서 이란 말을 쓸수 있죠.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네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선생님과 알아보았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 그렇죠.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야 이 상황에서 인물의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인물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렇죠.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 짐작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모두 모아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만 해결해 볼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죠? 오늘은 딱 다섯 문제만 풀 거예요. 그럼 집중하고 우리 글 한번 읽어 볼게요.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글의 길이가 짧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행복 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요. 행복 요정이 어딘가 오솔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숲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이 친구가 아직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오솔이를 만나서 반가운가 봐요. 그랬더니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오솔이가 너구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반갑다, 반가워. 오솔이, 너구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밑줄 그은 부분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의 번호를 쓰세요. 밑줄 그은 부분 보니까 제첫 번째 문장이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1, 2, 3, 4. 띄어 읽어야 할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정답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띄어 읽기 방법을 머릿속에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 선생님이 한번 읽으면서 쇄기표 또는 겹쇄기표 사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연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행복 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띄어 읽기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으면 제일 좋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렸어요? 행복 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이 어떠했어요?

우리가 들렸어요. 이 부분은 띄어 읽어주어야겠죠. 그 다음, 행복 여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무엇이 무엇 하는데, 그러니까 행복 여정이 다음에 띄어 읽어주면 좋겠죠. 행복 여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때요?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좀 길죠? 이렇게 문장이 좀길 때에는 중간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더 띄어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행복 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면 선생님이 쐐기표 표시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어딘가요? 바로 1번이죠. 자,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은 바로 1번인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띄어 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행복 요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 요정이. 이 부분은 꼭 띄어 읽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1번이라고 번호를 쓰면 정답을 잘 찾아본 겁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2번. 오소리와 너구리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오소리와 너구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니까, 오소리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그 다음.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두 친구 다 반갑다. 반갑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두 친구는, 아, 반가운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 라고 한다면 좀 비슷한 마음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떠올리면 우리 답을 찾기가 조금 더 쉽죠? 한번 볼게요. 1번. 반가운 마음. 정답? 여기 하나 있네요. 반가운 마음이죠? 두 번째. 행복한 마음. 그렇죠. 반가운 마음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음.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모두 다 맞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반갑게 만나서 인사할 때 드는 마음으로 알맞지 않죠? 불안한 마음도 역시 인사를 할 때는 알맞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 아, 처음 보는 친구라면 인사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이야? 라고 한거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미 아는 사이죠? 그러니 부끄러운 마음은 알맞지 않고요.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라 라고 하면 1번, 2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부터 5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여러분, 이글 어떤 글이에요? 맞아요. 바로 자전거 타기 성공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이 글의 주인공인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된다! 된다! 소영아, 잘하고 있어. 아빠의 칭찬이 끝나자마자 나는 또 넘어지고 말았다. 아빠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며 내일 다시 연습하자고 하셨다. 하지만 왠지 오늘은 꼭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한참을 집중하며 타다 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열심히 연습했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소영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
그래요. 바로 여기 있었죠.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0: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마음, 신나는 마음, 기쁜 마음, 신기한 마음, 뿌듯한 마음, 이런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마음 짐작해 보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3번 문제입니다. 소영이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할때 아빠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아빠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1번, 공원 주변을 산책하셨나요? 아니요, 아빠께서 공원 주변을 산책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도와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소영이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할 때, 잘할 때 칭찬해 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자전거 잡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칭찬해 주셨죠. 3번, 고장난 페달을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페달이 고장났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4번, 아빠도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까? 아니요. 아빠께서는 소영이를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자전거를 타지는 않으셨죠? 5번, 정신이 번쩍 들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라는 건 혼내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자전거 왜 이렇게 못타? 라고 혼내지는 않으셨죠. 그러니 알맞지 않다. 아빠께서 하신 일은요, 바로 2번, 도와주고 칭찬해 주셨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예요. 소영이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소영이가 겪은 일에는 일단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순서대로 일이 일어났는지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도 연필 준비해 주세요. 아빠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소영이가 겪은 일 맞나요? 아니요. 아빠께 꾸중을 들은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가위표. 아빠와 자전거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소영이가 겪은 일 맞습니다. 3번. 자전거를 탄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진 않았죠. 그러니 가위표. 4번.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소영이가 겪은 일이죠. 드디어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어요. 5번.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소영이가 겪은 일 맞습니다. 자전거를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연습을 계속해서 했다고 했죠? 그러면 소영이가 겪은 일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뭘까요? 일단 1번. 자, 아빠와 자전거를 타기로 했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혼자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5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글에서 인물의 말이, 마음이 드러난 말이나 행동을 찾고, 그때 인물의 마음에 짐작하여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말이나 행동, 한번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우리 이 글에서,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소영이가 말했죠.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신나고 뿌듯한 마음 또는 기쁜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서 정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만점한 퀴즈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모두 풀어볼 거예요. 실전책 준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 4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인데요. 우리 4단원의 제목 살펴보면서 4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생각해 볼게요. 4단원 제목은요,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표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우리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관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관용 표현에는요, 관용어와 속담이 있는데요. 이 의사소통을 할때 상황에 맞게 관용 표현을 사용해주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고,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라는 문장과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이 더 실감나고 생생하지요? 바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다 라는 관용어가 들어간 문장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데요. 이 관용 표현은 좋다고 해서 마구마구 사용하면 안 되고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 주어야 효과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단원에서 관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견학 기록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견학 기록문도 직접 작성해 볼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관용 표현을 넣어서 견학 기록문을 작성한다면 나의 감상이 더 풍부한 견학 기록문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와 같은 내용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4단원 첫 시간으로서 선생님과 함께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대화 속에서 관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관용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용 표현에는요, 관용어와 속담이 포함이 됩니다. 자, 관용어라는 것은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을 이룬 것으로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을 뜻해요. 자,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졌는데요, 새로운 뜻을 이루어냈대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용어라고 해요. 이따가 예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속담.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속담 몇 가지 있죠? 속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로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상황 속에서 속담을 사용해서 말하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나의 생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이 어떤 관용어와 어떤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우리 교실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함께하면 교실이 더 깨끗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친구들이 교실 청소를 하고 있죠. 자, 빗자루로 쓸던 이 친구가 맞아,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있잖아.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속담인데요. 친구들, 백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얇고 가벼운 종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백지장도요, 맞들면, 누군가와 마주 들면 훨씬 낫대요. 자, 이 속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협동,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속담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책상을 옮기고 있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머리 긴 친구가 우린 손발이 맞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관용어라고 해요. 손발이라는 낱말과 맞다라는 낱말이 합쳐졌죠? 자, 그런데 손발이 맞아, 뭐 손과 발의 크기가 맞아,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린 손발이 맞아 어떤 일을 할때 굉장히 호흡이 잘 맞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뜻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관용어죠. 우리는 호흡이 정말 맞아.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맞아, 맞아. 청소가 빨리 끝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렇게 상황에 적절하게 속담과 관용어를 사용해 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관용 표현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선생님이 기역은 아까 뭐라고 했죠? 속담이라고 했고, 니은은 관용어라고 하였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니은은 손발이 맞다라는 관용어였어요. 어떤 뜻이었죠?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 자, 이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의 뜻이죠.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이 서로 맞다, 호흡이 맞다, 바로 이것이 손발이 맞다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과 같은 표현을,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관용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요,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초성 힌트가 나오지요. 히읗, 기역, 지읒. 무엇일까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생님이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용 표현에 속담과 관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자, 우리 먼저 관용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어란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이루고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관용어 나오는지 함께 볼게요. 연필 좀 빌려줄래? 라는 글입니다. 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대화인데요. 여자아이, 어? 미술용 연필을 챙겼는데 내 필통에 없네?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이 사라졌나 봐요. 남자아이, 오늘 미술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더잘 찾아볼래? 여자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하지? 남자아이,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관용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맞대다. 머리라는 낱말과 맞대다라는 낱말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머리를 맞대다.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이겠죠? 머리를 맞대다라는 관용어는요,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궁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 생각 좀 같이 해보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이 고민했더니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아, 다른 반에서도 오늘 미술용 연필을 썼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그래, 너는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남자아이, 알았어. 자, 여기 관용어, 발이 넓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이 넓다, 뭐 발이 크다라는 말일까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이라는 낱말과 넓다라는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거죠. 자, 발이 넓다라는 관용어는요, 인간관계가 넓어서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굉장히 아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발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미술용 연필 좀 빌려달라라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부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글에서는 머리를 맞대다와 발이 넓다라는 관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한번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맞대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 대한다. 그러니까 함께 궁리하고 함께 고민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발이 넓다라는 것은요, 발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관용어

있다고 했어요. 자, 관용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이룬 것입니다. 새로운 뜻.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자주 사용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글에서 혹은 어떤 대화 맥락에서 관용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관용어의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대화 상황. 여자아이가 미술 시간에 사용할 미술용 연필을 가져오지 않아서 남자아이에게 어떻게 한 상황입니까? 너는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너가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죠? 자, 1번. 신경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2번. 없어진 연필을 찾아내라고 요청하지 않았죠? 3번, 선생님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요. 4번, 남자아이의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어요. 5번, 남자아이가 아는 다른 반 친구에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기억은 머리를 맞대다. 니은은 발이 넓다. 자, 그러면 뜻 있으니까 우리 뜻 읽고 연결해 봅시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자, 아는 사람이 많다. 뭐예요? 발이 넓다. 그리고 2번,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대하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의논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바로 머리를 맞대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친구들.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어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아래 보기를 보면 관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어를 찾아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피곤해하는 동생에게 잠깐이라도 잠을 자라고 말해야겠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어떤 관용어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손을 놓다. 자, 손을 놓다, 뭐 잡고 있던 물건을 놓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손을 놓다 라는 관용어는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거나 멈출 때 손을 놓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코가 높다, 뭐 코가 높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잘난 체하다 그런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눈을 붙이다, 눈을 어딘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붙이다 라는 관용어는요, 잠깐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 어울리죠? 자, 피곤해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생아,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 잠깐 눈좀 붙여. 자, 이게 뭐예요? 잠깐 잠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입을 모으다. 뭐, 입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요. 입을 모으다라는 관용어는 새로운 뜻.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낼때 입을 모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길을 재촉하다. 길이 있어요. 막 길한테 재촉할 수 있어요? 할수 없죠. 자, 길을 재촉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이동을 할때그 이동을 서두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 관용어인데요. 어쨌든 이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어는 몇 번이다? 3번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 관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이 대화 말에서 우리가 관용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뉴스 진행자.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재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재난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재민이라는 것은요, 이가요,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는 재난이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수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자,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재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대요. 발벗고 나서다 바로 관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발벗고 나서다. 뭐 신발을 벗고 나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발벗고 나서다는 자, 우리 기자의 말까지 읽어보고 짐작해 볼게요. 자, 기자.

0: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이재민을 돕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도윤 기자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발벗고 나서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상황을 볼 때, 이 맥락을 볼 때, 어떤 뜻 같아요? 발벗고 나서다. 맞아요, 친구들. 적극적으로 나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민을 도우려고 자원봉사자들이요, 구호물품, 구하고 보호하는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래요. 발벗고 나서고 있는 중이래요. 자, 지금 발벗고 나서다라는 관용어를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용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인구 감소 현상, 발빠르게 대처해야. 발빠르다라는 관용어가 있죠. 자, 발빠르다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신문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네모시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약 4만 명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네요. 자, 그렇다면 발빠르다, 발빠르게 대처한다, 뭐예요? 자, 인구 감소 현상, 우리나라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래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발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즉, 발빠르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발빠르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료, 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여기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말에서 우리 전하고자 하는 내용 찾아볼게요. 1번, 산불이 나서 이웃 주민들이 맨발로 도망을 갔나요? 자, 우리 발벗고 나서다라는 관용어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뭐 맨발로 뛰쳐나가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아니죠. 2번, 산불로 이재민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말은 없었죠. 자, 3번, 이재민을 돕는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자, 이 표현 있었습니다. 기자의 말에서. 이재민을 돕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죠? 자, 4번, 이재민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구호물품! 피해 복구 맞아 하면서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자, 지금 주어가 뭐예요? 이재민은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구호물품 전달하고 피해 복구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민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5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다. 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죠. 자, 이 재난은 산불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료, 나에서 사용한 관용어를 찾아 그 뜻을 쓰시오. 자, 우리 여기에서 나온 관용어, 발빠르게, 발빠르다였죠? 자, 나에서 사용한 관용어, 발, 빠르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자, 뜻. 아까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어떤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료 가와 자료 나에서 사용한 관용어 가운데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상황 나옵니다. 병훈이는요,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대요. 자, 적극적으로 나서다. 관용어, 방금 배운 것 중에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다. 발벗고 나서다이지요. 자, 그럼 발벗고 나서다가 들어간 글은 어떤 글이었죠? 자료 가였으니까 자료 가의 관용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이제 속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관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고 이제는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서와 지훈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 이 대화 속에 속담이 나오는데요. 한번 상황 파악해 볼게요. 윤서, 지훈아, 내 줄넘기 봤어? 지훈, 어? 내 책상에서 보았는데? 자, 그랬더니 진짜 윤서 책상 아래에 있었네요. 아우, 뭐라더니 책상 아래에 있었네. 자, 여기에 들어갈 만한 속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만날 때 속담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속담 사용해요? 아까 분명히 봤었는데 나는 발견 못했어요. 근데 다시 가서 봤더니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그렇죠.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책상 아래에 있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윤서와 지훈이가 운동장에 나가서 신나게 줄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윤서가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고 지훈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서. 어, 윤서야, 너 줄넘기 잘하네? 그랬더니 윤서가 속담을 사용하면서 아주 멋지게 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했지. 자,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금 질문의 형태예요. 하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든탑 뭐예요? 어, 내가 공들여 쌓은 탑.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애쓴 거, 그런 것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다.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줄넘기 연습을 했대요. 아주 상황에 적절한 속담을 사용해 준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 두 가지 속담 알아보았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윤서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윤서는 줄넘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쵸? 이어서 11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뭐라더니 책상 아래에 있었네. 아까 분명히 찾아봤을 때는 없었는데 책상 아래에 내 줄넘기가 있잖아. 자, 어떤 속담이 어울리죠? 그렇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어울립니다. 친구들, 등잔이 뭘까요? 등잔. 자, 등잔은요. 옛날에 사용하던 조명 도구가 등잔입니다. 자, 기름 넣어서 불을 밝히는 등잔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불을 밝히면 실제로 주변이 다 환할 것 같죠? 이제 불을 밝혔으니까 주변이 온통 환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실제로 등잔 밑은 어둡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의 빛이 퍼져나가는 그 원리가, 구조가 옆이나 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등잔 주변은 다 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래쪽은 어두워요.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 뭔가 가까이 있으면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떡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그림에요. 정말 맛있는 떡이 있어요. 하지만 그림에 있는 떡이에요.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아, 그림의 떡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자, 여기서 지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한 사람, 착한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밟으면 계속 괴롭히면 꿈틀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11번에 들어갈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겠죠?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든탑이 무너지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거 헛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뜻을 찾아볼게요. 1번,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것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되겠죠. 자,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가 들어서도 고치기 어렵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자, 3번,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방금 살펴봤고요. 4번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을 잘 알기 어렵다. 이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겠죠? 자, 5번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즉 공들인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공든 탑이 무너지랴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속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채원이와 혜성이의 대화인데요. 지금 혜성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채원이가 혜성아 뭐하니? 혜성이,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이야. 그랬더니 채원이가 조언을 해줘요. 이것을 사용하면 짧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자, 뭘까요? 그렇죠, 속담이겠죠. 자, 그랬더니 혜성이가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대요. 자,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부분으로 전체를 알 수 있다. 자, 어떤 속담 생각나나요? 작은 행동 하나?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자, 어떤 속담이 생각나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속담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 부분이죠. 부분만 봐도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하나라는 낱말이 들어간 속담이나 관용어를 더 찾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어 사전에서 하나라는 낱말을 찾은 다음에 뜻이 있는 부분의 아래를 살펴보면 관련 있는 관용어와 속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사전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하나라는 낱말을 검색하면 이렇게 속담이 나온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속담 사전을 통해서 또 속담을 더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대화를 읽고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아까 기억에 들어갈 말 뭐였죠? 무엇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맞아요. 속담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여기 니은.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라는 관용 표현, 속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겠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땅 짚고 헤엄치고, 헤엄치기. 친구들, 땅을 짚고 헤엄친대요. 굉장히 얕은 물이죠? 땅 짚고 헤엄치는 거 너무 쉬워요. 즉, 굉장히 쉬운 일,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고요. 자, 손 안 대고 코 풀기. 자, 우리 코 풀 때 손 안 댈 수 있어요? 코를 시원하게 풀기 위해서는 한쪽 손으로 콧구멍을 막던가 휴지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손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대요. 천리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발도 없는 말이 천리가 간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질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요. 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자, 서말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구슬이 정말 많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활용해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3번이 되겠고요. 자, 15번입니다. 채원이와 혜성이가 속담을 찾은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네 번째 그림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두 친구가 국어 사전을 활용했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 활용해서 하나라는 낱말 검색해서 하나라는 낱말이 들어간 속담을 찾아보았었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것 두 가지 1번, 2번이 되겠고요. 속담 사전 활용하여 우리 친구들 속담 더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관용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표현과 같은 특징을 지닌 표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수는 친구가 많아 발이 넓다. 자, 오늘 공부한 표현이었죠?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

0: 가능한 정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아, so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삐깡깡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예.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예약 다 맞췄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아이고.
0: 아이고, 뭔가 상대방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이게
0: 맙소사.
1: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하, 그쵸.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0: 정확합니다. 그리고
1: 있거든요.
0: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쵸.
1: 이거 맞지? 하면서.
0: 그게 안
1: 예.
0: 된것 같습니다. 자,
1: 아하.
0: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I'm.
2: Why? Why?
1: English?
2: Only
1: Yeah,
2: English.
1: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July trip. Yeah.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이런,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야.
2: What?
1: Oh my God.
2: Oh my
1: Oh my
2: God.
1: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1: Uh.
2: Oh, no.
1: August?
2: August, July.
1: July.
2: No. Okay, let's fix this before pric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1: 응.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Price?
2: The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Price.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price.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okay,
2: Now.
1: okay.
2: You
1: Okay,
2: do it now.
1: okay, okay.
2: August.
0: 아이고, 결국 두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그랬대요?
0: 각자 갔다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1: 각자.
0: 트립으로 그냥.
1: 네, 그렇게 가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나, 큰일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1: 넘어올 뻔했는데.
0: 아, 큰일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막
1: 신나죠?
0: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1: 싼
0: 저렴한 거
1: 거,
0: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예.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오케이, 요거 아니고요.
0: 오케이.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아,
1: In.
0: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1: 여기서
0: 같은데.
1: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In.
0: Yeah,
1: 7월.
0: be careful.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일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숫자로 하면 잘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1: 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seven.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아, July가 되겠죠.
1: 메이랑 June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예. 안 됩니다. July, 바로 July. 7월을 의미하고요. Yes.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
0: 예약하답니다. 네.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화장실, 나 화장실 다 썼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하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네.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마쳤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그쵸?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Oh.
0: Hey, are you done complaining?
1: Oh.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오케이,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0: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아하, finish it.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1: finish
0: 모양이
1: it.
0: 그렇죠. 오, 드디어.
1: 오,
0: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아,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1: 아,
0: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쵸.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1: finished.
0: or done. 오케이?
1: 으흠.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There
1: July.
0: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아, 8월
1: 아이고야.
0: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약간,
1: 어쩜
0: 아, 막
1: 좋죠?
0: 웃어서.
1: Wai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우리가 동의한 걸로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1: 그쵸,
0: 근데 그
1: 그쵸, 그쵸.
0: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1: 동의를
0: 했다.
1: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0: Oh,
1: 있죠.
0: thank goodness.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유,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August.
0: 오케이.
1: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There you
1: You.
0: go.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What is
1: 네.
0: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1: 네.
0: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1: 네.
0: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agree with.
1: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온이에요?
0: 언을 씁니다.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 그렇군요. 우와.
0: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아,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1: Yellow.
0: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0: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1: 네.
0: 할 때는
1: 아하.
0: agree, on이
1: Agree
0: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with
1: Yes.
0: someone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 어떡해. 이러면서.
1: 아하, 그쵸, 그쵸.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0: 페이지. 아,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1: 오늘은 특이한 표현
0: 오,
1: 가져왔습니다.
0: 재밌다.
1: 예스.
0: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아, 이런. 그럼 각자? 아,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1: Absolutely.
0: absolutely. We are not on the
1: 오케이.
0: same page.
1: 오케이.
0: 예.
1: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여기선
0: 네.
1: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자, 이
0: Clearly, clearly.
1: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100%. 네, 그래서
0: 아,
1: we were
0: clearly.
1: not on the same page. 아,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요런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0: 네.
1: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0: Obviously.
1: obviously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디렉션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0: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0: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1: 그랬을 때 이제
0: 이러면서.
1: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0: 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아.
1: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그걸 얘기를
0: 네.
1: 하는데 보통은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0: 오.
1: 그래서 아, 야,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0: are we on the same page?
1: 그렇죠. That's
0: 와우.
1: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0: Oh,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
0: 그러네.
1: 이렇게 쓸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0: Yes.
1: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0: Are we on the same page?
1: They're not on the same page.
0: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h
1: 읽어볼게요.
0: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1: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0: 그쵸?
1: 의미가 없잖아요.
0: 그쵸?
1: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0: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1: 현실적입니다.
0: 예. Let's fix. 우리 고치자. 뭐를?
1: 뭐를요?
0: This. 이걸 고치자.
1: 네.
0: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Okay.
0: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럼 요금이니까
1: 요금은
0: price 할게요.
1: 뭐죠?
0: price.
1: 오케이.
0: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1: 아, 맞아요.
0: Yeah.
1: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0: 그쵸.
1: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0: 뭐,
1: 아, prices.
0: 또 S가 붙었네요.
1: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0: 네.
1: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0: 아,
1: 그렇고 뭐 activities.
0: 여러 개네요.
1: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오케이.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0: 코스트든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1: 든다는 거죠.
0: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1: 맞습니다.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커스트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0: 동사,
1: prices가 뭐라고요?
0: fix.
1: prices가
0: go요.
1: go. 어디로요?
0: up으로.
1: up이요.
0: 예.

0: 봐도 뭐예요? 고어업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네.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아, the price went up quickly.
0: 아,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Okay,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cure 따로 있는 듯한 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A가 중간에 있잖아요.
0: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1: Temperature.
0: 그냥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1: Temperature.
0: 한 번 더.
1: Temperature.
0: 아직도 raw를 넣고 있습니다.
1: Temperature.
0: Temperature.
1: Temperature.
0: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1: The temperature went up.
0: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 아우 쭉쭉 오르죠.
0: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e temperature went up.
0: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뭐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1: 예.
0: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1: 네.
0: 방금 내려갔어.
1: 오.
0: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1: 아, yes. The price
0: just
1: went down.
0: 그렇죠. When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Make sense, right?
1: Mm-hmm.
0: 오케이,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1: 네.
0: Fix 하는 게 뭔데요?
1: fix 고치다.
0: 고치는 거
1: 네.
0: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1: Yes.
0: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1: 네.
0: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1: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0: 뭐예요?
1: 심장도
0: 갑자기.
1: 고치고 병도 고치고
0: 얘는 다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1: 아...
0: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1: 그쵸.
0: 이런 뜻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1: 네.
0: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1: yeah.
0: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1: 아, 그쵸.
0: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1: 아...
0: so fix가 더 아,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1: 오.
0: Okay?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1: 아.
0: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1: 예, 예.
0: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Ooh, nice and smooth.
1: Yeah.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oh,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with가 아닙니다. 네. 뭔가로 동의하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3: They agreed on May.
2: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3: We agreed on yellow.
2: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해야겠죠.
3: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2: 그렇죠.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3: 네.
2: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3: The price went up quickly.
2: 아, quickly fast. Or fast.
3: Fast.
2: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과거형으로
3: The temperature went up.
2: That's it, the temperature. Went up.
3: Yeah.
2: 세 번째입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그걸 고치자. Right?
3: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Oh.
3: Yeah.
2: 맞습니다. Wow. Prices go up 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The price went up fast.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알라이트.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5: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4: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5: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와우,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6: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6: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3: Yeah, yeah, yeah, yeah.
6: Okay?
3: Yeah. Okay, okay,
6: no,
3: okay.
6: August, not July.
3: Wow. Ah,
2: good job, you guys.
3: 대단하세요.
2: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3: 진짜.
2: 파이팅이 넘쳐요.
3: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2: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2: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2: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3: 네.
2: 나 먹는 거 맞췄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 그럼요?
2: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Unit 104. NG.
1: Let's go. Phonics NG. Song.
2: Song.
1: Swing.
2: Swing.
1: Ring.
2: Ring.
1: King.
2: King.
1: Wing.
3: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느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랑 그 소리가 나는 알파벳 G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굿 잡! 그럼 단어 끝에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노래 song이에요. 끝에 소리 들렸죠? 우리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춤을 춰요. 노래 영어로 song. song. song. Very good. 또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그네 swing이에요. 끝에 소리 들렸죠?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아주 신나게 노는 그네 영어로 swing. swing. swing.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소리 날까요? 아, 반지가 있었네요. ring. 끝에 소리 들렸죠? 우리가 손가락에 끼고요. 끼면 아주 반짝반짝 거려요. 액세서리, 반지, 영어로 ring. ring. ring.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끝에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왕, king이에요. 여기도 끝에 소리 들렸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영어로 king. King. King. That was very good. 또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날개, wing이에요. 여기도 역시 끝에 소리가 나네요. 새는 날개 때문에 훨훨 날 수 있죠. 날개, 영어로 wing. Wing. Wing. Excellent. 소리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힘이 센 strong이에요. 친구들 무거운 거를 아주 잘 드는 사람은 힘 센 사람이죠. 힘이 센 영어로 strong. strong. strong. Great job. 와우, 이렇게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느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랑 그 소리가 나는 알파벳 G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Excellent. 소리. 그럼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신나는 이것을 들으면 이렇게 춤을 춰요.
2: Song.
3: 네. 노래 song. 여기 끝에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song을 한번 써줘 볼래요? 스 소리 나는 알파벳 어떤 게 있을까요? Good. 어? 소리 나는 알파벳? O. 그리고 오늘의 소리.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보이죠? 노래, song.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2: 응, song. 응, song. 응, song.
3: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응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놀이터 가면 이렇게 타는 그네 영어로 뭐였죠?
2: Swing.
3: 네, 우리 로건이도 swing 타봤어요?
2: 네.
3: 엄청 재밌죠? It's very fun. 그럼 그네 swing 다시 발음해 주세요.
2: 응, swing. 응, swing. 응, swing.
3: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응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예쁜 반지. 영어로 뭐였죠?
2: Ring.
3: That's right. Ring. 여기도 응 소리가 나네요. 근데 여기 손이 보이죠? Ring이 없어요. 우리 로건이가 아주 예쁜 ring을 만들어주세요.
2: Like a rainbow ring.
3: 자, 여러분. 우리 로건이가 그린 ring 같이 봐요. 짠! 와우! It's a rainbow ring. 무지개 반지인데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반지, ring. Let's say it again.
2: Ring. Ring. Ring.
3: Excellent. Logan, this is a quiz. 이거 퀴즈예요. 맞춰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아주 멋진 옷을 입었어요. What is it?
2: King.
3: That's right. 왕. King. 여기도 끝에 응 소리가 나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크게 발음해 주세요.
2: 응, 응, king. 응, 응, king. 응,
3: 응, king. That was very good. 또 응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죠. 새가 날면 무엇을 이용해요?
2: Wing.
3: 네, wing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wing이 없잖아요. 우리 로건이가 wing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That's a big wing. 자, 여러분 한번 wing을 볼까요? 와우, 아주 큰데요. 덕분에 훨훨 날 수 있겠어요. 그럼 날개 wing. Let's say it again.
2: Wing. Wing. Wing.
3: Good job. 응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무거운 걸 아주 잘 드는 사람을 힘 센 사람이라고 해요. 힘이 센 영어로 뭐였죠?
2: Strong. Strong. Strong.
3: Great job. We did it, Logan.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NG
3: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응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응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전에 안내했던 것처럼 북이를 통해서 6단원의 개념 정리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북이 준비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 북이 교재 34쪽입니다. 자, 우리 6단원의 핵심들을 뽑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핵심들을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에서 크게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두 번째는 쓰기 계획을 세우고 쓰기 하기. 그러면서 쓰기에 자신감 가지기. 이두 가지를 크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의견이 뭐였어요? 의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는 것.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이 뭔지 의견이 뭔지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까? 그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 방법이죠.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글쓴이의 생각이 뭔지,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내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것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글에 나온 문장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사실을 말하는 문장인지, 의견을 말하는 문장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사실과 의견을 더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했죠? 그 까닭은 무엇이었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글을 읽는 목적은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는 글에 드러난 사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보고 정보를 알수 있죠. 자, 그런데 그냥 마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이 정보가 진짜일까?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 자, 그 글에 드러난 의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자, 따라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거 타당한가? 괜찮은 생각인가? 나는 이 부분은 동의해.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집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때, 독서를 할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사고력도 쑥쑥 올라가고 문해력도 쑥쑥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의 핵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글을 쓸때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더 좋은 글을 쓸수 있고, 쓸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글쓰기 계획 세우고 글을 쓸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자, 일단 이세 가지를 선생님이 꼭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요. 세 가지. 뭐예요? 글을 쓸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 이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글을 쓰는 이유가 뭔지 목표를 정해야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은 누가 읽을까? 읽을 대상을 배려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난 이런

목표가 있어. 따라서 이런 내용을 쓸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지? 쓸 내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계획을 정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도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한번 살펴보고, 이제 친구들이 주제를 잡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과정을 충실히 안 하고, 나 빨리 글 쓰고 싶은데 못 참아 하고 여기로 넘어가는 친구들 있어요.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과정을 충실히 해야, 참고 견뎌야 좋은 글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쓰고 싶은 욕심에 이 앞에 단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지금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는 거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앞 단계를 충실히 합니다. 알았죠? 자, 글쓰기 계획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주제를 적고요. 목표와 읽을 대상, 내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주제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다. 자, 쓰는 까닭은 이 글의 목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게 목표다. 누구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소개할 거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거야? 로봇의 생김새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 사람을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 계획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는 글을 써도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다 하면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 좀더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수 있어요. 이 단원의 목표가요. 우리 친구들이 쓸때 자신감을 가지고 쓰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글쓰기 합시다 할 때, 선생님 뭐라고 써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받아쓰게요. 하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쓸수 있다. 뭐 처음부터 훌륭한 글쓸수 있겠어요? 계속 쓰다 보면 훌륭한 글을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쓰기 활동을 해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6단원 10개의 쪽지 시험 문제 도전해 봅니다.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뭔지 알겠죠? 자,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의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문장의 성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문장을 보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서 선으로 이어라. 이런 문장이죠. 그럼 첫 번째,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자, 뭐예요? 사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불편해 보였대요. 불편해 보이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죠. 따라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나온 문장을, 자, 여기 이두 문장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글에 나온 문장이라는 거죠. 이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쓰시오. 그럼 구분부터 해야 되겠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거죠. 어떤 사람은요, 안정성보다는 조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이것은 협동 로봇의 뜻입니다. 지식이죠? 그럼 뭐예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문제 푸니까 이제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친구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읽지 않은 새로운 글을 보고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 방법 공부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글은 한 번만 읽으면 된다? 아니에요. 다 읽고 나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글을 다시 읽으며 사실과 의견을 더 찾아본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자, 2번.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 글의 내용을 알아야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나 문장씩만 보면 어려워요. 알았죠? 내용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세 번째. 글에 드러난 사실만 정확히 파악한다. 사실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견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들렸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5번에서 6번 문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한 거래요. 우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 했죠? 좋은 점 알아보았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이 보기에서 골라 쓰라는 겁니다. 자, 보기는요, 사실, 의견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글에 드러난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나요? 그래요.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실들을 접했을 때그 사실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진실일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글에 드러난 무엇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의견이죠. 의견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보고 무조건 맞아. 글쓴이의 의견이 옳아. 이게 좋은 의견이야가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한지 나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6번까지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문장 볼게요. 글쓰기 계획을 정리할 때는, 자,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세 가지. 그리고 정리해보자고 했죠. 자, 정리할 때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서 생각했던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무엇? 읽을 대상은 적혀 있네요. 글로 쓸 이것. 자, 세 가지 뭐였어요? 글을 쓰는 목표였죠, 목표. 자, 목표. 그리고 읽을 대상도 고려하면서, 독자를 생각하며 글을 써야 하고요. 글로 쓸 내용, 쓸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 세 가지. 자, 그러면 8번, 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글두 가지 있습니다. 가글, 나글 모두 석빈이가 지우에게 쓴 글이었죠. 자, 그런데 가는요, 지우야, 미안. 석빈이가 지우에게 가장 먼저 쓴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석빈이가요, 고쳐쓰기를 계속하면서 나 글을 쓰게 되었죠. 자, 그러면 나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자,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 밝혔습니다. 지금 가에서는요, 지우야, 미안. 이라고만 했죠.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나에서는 석빈이라고 쓴 사람을 밝혔어요.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자, 지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헤아리는 말 해주는 거 지우에게는 감동이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한 마음 표현했고요. 왜 미안한지 이유까지 앞에 밝혀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자, 다짐도 했고요.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자, 이것은요. 석빈이가 지우에게 정말 미안해서 이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미안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자, 어때요? 나의 글 받으면

지우의 마음이 많이 풀릴 것 같죠? 자, 글 읽었고요.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 가와 글나 가운데 글쓰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쓴 글에 기호를 쓰시오. 다시 쓴 글은 그렇죠. 나였죠.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가와 글 나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둘다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미안. 미안해. 둘다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죠? 자,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요. 미안한 마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요.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글을 쓰고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읽고 번호 매겨서 기호 차례대로 나열해 봅시다. 자, 쓸 내용을 생각해요. 읽을 대상을 예상해요. 글을 쓸 목표를 정해요. 이거 우리가 글쓰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세 가지였잖아요. 자, 그리고 글쓰기 계획을 정리해요. 자, 그럼 이세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비로소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 가장 먼저? 목표를 정해라. 두 번째, 읽을 대상을 예상해라. 세 번째, 쓸 내용을 생각하고 이제 이세 가지를 정리해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적자면 다. 그리고 나죠. 가. 라. 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번까지 완료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자신감 가지고 이번에는 학교 시험 만점 학문제 도전합니다. 시험 만점왕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정리한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 해결할 거예요. 남은 문제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36쪽입니다. 1번부터 2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가글과 나글이 있는데요. 자, 가글은요, 3학년 1반 김다인 학생이 쓴 글이고요. 나글은 3학년 1반 이선우 학생이 쓴 글입니다. 둘다 똑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이에요. 두 친구는 학급 친구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떤 점을 느꼈는지, 우리 다인이 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졌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반과 2반이 피구 경기를 했어요. 몇 반이 이겼나요? 2반이 이기고 1반이 졌어요. 그러니까 다인이랑 선우가 진 것이죠. 내가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가서 너무 아쉬웠다.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자, 지금 다인이는요, 이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이에요? 아쉬운 마음이고요. 눈물이 날것 같았대요. 속상한 거죠. 자,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우의 글도 볼게요. 오늘 2반과 피구 경기를 했다. 자, 같은 일을 겪었죠. 결과는 똑같았겠죠. 2반이 이기고 1반이 졌습니다. 공을 던질 때 정말 짜릿했다. 자, 짜릿하다는 것은요. 약간 흥분하고 약간 떨렸다는 거예요. 짜릿해. 이런 거예요. 자,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 비록 졌지만, 졌어요.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다.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이 선우의 생각, 느낌 부분입니다. 선우는요, 짜릿했고, 신나고 재미있었고, 최고의 경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인이와 선우가 같은 반으로서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두 친구의 생각과 느낌이 다르죠.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친구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럴 때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글은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쓴 글이죠.

1번 상상한 이야기를 쓴 글이다 아니고요. 2번 자신이 겪은 일을 쓴 글이다 맞습니다. 3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하는 글 아니죠.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이다. 미안해. 이런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까? 아니죠. 5번 알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다.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겪었어도, 자, 지금 두 친구가 같은 일을 겪었죠? 같은 일을 겪었어도 글의 내용이 다른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앞에서 두 친구가 같은 일을 겪었지만 글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아,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야. 생김새랑 생각과 느낌, 글과는 관련이 없죠. 재성,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민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맞아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민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지. 자,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요. 3번, 4번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자, 3번, 4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이 글은요. 우리가 공부해봤던 소금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요.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글을 쓴 목적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자, 따라서 이 글에는요.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는 말,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을게요. 가 부분입니다.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떠올라요? 이런 문장 보면은 글 읽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소금? 짠맛?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더 나한테 막 흡수가 됩니다.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하얀 가루의 모습이나 짠맛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런 거 떠올렸어요. 해도 되고, 저는 다른 거 떠올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죠. 소금은 보통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쓰지요. 자, 음식의 간이라고 하면 음식의 짠 정도를 말해요. 자, 소금 했을 때 소금은 하얀 가루고 짠맛이 있고 요리할 때 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소금은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자, 지금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 이 말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소금은 너희들이 아는 것 말고도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몰랐지.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이게 바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자,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말하겠다고 지금 이제 글을 시작한 거예요. 자, 나와볼게요. 그럼 이제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얘기하겠죠. 소금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아, 소금이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역할 궁금한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또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다 몸속에서 하는 거죠? 소화도 몸속에서 하는 거고 뇌에서 신호 보내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줘요. 몸 안에 머무르도록 소금이 하는군요. 자, 이런 역할을 소금이 몸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심 내용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중심 문장이고 뒤에 있는 문장들이 우리 친구들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에서 배웠잖아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왜 그래서냐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때문에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소금이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문단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몸속이라는 낱말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면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라고 쓰세요 하면 친구들이 몸속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몸속에서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요. 몸속은요, 하나의 낱말입니다. 몸속, 몸의 속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 몸속 이렇게 붙여쓰기 합니다. 알았죠? 하나의 낱말이에요. 몸의 속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몸속. 자, 그래서 여기도 다 몸속 이렇게 붙여 쓰고 있죠. 몸속. 오, 신기했죠? 좋아요. 꼭 기억합니다. 자, 우리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오늘날 소금은 흔히 볼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소중하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의견이 드러난 부분이죠. 과거에는 소금이 구하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곳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금을 얻게 되었죠.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존재예요. 자, 이거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흔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여기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의견이 드러난 문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쓰인다? 맞죠? 과거에는 소금이 흔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아니요. 과거에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맞죠? 소금은 뇌에서 우리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는다. 우리 읽었고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것도 읽었습니다. 몸속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문장을 성격에 알맞게 구분해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사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문장인지 의견을 말하는 문장인지 구분해라 이거죠. 자, 기역, 소금은 보통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쓴다. 이거 뭐예요? 사실입니다. 니은,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것도 사실이죠.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생각이죠. 의견.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존재다. 소금은 고마운 존재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의견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5번 문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서 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3개를 만나는 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와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역사 속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말해요. 네, 역사 속 중요한 어떤 사진들 가져와 봤는데요. 보면서 어떤 사진들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book tells us, 네, 그 책이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the history of the country. 네, 그 나라의 역사. History of the countr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역사. 영어로는 history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 누구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hero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ro. 한번 더. hero. 네, 잘하셨어요. hero 넣어서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많은 사람을 구해서 영웅이 되었어요. He became a hero by savi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구하면 영웅이죠. 네, hero 넣어서 문장 만들어 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 이야기는 유명한 국가적 영웅에 관한 내용이에요. The story is about a famous national hero. 네, 국가적인 영웅이다 하면은 앞에 national 넣어서 national hero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사진과 함께 hero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왕이나 귀족이 살거나 전쟁에 대비해서 지은 튼튼한 건물, 튼튼한 지금 성벽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성을요, 우리는 castle이라고 얘기합니다. castle. 따라 해볼게요. castle. 한번 더. castle. 네, 잘하셨습니다. castle. 성이 들어간 문장들 함께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오래된 성은 언덕 위에 서 있어요. The old castle stands on the hill.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성은 전쟁에 대비해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The castle was built strong to prepare for wa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성벽을 쫙 쌓아놨죠. 이런 것들 우리가 cast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다른 사진 가져와 봤어요. 왕이나 왕족이 살던 크고 화려한 건물이에요. 아까 castle, 성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왕이나 왕족이 사는 곳, 그것에 좀더 초점을 맞춘 곳이에요. 이런 건물들, 우리 궁궐 혹은 궁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palac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palace. 한번 더. Palace. 네, 잘하셨습니다. 왕은 큰 궁전에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The king lived in a large palace.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궁전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The pala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경복궁의 사진과 함께 Palace.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전쟁 중에 군대와 군대가 맞서 싸운 큰 싸움이요, 지금.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전투이죠. 전투는 영어로 batt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battle. 한번 더. battl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그 전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꿨어요. 뭐큰 전투였나 봐요. The battle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네,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많은 군인들이 그 전투에서 다쳤어요. 네, 안타깝죠. 전쟁, 전투가 일어나서 그때 많은 군인이 다쳤다. Many soldiers were injured in the battl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어요. battle, 전투까지 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다시 보면서 복습해 보고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ck review입니다. 다섯 개 사진과 함께 오늘 배운 단어들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 그 성은 전쟁에 대비해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성,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castle입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군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죠. 전투,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battle였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름다운 경복궁의 사진이거든요. 궁전, 궁궐,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palace였습니다. 네, 퀴즈까지 풀고 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단어들 hero, castle, palace, battle 공부했고요. 역사는 영어로 뭐라고요? 네, history까지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장 만들기 해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속 사건이나 인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들기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is remembered as a hero in Korean history.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hero 사진 기억하면서 hero로 문장 만들어 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 역사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면서 복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시절을 위해 학교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4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딱 그 시기까지만 배우고 뒤를 안 배웠죠. 나폴레옹 집권과 그 뒤에 등장했던 빈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유럽 각 국가에도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바다 건너 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 살펴보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나폴레옹 집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한 인물은

뭔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좀 훼손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이제 또 이게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지만 다시 그 불씨가 이어져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국가는 공화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이제 명문화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계몽 사상가들은 시민들은 나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뭐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법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법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대 법전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잘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가 프랑스 혁명을 약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국민주권 등을 외치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원했거든요. 의회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입헌군주정,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군주정, 전제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민혁명에 따라서 국민국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평가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들과 팽창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복 전쟁을 잘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때 끝까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 한번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자신의 이제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속 방해하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다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유럽과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륙을 영국과 봉쇄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국과 교역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많은 물건들을 영국에 판매하면서 국가의 재정, 그 재정 수입,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 대륙봉쇄령을 해버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창구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가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은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어기고 결국 영국과 교역을 지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야, 러시아, 왜너내말 거역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너무 추웠던 거죠. 프랑스 군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웠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원정에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동맹하고 협력했던 그 국가들에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요, 일단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자유주의가 전파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몰락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영향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의 각국 대표가 참석해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됐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언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회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라든지 정치 체제 그런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려놓자.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파일 있잖아요. 그 하던 거 멈추 없애고 다시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빈체제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에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자유주의, 의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거든요. 자신의 약간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빈체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우리 운동 탄압하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를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왜 그리스만 도와줘? 우리도 계속 한번 반란이나 개혁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 이후에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 중한 명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회가 너무 강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왕이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적인 정치를 강화합니다. 즉, 왕이 의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제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이 이미 의회도 경험했겠다.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왕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의회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왕정을 7월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정이다. 어쨌든 왕정은 맞으니까 왕정이다라고 해서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7월 왕정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냐면, 아까 7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의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돈이 많았던 부유한 시민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줘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2월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혁명과 2월 혁명 둘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2월 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7월 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또한번 수립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곳곳에 시민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국민국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됐던 것이죠. 이 메테르니히는 빈 회의를 주도하고 빈 체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추방됐으니 자연스럽게 빈 체제도 붕괴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국가 건설하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빈 체제가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유럽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루이 16세가 제정난으로 인해서 산부회를 소집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게 됐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입법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좀안 좋게 보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두 국가를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됐는데 어디한테 향했냐면 바로 왕이었던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첫첫 번째 공화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공화정 이끌었던 의회를 국민공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섭게 통치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었던 게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통령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 데다가 정치도 잘했고 정책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대륙봉쇄령을 실시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와 영국이 무역하는 걸 바탕으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 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때로 돌아가자라고 협상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게빈 체제였습니다. 프랑스도 이전으로 돌아갔죠. 왕정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즉위하게 됐는데 이 샤를 10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의회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그런 시민 정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샤를 10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7월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게 7월 왕정. 입헌군주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입헌군주정의 문제는 의회에서 돈 많은 시민층들한테만 선거권 주다 보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 왜안 줘? 불만 가지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게 2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로 공화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화정을 제1공화정, 이후의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제정 자르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프랑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총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미 의회 권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유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가격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좀 시민혁명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월혁명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왜 우리 안 줘?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즉 선거법 다시 개정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보통 선거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말하는 인민헌장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할 것, 하원 의원에게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즉 돈이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매년 의회 총선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자들을 돈으로 약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진행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인구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자. 의원에게 급여 지급할 것, 비밀투표 실시할 것, 이라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이 하나씩 됩니다. 그 직후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면서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들이 하나씩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들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탈리아랑 독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 독일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잔존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특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서 통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볼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걸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재상이 카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통일을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누구다? 오스트리아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한번 전쟁할 건데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프랑스와 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됐고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예요.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부르 입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남부가 북부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공화정을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일이 우선이지 라고 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탈리아 왕국이고요. 그 뒤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카부르랑 가리발디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가 사르데냐 섬이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주면서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 이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볼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한 하나의 나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독립국가들이 그냥 모여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관세동맹을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봤을 때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만들어서 좀 회의해서 우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즉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과 피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를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제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 이후에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결국에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 결성하면서 일단 절반은 통일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제압하면서 남부 독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독일까지 통일이 완성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비스마르크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 철혈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철혈 정책 보면 우리 시대 독일의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848년과 1849년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해요. 프랑스가 방해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거하고 프랑스 제거하면서 독일 제국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 좀 약간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좀 중심으로 나오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이제 카부르와 가리발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니까 그 인물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11워.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보자면 독립 이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도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차이도 함께 심각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이와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북부와 남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 경영이 중심이었습니다. 면화와 담배를 이제 수확해서 어디에 갖다 팔았냐면 영국과 유럽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에서 이게 면화와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무역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흑인 노예가 많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노예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북부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에, 이제 북부의 공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됐냐면 발전되고 있었던 영국의 공업과 경쟁을 해야 됐거든요. 영국이 아무래도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공업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을 해버리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던 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보호해서 무역해줘야 될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돼. 노동자들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죠.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이거에 대해서 연방을 탈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당시에 노예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역전됐고 결국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됐던 게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노예 해방선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력 확보했고 대륙횡단 철도 개통하면서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한번 볼 건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이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간섭이 약화됐어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형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식민지까지 간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데다가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아이티 국가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아이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는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주도했고요.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활약을 많이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이 활약을 합니다. 크리오요가 뭐냐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도 사람이라고 해서 페닌술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도 어찌됐든 백인이니까 지배층의 범주에 있긴 한데 페닌술라르에 비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요 관직도 우리가 여기 크리오요가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있는데 페닌술라레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크리오요가 주도가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켰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등을 이제 주도해서 에스파냐로부터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아이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오의 활약은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아이티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독립 이후에 군부독재와 외세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발전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 한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났다고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1: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1: 근데 잠은 꽉 붙어져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2: 그건 참 신기하네.
0: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2: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0: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결말까지.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오늘은

0: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짓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1: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2: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1: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0: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1: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아 근데 평지붕 집이구나. 막붕 집인 줄 알았는데.
0: 오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 있는 집이네.
1: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0: 단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1: 오, 와 이게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아 참 정원 좋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4: 감사합니다.
1: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네네. 네,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네요.
4: 저희도 첫 집은 네,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1: 그러셨구나.
4: 이번이 두 번째 집입니다.
1: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로망을 한번 이뤄보시고.
4: 맞습니다.
5: 살아봤으니까요. 두 번째 집이니까.
1: 좀 단순하게.
5: 네. 네.
4: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환.
5: 아내 조은혜입니다.
4: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5: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4: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0: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5: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4: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전원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도심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집이 됐답니다.
1: 네, 요게 이제 벽돌이란 게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던.
4: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재택 근무라도 하시나요?
4: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1: 그래요?
5: 저는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115km?
1: 편도?

0: 저는 뭐 왕복 115 그래도 되는 것 같고.
1: 왕복 115.
2: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3: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2: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1: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네네. 들어가 볼까요?
0: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2: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1: 오, 와, 현관도 뭐 엄청 넓은데요? 현관문을 하셨구나.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오, 밝게.
2: 와. 와,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1: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네.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1: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4: 7m요?
1: 네.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0: 네네네.
1: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0: 여기가 4m 좀, 네, 좀 높고요. 아. 네.
1: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0: 네.
1: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0: 네네네.
2: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3: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1: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3: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1: 아, 손수.
2: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 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1: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2: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1: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2: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5: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2: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 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5: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1: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2: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놈의 줄자.
1: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0: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3: 설마 이 집이 목조주택은 아니죠?
2: 목조주택입니다.
3: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와 이거 신기하네.
0: 저집에서 한번 경량 목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 목재로 보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1: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새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3: 그래서
1: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3: 그래요.
1: 예. 예, 목구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예, 틀이 맞춰지잖아요.
3: 재밌다.
1: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네. 계절에 따라서 네.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3: 아, 참 대범하시네요.
0: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적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3: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1: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3: 일이야.
1: 마음에.
0: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의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2: 길바닥이 다 트라버틴.
1: 막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2: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1: 보면서 아
2: 야, 이거다 이런 느낌이다.
0: 와, 정말 대단하시네.
1: 이태리에서 정말 배로 실어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 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 완성이 된 거였죠.
2: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 더 깰까요? 저기를 좀 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0: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요리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1: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쳐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2: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네,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없이. 네.
4: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3: 야, 그 마음을 또 알고 우리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2: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0: 드래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2: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과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0: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부는 팬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0: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심지어 계단 내려가네요.
1: 네.
0: 이야.
1: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와, 여기 또 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야, 참 신기하네. 아까 거실에서는 전혀.
2: 네.
1: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 분 침실은.
2: 네, 좀.
1: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 같은 부엌방 위치인데. 네. 아,
2: 저희가 첫 집일 때,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2: 출근할 때 뭔가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1: 올라가네요.
2: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 안 올라가니까.
3: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4: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 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 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했었고요.
5: 지금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4: 네, 저희가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 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앞자리가 한 두 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5: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5: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4: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패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
3: 우패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4: 딱 처음 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 어르신 저희가 이런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0: 4층으로 가볼까요?
1: 야, 완전히 뭐 정말 카페트 깔린 것 같다. 와.
0: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1: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평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0: 원래 단층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르처럼 만들었답니다. 갯돌과 전통 마루까지. 어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2: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1: 잘 어울려요.
2: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야, 이거 두 번 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뭐 건축가가 되신 것 같아요.
0: 한때 밴드 생활도 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남편의 아지트랍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완벽한 손님방으로 변신. 온도를 깔아놓은 마루가 침상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온 지 이제 3년째. 남편은요,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1: 또 바꿨어.
3: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1: 아, 약간 하얀 장이 잠깐 위치가 애매한가?
3: 어차피 또 곧 바꿀 건데요.
1: 그래? 좀 옮겨볼까? 아, 이게 약간...
3: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0: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이를 좀 자연적인 단차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2: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1: 서울 근교에 있지만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강화도 더 좋네요.

0: 근데 피디님 오늘 힌트는 뭐죠?
1: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0: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아 참나 오늘 또 힌트는 안 해야 하네.
2: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0: 어?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와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2: 어머나 무슨 예술 작품인가 보다.
3: 자기야 전망대 올라가서 소장님 맞이하자.
4: 아니 뭘 올라가 높은데.
3: 아 그래 올라가서 격하게 환영해주자.
4: 넘어져.
3: 안 넘어져요.
4: 안 보이는데? 어 소장님.
0: 어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야 오늘 건축주 분들이시구나.
3: 아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0: 예 어 근데 그 큰 의자에 왜 올라가 계세요?
4: 아 전망이 끝내줘요.
3: 소장님들 이리 올라와 보세요. 아주 아, 좋아요.
0: 거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올라와 보세요.
0: 와 근데 의자 진짜 크다. 이야 거의 뭐 전망대네요 진짜. 와우. 이야
3: 천하를 다 품었습니다.
0: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3: 아, 여방강이에요. 지금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네.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0: 와 멋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만드셨구나.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4: 우리 이분 아이디어.
0: 아 그래요? 와 오.
2: 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3: 원래는 저희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이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아.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로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옥탑방을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0: 아이디어 좋네요. 예.
3: 근데 그걸 못하니까
0: 환경도 좋고 하니
3: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2: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4: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2: 신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 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3: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커튼이 없어요.
0: 커튼도 안 하셨어요?
3: 네.
0: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듯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4: 맞습니다.
0: 야, 근데 두 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네, 그래요.
2: 6년 전 본체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그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0: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3: 네, 들어가세요.
0: 오,
3: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0: 현관이 없는데?
3: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0: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3: 네.
0: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3: 아, 네, 거실입니다.
0: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카페 같기도 하고요.
2: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 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4: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0: 왔다 갔다 하시니까
4: 네,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0: 네.
4: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하니까
0: 네.
4: 그런
0: 네.
4: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0: 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4: 네. 네,
0: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3: 아.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0: 말렸거든요.
1: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0: 청소는 정말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걸레질도 해두고.
2: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3: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1: 아, 해도?
3: 네,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 남향이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1: 바로 꺼야 돼요.
3: 네,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2: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0: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2: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1: 어때 보면 한옥이라 중목 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3: 아, 철근은 아니고요.
1: 네.
3: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1: 아, 철골조구나.
3: 네. 아.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1: H빔이에요.
0: 네.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이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1: 네.
0: 이거는 제재돼서 다 켜왔어요, 사실은.
2: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0: 저는 남자애가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싫거든요.
1: 오,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3: 그렇습니다.
1: 하,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뭐, 각집, 뭐, 이런, 우리,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따로
3: 있잖아요. 원래 화장실이 많으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0: 화장실이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꼭 붙어 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1: 그건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0: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2: 가만 보면 이 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V자로 된 이 처마 좀 보셔.
3: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이 중간에 모여서 이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2: 그중에 제일은 생활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되어 있다네요. 글쎄.
1: 가볼까요?
0: 보실래요?
1: 오, 와, 여기도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0: 아, 네.
1: 야, 그리고 한식문. 와,
2: 이제야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어,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니, 집 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1: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0: 사실 이것도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인지 여기 싱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곳이에요.
2: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방. 그럼 겨울방에는 뭐가 있을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
1: 한번 열어볼까요?
3: 아, 그러시죠. 네.
1: 오, 여기는 완전히 한식방이네요.
0: 저희가 겨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1: 오, 예상은 했지만 설마 황토막?
0: 네, 맞습니다.
2: 집안에 양옥과 한옥이 공존하는 파격적인 설계는 아내가 직접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글쎄, 문지방이 다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0: 제가 요리 일을 못해서요.
2: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 아니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0: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2: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뭐길래 아궁이 앞을 떠나지는 못하실까?

0: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1: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0: 네,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어렵대거든요.
2: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고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3: 두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지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
4: 갈 때는 또 싸져요.
5: 다 싸져요. 그래서 친정집이랑 네. 우리가 거기죠. 네. 이렇게 좋은 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2: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6: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 9억인데 그 중심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 했어요. 매일.
2: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6: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찼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2: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6: 사실 행복하고 놀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2: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7: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8: 예.
7: 한번 열어볼까요?
8: 예.
7: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8: 아, 그래요?
7: 네.
2: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했답니다.
6: 남편이요? 이걸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2: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7: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그렇지, 길을 그렇지. 만드는 건데
8: 예.
7: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남아요.
8: 네, 맞습니다.
7: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을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아궁이는 대단하시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6: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 불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8: 자랑이십니다.
6: 오늘은 추워. 불 좀 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7: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2: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6: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다가 다 표현하거든요.
5: 일기 훔쳐보셨어요?
6: 말만 훔쳐봐요. 그 댓글도 달아요.
2: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0: 두축나무 가지에 산가치가 수북하다. 미연님이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

0: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미연님은 도장이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속꼬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예정이다.
1: 미연님도 홍수 보신다면서요?
0: 나 보는 데선 안 보는데요. 나 없을 때 다 보나 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1: 자물쇠를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0: 자물쇠를 만들려 봤는데 만들기 좀 쉽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2: 두 분 소꿉친구처럼 재미나게 사시네. 이런 거를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공간인 별채는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지경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골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3: 집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접실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4: 아니야, 무조건 아내분입니다.
5: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그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하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네. 즐겁지 않을까요?
3: 더 행복해지고.
5: 네.
3: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착장이구나.
2: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5: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동무 하실 분이 연기인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주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고 그래요.
2: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3: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5: 요즘 넘어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는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시인들도 초대하고 쭉 상황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0: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흘러갔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2: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3: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6: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7: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8: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9: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0: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계속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지난 7일에서 13일 238명의 초과 사망을 기록했다고.
1: 프랑스 남서부를 강타한 산불로 6,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타버렸고 수십 채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에 남아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객관식을 풀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주관식, 서술형 문항들을 쭉풀 겁니다. 그래서 26번부터 50번까지 쭉 문제를 풀 거고 여러분들은 미리 다푼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교재 30쪽부터 나와 있는 26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26번부터 28번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법상 올바른 걸 혹은 어색한 걸 찾아서 고쳐라, 올바르게 고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 포인트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장을 보면 너의

억양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like라고 하는 불필요한 전치사가 있을까? sound라고 하는 말 뒤에는 그냥 바로 형용사가 나오면 됩니다. like를 쓰고 싶다면 이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친다? sound like를 그냥 sound라고 like를 지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27번입니다. 밑줄이 길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이 조금 긴 겁니다. 그 회사는요, 제공을 합니다. With good health care for workers?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좋은 그런 헬스케어를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형태를 떠올려 보면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하는 말로 써서 자, 그래서 provides부터 쭉 찾은 다음에 이렇게 고쳐보면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건강 관리, 헬스케어겠죠? 를 제공합니다와 같이 바꿔주면 되고요. 물론 provide before A를 통해서 이걸 순서를 바꾸고 for라고 바꿔 쓰셔도 무방합니다. 28번으로 갈게요. 그 친절한 남자는요, found the lady's lost diamond ring to her. 찾아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에게 찾아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쓸때 전치사를 어떤 걸 활용하지? to가 아니라 for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to를 for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풀어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문법 지식을 꺼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다고 여기가 어색해 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그 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 감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29번부터 31번은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래요. 이 문제는 조금은 더 친절한 유형입니다. 적어도 어디를 고치라는지는 알려주죠. 그녀는 수프를 냉장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keep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한다. 근데 warmly는 부사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keep it warm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30번 볼게요. Miss Kim had all the household chores. Household chores라는 건 집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일을 되도록 했대요. 그녀의 남편에 의해 되도록 했다라는 건 남편에게 시킨 거죠. 하라고. 자,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수동이니까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를 써줘야겠죠? 뒤에는 그대로 살려주고 do를 done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와 의미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가볼게요. 크리스는 알았습니다. 발견을 했대요. 그 자신이 뭐 하는 것을 발견했다. 스스로 아, 이런 상황이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Sticking somewhere in the middle. In the middle은 가운데의 중간에란 말이죠. So, somewhere in the middle 하면 그 가운데 어중간한 위치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stick은 들러붙다 라는 뜻인데요.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면 stuck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 stuck은 어떤 상황에, 어떤 공간에 갇힌 이런 의미의 형용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sticking 대신에 stuck을, 이 stuck 자체를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 이 문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 있고요. 스티킹 대신에 스틱이라고 쓴 친구들 있을 거고, 아예 모르겠다라고 포기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표현 자체를 알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2에서 33번. 빈칸에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녀가 우리에게 그녀의 노트북 컴퓨터를 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주어 조동사 다음에 메인 동사 나올 거고요. 무엇하게 하다, 하도록 두다라는 건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써야겠죠. 첫 번째 let이 올 거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let us use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제는 기억나죠? 33번. 부모님은 그들의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permit이라고 하는 동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permit, 허락하다. 근데 그녀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to부 정사를 써야 돼요. 왜 그럴까? 어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라고 허락을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부정문이긴 하지만 이 동사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부 정사를 쓰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복습. Ma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의미로 그 뒤에 전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to marry the poor man 이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34번부터 36번입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엔 배열을 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우리말이 있으면 엄청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부터 잡고, 그 다음 필요한 말들을 순서대로 찾아내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말의 순서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그 동사의 형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댄서들은, 춤추는 사람들은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보였다이니까, appeare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활용해 볼게요. 긴장한 것처럼, 긴장한, 초조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 보어 나와야겠죠. nervous, 그리고 어제 무대 위에서라고 할 때, 이렇게, on stage yesterday라고 쓰면 돼요. 아니, 이거, yesterday on stage라고 쓰면 어떡해요? 저 이래서 틀렸잖아요? 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도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어로는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시간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구나를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So appeared, nervous, 동사 다음에 보어로 형용사가 잘 나왔다. 35번.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주어와 동사까지는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고를 이제 뒤에 써야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목적어, 집목적어라는 게 있었어요. 목적어가 to부 정사일 때 너무 길다 싶으면 뒤로 보내버린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it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So she thinks it. 그것이요. 어렵다 그러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to부 정사에 해당하는 to change his mind를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it은 뭐 해석하지 말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뭐다?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36번. 너는 그 설명서를 읽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것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will을 썼어요. You will. 동사 찾아야겠죠? 알다. 여기서는 know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find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find를 쓰면 되겠구나. You'll find. 근데 그 설명서를 읽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이번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번에도 감옥적어를 활용해 볼게요. You'll find that. 그것이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될 건데 뭐 하는 것이? to부 정사를 뒤에 마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Find it helpful to read the instructions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감옥적어, 집목적어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구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37에 38번으로 넘어왔어요.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할 건데요. 주어와 동사. 주어는 똑같은데 동사가 달라졌어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oversleep은 늦잠을 자는 겁니다. 주말에 늦잠 자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러면 allow라고 하는 말로 바꾼다면 그 다음에 목적어는 her 쓸 건데 기억날까요? let과 allow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 경우 목적격 보어를 let은 동사 원형이었다면 allow는 to부 정사를 쓴다. 그래서 her 다음에 to oversleep이라고 동사 원형을 to부 정사로 바꿔주는 것만 잘 신경을 쓰면 됩니다. 38번. 그는요, 그의 secretary 하면 비서입니다. 그의 비서에게 bring the document. document 하면 문서, 서류,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got으로 바꿀 거예요.
목적어는 그대로 쓸 건데 목적격 보어를 동사

원형 말고 뭘 쓰면 된다? 투부정사를 쓰면 된다. So bring을 to bring으로만 바꿔주면 해결입니다. 간단하죠? 자, 39에서 42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빠른 호흡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멍하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푼그 문제 방식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방식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틀린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떤 점에서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의미에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계속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필기해 가면서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활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잘 한번 배열하면서 필요한 말을 추가를 할 겁니다.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내야 돼요. 나는 할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I로 시작을 해야겠죠. I couldn't. 할수 없었다니까 could를 활용할 건데 그 뒤에 not을 붙여서 could not 혹은 couldn't라고 쓸 거고요. 느낄 수 없었다. couldn't feel 무엇이요? 비행기가요. the airplane 그리고 움직이는 것.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쓸 건데 이런 지각 동사는 그냥 원형을 쓰거나 혹은 현재 분사 ing를 쓸 수가 있다. So I couldn't feel the airplane move 혹은 moving. 이 문제의 의도는 feel,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예쁘게 쓰라는 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쓸수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40번이에요. 주어 잡아야겠죠? 나의 아버지는요, my father, 고치게 했습니다. 시킨 거죠? 그러면 어떤 사역동사를 써야 될까라고 고민하려는 찰나. 괄호에 have가 보입니다. 자, have 그대로 쓰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자신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접근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제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had로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My father had. 그 다음 가볼까요? 내가, 이니까 me겠죠? 그 다음에 그의 고장난 카메라를 이라고 할때 고치게 한 거죠. 고치다라고 하는 동사, repair, 원형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장난이니까 his. 자, break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여기서 또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break camera라고 한 친구도 있을 거고, breaking camera, 뭐 to break camera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을 겁니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his broken camera입니다. 고장난이라고 할 때는 break의 과거분사 형태를 이렇게 형용사로 활용을 해주면 된다. 놓친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되는 거죠. So my father had me repair his broken camera 라고 써주면 아주 완전한 문장이 된다. 41번입니다. 너는 그 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니? 너는 들었니? 까지는 쉬워요. Did you hear? 까지는 잡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목적어를 His name으로 잡고 나니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급되다? mention이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할 건데,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에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his name, mention, mentioning,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정답이 무엇이었냐면, mentioned라고 써야 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 정답 맞힌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여기 mentioned라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될까요? 둘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니까 그렇다. 이 수동인 문장 구조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보게 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묶었죠. 그 묶었다라는 건 의미 관계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So, did you hear his name mentioned in the meeting? 이라고 문장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42번으로 가볼까요?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야겠죠. The doctor 조언했어요. advice 과거형 써야겠죠? advice 누구에게? 그녀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녀에게
목적어 자리이니까 her라고 써야 합니다. The doctor advised her. 그다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자,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쓸 건데, advice 목적어 그다음에는 이 조언의 시점에서는 어때요? 그녀가 그 동작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라고 하는 미래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무엇을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to 다음에 마시는 거죠. drink lots of warm water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는 advic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43번부터 45번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이제 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밑줄 친 A에서 F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해요. 그래도 친절한 건 정답이 3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몇 개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게 출제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문제 보면 여러분들 좀 답답해요. 아니, 뭐 어떡하라고? 나는 원어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쉽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이 무엇인지를 각각 어떤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의미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요. 그 뒤에 필요한 말이 있지도 않습니다. 주어에 맞춰서 동사도 is 잘 쓰였고요.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는요, encouraged. encourage라는 건 격려하다. 무엇하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말입니다. 어? 목적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될까? 격려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아, 이거 미래의 느낌이 있구나.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을 쓰는 게 자연스러울까?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무엇이라고 썼어요? ing를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 찾았습니다. be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going을 to go라고 고쳐주는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그 형태의 동사들을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많은 단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영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한열몇 개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동사들을 쭉 적고 나서 목적어, 그 다음 투부정사야 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록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뭘 보라고 하신 거냐면, look for some flowers. 아, 찾으라는 거구나. 꽃을 좀 찾아보라고 격려를 하셨대요. 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에 동사 원형이 쓰였네 라고 감을 잡으면, 적어도 여기, 밑줄 친 B가 going은 아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found, 발견했습니다. There is flowers. 다양한 꽃들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것들이요, smelled. 어떤 냄새가 났냐면, differently. 다른 냄새가 났대요. 뭐,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 통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일까? 동사가 smell입니다.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보호 자리에 왜 ly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사를 쓰는 거죠? 저 이거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겠죠. 그래서 이 differently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이 44번에는 different라고 이렇게 C를 부사에서 형용사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문제 의도가 결국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걸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구나. 이제 지금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이건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바로 포인트까지 짚는 거죠? 싶을 텐데, 여러분들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어느새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저처럼, 아, 문제 의도는 이거야. 출제 의도가 이거지. 라고까지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The white flowers. 흰색. 흰 꽃들은요, resembled. resemble, 닮다라는 의미이죠. 그 뒤에 전치사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On a way. 가도록 했대요. 가도록 시켰다라는 건 이렇게 휘휘 얼른 가라 라고 이렇게 내쫓은 게 되겠죠. 그럼 쫓아버린 건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능동이 맞죠? 수동이 아닙니다. 능동인데 왜 gone이라고 썼을까? 그러면 능동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고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gone을 go라고 써주면 예쁘게 어려워 보였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이제 46에 48로 갈 건데 웬걸 문장의 밑줄을 그어놓고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세 군데 찾으래요. 아, 이런 참 불친절한 문제가 어디 있나? 이거 혹시나 포기한 친구들 있다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적어도 5점 이상의 아주 높은 배점의 문제이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A부터 볼게요. 자, 문제 풀 때. 그냥, I had a busy day today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세개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만, 남은 거찾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죠. 주어 동사부터 잡고요.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동사의 의미 보자마자,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나올 거구나, 어떤 문법 포인트를 봐야겠구나. 나는요, had a busy day today. 오늘 하루 바빴다고 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대요. 왜냐하면요, 우리 엄마가요, had me do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내게 하도록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잘 보면, have는 뭐 과거형으로 쓰인 거지만 사역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잘 쓰였고 의미도 맞습니다. 자신 있게 지워볼게요. 그 다음, 첫 번째로요, 나는 해야 됐습니다. Get my dog wash. 네, 개를 씻겨야 했습니다. 입니다. 일단 get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여야 되는데 아니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wash를 to wash를 고쳐야 되나? 하면 또 아닙니다. 네, 개라고 하는 목적어 입장에서는 씻겨지는 거죠.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쯤 B를 하나 찾았습니다. wash를 wash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의미 관계를 봐야겠구나를 한번더 정리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또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나서요. 나는 해야 됐습니다. 내 숙제를 2시간 동안 해야 됐어요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워보고요. 나는 또한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요. 자, 이 문제 의도는 무엇일까?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wri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근데, 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왔다. 그리고, 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올 때에는 전치사를 쓸 건데, write는 대표적으로 to를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for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to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두 번째 찾았고요. 이제 마지막을 또 찾아봐야겠죠. After that, 그일 이후에요. 그 후에 나는 내 여동생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자, 이가 정답이에요. 이를 고쳐야 되는데 억울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저 이거 동사 원형인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이래서 틀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정리하면 되죠. Drew는 draw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Draw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이죠. Help는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쓴다. 그 말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drew 대신에 draw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혹은 to draw라고 하는 to 부정사로 고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때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단어도 잘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9번과 50번까지 문제 풀면 끝납니다. 와, 이렇게 또 실전 문제 50개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49에서 50번은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유형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에 감점이 되거나 아예 0점 처리가 될수 있으니 조건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This machine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래요. 주어인 것 같고요. 이 단어를 활용할 거고 10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이 기계는 this machine 바로 동사 잡아야죠. 가능하게 할 것이다. enable를 쓸 건데 주어가 this machine이니까 3인칭 단수 동사도 단수 동사 써야겠죠. enables s 붙여주고요.

0: 목적어, 우리가입니다. 쓰겠죠. 그리고 그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을, 이 바로 목적격 보어인데, enable 목적어, 그리고 to부 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끝내는 겁니다. finishing that to finish the work, 그리고 빨리라고 하는 부사를 마지막에 써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will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면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enables 말고 더 정확하게 will까지 써줘야 한다. 자,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열 단어로 썼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단어 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써주면 된다. 놓치면 안 되는 건 조동사 will을 써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잘 나타내주고 목적격 보호로 to부 정사를 쓰는구나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50번 마지막 문제이고요. 그녀는 그녀의 지갑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어는 she고요. 단어를 이렇게 활용하고 다섯 단어로 쓰래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She find를 쓸 건데 과거 시제이니까 found라고 써야겠죠. She found 그녀의 지갑이, 그녀의 지갑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쓰면 her wallet. 그다음 도난당한 것이래요. 이거 의미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ill을 어떻게 써주면 된다? 과거 분사인 stolen으로 써주면 돼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여기를 그냥 still로 썼거나 다른 형태로 쓴 친구들 많을 겁니다. 아, 의미상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로 써야겠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50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까지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의 실전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만점한 국어 4학년 1학기를 여러분과 함께 게임하듯이 함께 달려볼 겁니다.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깊이 있게 읽는다. 이게 뭘까? 이야기를 아주 깊이 감상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깊게 깊게 감상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달다. 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맛있는데? 무엇으로 만든 거지? 재료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만든 거지? 조리법을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음식을 더더더 맛있게 감상하고 먹을 수가 있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끝!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더 깊게 깊게 깊게 파헤쳐가면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더 재미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저는 게이머 공기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템이 무엇이냐? 공기템은 바로, 짜잔! 이겁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공기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갈등이에요. 갈증이 아니에요. 갈등이에요. 자, 갈등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갈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 껴보고 싶죠? 갈등. 갈등이란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 밋밋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 중에 충돌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게 마련이다. 자, 그 과정을 보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읽어가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템, 갈등을 생각하면서 교과학습을 쭉 훑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헤엄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헤엄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건데 공기템이 뭐였어요? 갈등이었죠. 자, 도대체 등장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충돌하느냐,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해소가 되느냐,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가시면 돼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빨리 갈게요. 깊은 바다 한 귀퉁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항상 이야기는 맨날 행복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이 행복이 깨져야 재밌는 거예요. 모두 빨간 물고기였대요. 딱 한 마리만 홍합 껍데기처럼, 홍합 알죠? 아주 새까맸답니다. 이 까만 물고기는 헤엄을 잘 쳤어요. 무리에서 제일 빨랐어요. 자, 이게 바로 능력이죠. 이야기에서는요, 이렇게 능력을 알려주면, 얘가, 무리에서 제일 빨랐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 거야. 예,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헤엄이었답니다. 이게 원래 외국에서 만들어진 동화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 제목 보면 재밌어요. 스위밍. 우리는 해석해서 헤엄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몹시 사납고 배고픈 다랑어 한 머리가 물살을 헤치고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자,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다니까요. 자, 어떤 굉장히 사납고 배고픈 다랑어예요. 이 다랑어가 뭘까요? 말하자면 고등어과예요. 그러니까 고등어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 다랑어를 보통 우리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참치! 참치예요. 맛있겠다. 자, 참치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고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던던. 작은 물고기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자, 보세요. 벌써 충돌이 일어났죠. 대립이 일어났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헤엄이만 달아날 수 있었어요. 왜? 빠르다고 했으니까. 헤엄이는 바닷속 깊은 어두운 곳으로 도망쳤어요. 어때요?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이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죠. 자, 읽는 우리들은 재밌지만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바닷속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고 요리조리 다니며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는 사이에 헤엄이는 다시 행복해졌대요. 자, 무지갯빛 하늘하늘 해파리도 봤고요. 여기서 본 게 뭐예요? 해파리 봤고 또 물지개꾼처럼 집게발을 들고 기어가는 가재도 봤어요. 물지개꾼처럼? 뭐지? 자,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물을 지게에다가 이고 커다란 통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지게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손으로 들었단 말이지.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 같아요? 가재 집게손 같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집게발이라고 했죠? 집게발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지개꾼처럼 집게발이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실에 스르르 끌려가는 듯한 낯선 물고기들과 달콤한 사탕 같은 바위에 무성하게 자라는 물풀도 봤어요. 몸이 너무 길어 꼬리가 있다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바다장어도 봤네요. 자, 그리고 바람에 한들거리는 야자나무 같은 분홍 말미잘도 만났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헤엄이는 행복해졌다는 것이지. 하지만 갈등은 아직 도사리고 있어. 왜? 그 다랑어가 또 올 수 있으니까. 헤엄이와 다랑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헤엄이가 다랑어를 괴롭혔다. 다랑어가 헤엄이를 따돌렸다. 헤엄이가 다랑어를 피해 도망쳤다. 행복하게 어울렸다. 함께 바닷속을 구경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3번입니다. 이 도망쳤다라는 것은 바로 갈등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 공기템 갈등 꼭 기억하시고 기억을 통해 기억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교재를 한번 더 보세요. 기억이 뭐였지? 하고 꼭 찾아보셔야 돼요. 기억을 통해 다랑어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다랑어는 쏜살같이 와서 확 다 먹어버렸다고 했죠? 사납고 무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찬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혼자 달아나 어두운 곳으로 도망친 헤엄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아까 어땠다고요?

슬펐어요. 그렇지. 동료들도 죽었으니까 무섭고 외로웠겠죠? 자, 글 2에서 혜엄이와 갈등하는 관계의 인물은 누굽니까? 갈등은 뭐라고요? 충돌, 대립. 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누구예요? 바로 2번 다랑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바위와 물풀 사이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있는 작은 물고기떼를 봤어요. 혜엄이의 친구들과 꼭 닮은 물고기들이었죠. 얘들아, 우리 함께 헤엄치고 놀면서 신기한 것들 구경하자. 그랬더니 안돼, 큰 물고기한테 몽땅 잡아먹히고 말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대답했지. 그렇다고 마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 무슨 방법을 생각해 내야 돼. 혜엄이가 말했어요. 자, 어떤 방법, 수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라마 같으면 이랬겠지. 생각해 내야 돼. 그러면서 짜잔. 다음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이제부터는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혜엄이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이윽고 혜엄이가 말해서 그래, 좋은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구궁 이러겠지. 우리 한데 모여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자, 방법이 이거 뭐예요? 한데 모여서 헤엄을 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그럼 헤엄 치냐?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래. 자,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요. 어떻게? 제일 큰 물고기 모양. 자, 혜엄이는 작은 빨간 물고기들에게 서로 바짝 붙으랬어요. 자기 자리에서 헤엄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 그러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커다랗게 바깥에서 보면 보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물고기들이야. 여기가 다. 물고기들 한 마리 한 마리 다 모여서 바깥에서 보면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며 헤엄칠 수 있게 되자, 혜엄이가 말했어. 내가 눈이 될게. 자, 지금 빨간 커다란 물고기란 말이야. 혜엄이는 무슨 색깔? 검정 색깔이라 그랬지. 홍합처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기가 혼자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눈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상쾌한 아침에도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마음껏 헤엄치며 큰 물고기들을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랑어가 왔어. 다랑어가 이번에도 내 먹이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고 왔어. 왔는데 나보다 더 커.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작은 물고기인데 그거 볼 겨를이 없어.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 어떻게 된다? 없어졌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갈등 해소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짜잔,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갈등을 해소하게 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빨간 물고기들이 숨어 지내는 까닭 무엇이었나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 봐. 이 글에 나타난 혜엄이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혜엄이는 일단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하죠. 굳세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자, 성격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 성격은 굉장히 용기 있다. 도전적이다. 한번 해보자. 이게 도전적이죠? 자, 어떤 역할을 해줬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빨간 작은 물고기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었다. 자, 여기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돕는 역할과 반대되는 역할이 뭐예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되겠죠? 여기서는 다랑어가 되겠습니다. 혜엄이와 빨간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를 쫓기 위해서 어떻게 도왔을까요? 일단 혜엄이는 내가 눈이 될게 라고 했고, 빨간 그 작은 물고기들은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서 헤엄을 치게 되었습니다. 즉, 혜엄이와 이 물고기들은 서로 돕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면 여기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갈등하는 관계냐, 도와주는 관계냐, 이 말이죠. 이렇게 관계를 잘 파악하고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야기를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오히려 깊게 생각하느라고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인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이게 돕는 인물이구나. 갈등하는 인물이구나. 자,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가 있어요. 처음에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점점점점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니의 시험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벌써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보여. 시험이 나왔잖아요. 시험 그냥 딱 생각만 해도 별론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바로 갈등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길거리에 갔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갈등 요소가 땅 하고 나타나야 돼.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왔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 본대요. 그러면, 오? 무슨 시험일까?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러면서 재밌잖아요. 재미없다고? 아니야. 시험이 좀 있어야 학교 생활에 긴장감이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이라는 것은 긴장감을 줘요. 자, 긴장감.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선생님의 시험. 이거보다 이게 더 무서워. 어머니의 시험?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추운 새벽. 섣달이 뭐예요? 자, 잘 모르겠죠? 이럴 때에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전이 옆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힌트가 여기 있죠? 한 해가 저물어 간대요. 즉, 한 해가 마무리된다, 끝나간다. 아하, 몇 월? 12월이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우리 달력 쓰는 것처럼 그런 달력이 아니야. 그 달의 모양을 보면서 1월, 2월, 3월 이랬단 말이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력이란 말을 씁니다. 음력. 음력 12월을 우리는 섣달이라고 합니다. 예, 음력이에요. 추운 새벽, 추운. 예, 겨울이니까 춥겠죠. 석봉은 스승께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온몸이 꽁꽁 얼듯 추운 날이었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추운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리운 사림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 떡을 썰고 있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문 밖으로 비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주인공 누구예요? 석봉이죠. 자,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작별하고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소자가 뭐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이런 말이에요. 뭐? 내 아들이라고? 아, 그럴 리가? 자, 보세요. 소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라고? 어이구. 이럴 텐데 이 어머니 조금 이상해요. 아들이라고? 가만히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아들은 성공해서 명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기로 맹세하고 한양으로 떠났는데 겨우 보세요. 3년 이나가 아니에요. 겨우 3년 만에 명필이 됐단 말이냐? 자, 명필이 뭘까요? 명필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쓴 글씨. 자, 아주 이름난 글씨란 뜻이고요. 또 하나, 그 글씨를 쓸수 있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명필은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네, 어머니, 제가 명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명필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다 이 말이죠. 한양 장안에서는요, 저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제가 효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 보자. 들어오너라. 이랬겠어요? 아이고 그래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래? 일단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랬겠죠. 자, 어머니는 3년 만에 본 아들인데도 조금도 반가운 기색 없이 싸늘한 얼굴로 이 석봉을 맞았습니다. 자, 석봉이 저를 올렸지만 받는둥 마는둥 하였어요. 전혀 반가운 기색이 없다라는 거죠. 자, 반가운 기색. 여기서 팁 하나. 반색. 우리 뉴스나 어떤 기사를 보면 가수 누구누구 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내다. 팬들 반색 막 이래요. 반색이 뭐지? 반색은요. 반가운 기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반색이라고 합니다. 석봉이 고향집을 3년 동안 떠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돈 벌어오려고? 아니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한양에서 공부하여 명필이 되려고 3년간 공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4번.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하나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가져왔지만 여러분은 항상 교재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하나, 기역이죠? 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스승이라고 안쓸 거예요. 기역을 쓰겠습니다. 소자, 내 아들, 석봉은 모두 석봉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한양에서 석봉에게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사람들이 석봉을 명필로 인정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3년 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3년 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싸늘한 얼굴로. 그래, 들어와, 일단. 이렇게 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벌써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3년 만에 명필이 되었다니 장하긴 하구나. 그럼 어디 붓과 종이를 꺼내어 내 앞에서 한번 써보아라. 대신 나는 떡을 썰겠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붓과 종이를 꺼내서 내 앞에서 한번 써봐. 나는 너는 글쓸 동안 나는 떡을 썰게. 이거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대사입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홍길동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보려면, 너 이거 대사 알아? 물어보면 돼요.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어머니는 석봉이 준비를 끝내자 호롱불을 훅 꺼버렸어요. 자, 석봉이 깜짝 놀랐죠. 채야,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나간 거야. 아까 추운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머니,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머니, 왜 불을 끄십니까? 글씨를 어떻게 쓰라고요? 놀랄 것 없다. 네가 진정 명필이라면, 글씨를 잘 쓴다면,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잘쓸수 있을 것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게 아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석봉은 글씨 쓰고요, 어머니는 떡을 썰었답니다. 한참 뒤 불을 켜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어머니가 썬 떡은 쭉 고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래떡을 썰잖아요? 그럼 가래떡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어둠 속에서도 고르게 쫙 썼다는 거예요. 나는 안 고르네. 자, 그런데 석봉의 글씨는 어때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에 삐뚤빼뚤 볼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쓴 거지. 글씨. 이렇게 쓴 거죠. 지렁이처럼. 그쵸? 자, 석봉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불을 끄니까 내 글씨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이게 3년이나 공부한 명필의 글씨란 말이냐? 뭐 이렇게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불을 끄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어미를 가엾게 여긴다면 이 길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라.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여, 즉, 관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해라. 이 말이죠. 집안을 일으키는 명필이 되어라. 지금 당장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 풀고요. 어머니는 석봉이 명필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망가진 붓을 쓰게 한건 아니죠. 호롱불을 끄게 했죠. 자, 그래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기호를 쓰라고 하면 기호를 쓰셔야 돼요. 말잘 들어야 돼요. 시험 칠 때는. 다음 인물의 생각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한서봉. 불을 끄면 글씨를 제대로 쓸수 없다. 진정 명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잘쓸수 있다. 자, 한서봉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글씨를 잘 쓴다면 어둠 속에서도 잘쓸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고향집에 돌아온 석봉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정리해 써볼까요? 이런 서술형은 굉장히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흐름을, 이야기에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기템이 뭐예요? 갈등이죠? 자, 이 갈등은 어디에서 빚어진 거예요? 석봉이 집에 왔어요. 거기까진 괜찮죠? 그런데 어머니가, 야, 우리 시험 보자! 이랬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그쵸? 자, 불 끄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석봉에게 일어난 거죠. 자, 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뭐예요? 갈등이죠. 아, 그래서 나중에 석봉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일어난 일, 즉 갈등거리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어머니가 호롱불을 끄자 석봉은 어둠 속에

그래서 삐뚤빼뚤한 글씨를 썼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정리할 때이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등 요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어머니가 석봉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있어라. 내 옆에서 나잘 모셔라. 이게 아니었죠? 바로 예, 명필이 되어라. 과거 급제해라. 집안을 일으켜라. 이거겠죠? 하룻밤만 어머니께 대서 자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럼 제가 갈게요. 근데 마음 약해질까봐 당장 나서라. 이렇게 된 거죠. 끝내 석봉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동구 밖을 벗어나는 것을 봤어요. 즉 마을을 벗어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추운 새벽길을 걸어 한양으로 되돌아가는 석봉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어이구, 내가 그걸 실력이라고 뽐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해야겠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했다. 이게 뭐예요? 갈등이 샤라랑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충돌이 없어졌으니까. 그쵸?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추운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하고 선생님이 맞아주셨죠. 자만하였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됐다. 벌할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느니라. 하고 그 제자를 열심히 이제 뭐랄까요? 위로해 준 것이죠. 석봉이 한양으로 돌아와 스승님께 부끄럽다고 말한 까닭이 뭘까요? 자, 석봉이 한양으로 왔어요. 스승님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자, 이랬어요. 자, 명필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떡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떡도 못 갖고 왔어요. 뭐 이건 아니잖아요. 글씨 쓰기 대회에서 장원 못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고 돌아와서 스승님보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 문제를 만드신 선생님들이 아주 고심하셔서 재밌게 만든 오답들이죠. 자, 정답은 뭐예요? 자기가 자만했다. 예, 자만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 석봉이 크게 될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인물의 됨됨이를 보면 이 인물이 갈등을 해소시킬 인물인지 아니면 갈등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인물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석봉은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글씨를 아직도 못 쓰는 거구나, 라고 인정했죠. 자, 이 자신이 명필이라고 자만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석봉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뒷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석봉은 도대체 누구냐? 한석봉이에요. 자, 들어보셨어요? 한석봉. 원래는 한호지요. 예.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네로라는 아주 죄에 가는 명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뭐도 있냐면요. 석봉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 공기템 게이머가 글씨를 아주 잘 써. 뭐안 써도, 잘못 써도 좋아. 막 썼어. 그러면 누군가가, 나이 글씨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공기템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분의 글씨체가 얼마나 유명한지 석봉체라는 말도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분이 어느 때 분이냐면 조선 선조 때 너무나 글씨체가 좋아서 명나라에서까지 유명한 그런 글씨체를 갖고 있는 분이란 얘기죠. 그분의 그 명필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여기서. 예.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를 하시오. 자, 흐름을 파악하려면 먼저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 네, 해소가 된다. 이 흐름을 쫙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례를 보고, 그 다음에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이런 흐름을 보면 이야기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고요. 앞뒤 내용을 통해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한다. 아까 대표적으로 섣달.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국어 사전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 뒤의 내용을 잘 보면

그러면 섣달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한양으로 돌아온 석봉은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에 전념했다. 오, 이건 끝부분인데. 여기다가 무조건 가. 석봉은 한양에서 사람들에게 명필로 인정받고 3년 만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석봉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글씨 쓰라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합격을 했는데, 우리 석봉은 합격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한양으로 석봉을 다시 돌려보냈죠. 자, 그러면은 나가 그다음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다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마 돌려보냈어요. 자, 돌려보내서 다시 석봉이 공부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이야기 속 인물들의 관계에는 도와주는 관계와 갈등하는 관계가 있다? 아니, 아니, 갈증하는 관계가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갈등은요, 인물들 사이에 충돌이에요. 대립이에요. 자, 그럼 갈증은 무엇일까요? 갈증에는 이거만한 것이 없죠. 안녕.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요런 지방이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이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뭔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때 나오는 게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한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 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 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0: 용기로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해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났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꼰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에 한번 푹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랑 읽는 책들은 재밌죠. 제가 재밌는 책만 쏙쏙쏙 골라두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쭉 읽다 보면은 글 읽는 속도도 올라가고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이제 그 책을 우리말로 과거에 읽어보았다면 그게 혹시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너무나 재밌겠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Alice's Adventure in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이 피곤한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요. 조금 더 확장해지는 거. 아, 좀 질렸다. 싫증이 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증이 나다. Be tired of라고 하면은 뒤에 거에 지루함을 느끼다. 혹은 뒤에 거에 싫증이 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ice was tired of. 그래서 앨리스는 싫증이 났습니다.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뭐에 싫증이 났냐면 sitting by the river. 강 옆에 앉아 있는 거. 매일매일 앨리스가 강 옆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 뭐좀 색다른 거 없나? 라고 이제 싫증이 나는 것이죠.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죠.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라고 할까요? 그녀의 여형제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는 책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그런데 그 책은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그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림이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lice had nothing to do. 앨리스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아무것도래야 하면은 to do 할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다. 앨리스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할 것이 없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She felt bored and sleepy. 자, 뭔가 매일 하던 무언가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싫증이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녀는 she felt bored. 그녀는 지루함을 느꼈고 and sleepy. 이렇게 뭔가 졸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to do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 혹은 to가 앞에 있으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이 to 부정사가 제가 최근에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명사 말고요.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다시 우리 부정사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걸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부정사는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동사. 원래는 동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나, 이 문장에 따라서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명사일 때, 아, 명사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형용사일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그 의미만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를 들자면 하다라고 한다면 맞죠? 하다, do라고 한다면 do는 동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to do가 되면서 하기도 되고요. 하는 것 혹은 하기 이게 바로 명사의 쓰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용사가 되면은 뭐뭐 할이라는 것이 되겠죠. 뭐뭐 할할 것이다.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뭐 할 무언가. 그러면 이게 형용사. 형용사라는 것은 바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걸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는 내용이 조금 더 많거든요. 추후에 제가 예전에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추후에 또 나오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형용사의 초점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 혹은 부정사가 명사랑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겉보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finish. 그녀는 많은 a lot of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있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숙제냐 하면 끝내야 할 이해가 되시죠? 끝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finish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 finish잖아요. 원래 finish는 동사였습니다. 끝내다라는 동사죠. 자, 그런데 to finish가 되면서 그리고 바로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 to finish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끝내다가 아니라 끝내야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와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되고, 왜? 바로 앞에 있는 걸 수식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to finish는 끝내야 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게 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a friend to talk to. 아우, 답답해. 아, 난나 친구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0: I need a friend. 혹은 나좀 심심해서 누구 좀 이야기할 사람 없나? 그러면 즐거움을 느낄 텐데 I need a friend. 나는 친구가 필요해. 어떤 친구? To talk to. 말을 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있는 to talk가 바로 부정사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죠. 바로 앞에 a friend, friend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친구. 그냥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할 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Alice had nothing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할때 아무것이 되겠죠. To do. 그러면 nothing은 아무것이니까 무언가 아무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nothing은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to do가 바로 앞에 있는 nothing을 수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do는 형용사다. nothing이 명사다. 여기 있는 것도 to talk에서 to talk이 형용사다. 바로 앞에 있는 friend가 명사다. homework 명사다. 여기 있는 to finish가 형용사다. 끝내야 할 숙제. 말할 친구.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정리해 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a white rabbit ran past her. 흰 토끼가 ran, 뛰어왔는데요. past라는 것은 지나서, 그녀를 지나서 갔습니다. 여기서 her이라는 것은 Alice가 되겠죠. Alice를 지나서 슝, 자동차 아니고요. 토끼가 쉥, 지나서 갔습니다. Alice heard it say. Alice는 그것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white rabbit이 되겠죠. Oh dear, oh dear. 아우, 아이고, 이런. 오, 세상에. 이런 감탄사입니다. I'll be too late. 나 늦을 것 같아. 토끼가 오, 이런. 나 늦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그리고 그 토끼는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Take out. 끄집어냈습니다. 꺼냈습니다. 무엇을 꺼냈냐면 a watch라는 것은 시계가 되겠죠. 시계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 벽시계 아니고요. 흔히 watch라고 하면 손목 시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 pocket watch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주머니 시계, 시계를 꺼냈습니다. 작은 시계가 되겠죠. Out of its pocket. 이 토끼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He looked at it. 그는 그것을 보았고요. And hurried on. Hurry on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써두었죠. 과거형이 hurried on이고요. 원형은 hurry on이 됩니다.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계를 보면서 시계 여기가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손에 있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앨리스의 선택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그렇죠. 제가 미리 읽어보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앨리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토끼? With a pocket watch before. 이전에 주머니에서 꺼내는 이 주머니에 이 주머니 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작은 주머니 시계를 가지고 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까? 토끼가 막 토끼장이나 토끼우리에 있고 혹은 막 산에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나 늦은 것 같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앨리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지금 봤다라는 거죠.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러면 저라도 따라갈 것 같아요. 저라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혹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뭐지? 저 토끼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한다라는 것이죠.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이라고 돼 있네요. Alice는 ran across the field. 그 들판, field라고 하면 들판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After the rabbit. 그 토끼를 after이라고 하면 후에라는 시간적으로 뭔가가 이 나중에 뒤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토끼를 따라서 쫓아서 갔다는 말이 되겠죠.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is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0: 팝이라는 것은 뭔가 팡 터지다. 이렇게 뭔가 샥 갑작스럽게 촥촥 움직이다. 이런 게 바로 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팝이라고 하면은 확 들어오다, 확 나가다, 확 내려갔습니다. popped down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확 뭔가 샥 내려갔습니다. down a large rabbit hole. 이 큰 토끼 구멍 속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기어 내려가는 게는 팝 뭔가 확 내려가는 것이죠. Under the hedge. 근데 그 토끼 구멍이 어디 있었냐면, 토끼 굴이 어디 있었냐면요. Under the hedge. Hedge라고 하면은 바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밑에 있었던 큰 토끼 구멍으로 샥 내려갔습니다. She was just in time to see go. She라는 것은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는 was just in time. In time이라는 것은 시간에 맞게,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왔다. 그것이 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앨리스가 막 따라와서 울타리 밑으로 토끼가 샥 들어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와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굴로 들어간다. 2번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린다.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e tired of. Be tired of.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Past. Past.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Hedge. Hedge. They planted a hedge around the garden. Pop. Pop.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In time. In tim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살짝 한 걸음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tch라는 것인데요. watch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나 영화나 스크린 안에 있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다라고 할 때 watch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그래서 오늘 밤에. 그렇죠. 오늘 밤에 영화를 하나 보자라고 하는 제안, 이 명령은 아니고 이 제안하는 것이죠. Let's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하나 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watch라는 것은 TV나 영화나 혹은 뭔가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습니다. I got a new watch.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I got a new watch. 오, 보이시죠? 여기에. 아, 뭐시죠? 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죠?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I got a new watch.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 그렇죠. watch라는 것은 손목시계입니다.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샀어, 혹은 얻었어, 가졌어 라는 것이죠. 보통은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가지게 되었어. 즉, 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I got a new watch에서 새로운 보다를 샀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들의 의미나 품사가 바뀌니까 꼭 잘 이렇게 영어를 읽을 때는 앞뒤를 잘 보시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 6단원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수와 소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 분수와 소수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교재 92쪽을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요. 바로 분수, 그리고 단위 분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분수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하지요. 자,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건 나눌 분자고요. 수는 말 그대로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나눠진 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피자 한판 있는데, 자, 이것을 몇 개로 나누었나요? 그렇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피자 한판 전체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자, 그 중에 하나. 자,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바로 2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읽을 때는 2분의 1이라고 읽지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데, 자, 분수의 구성 요소 중에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분수에서는요,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분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수의 윗부분을 분자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분모가 무엇인지, 분자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위분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단위분수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단위분수는요, 자, 이러한 형태의 숫자인 분수들 중에서요,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점점점점점점. 자, 이러한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공통점 찾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아까 위에 부분을 무엇이라고 했죠? 분자라고 했죠? 자, 분자의 숫자가 무엇인 1인 우리 분수를 무엇이라고 한다? 단위분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단위분수 개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핵심 개념은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은 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보면 색칠되어 있는 것이 있죠. 5분의 2와 5분의 4가 있습니다. 자, 이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띠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몇 조각 냈다? 다섯 조각 냈다. 자, 다섯 조각 낸것 중에 두 개가 색칠된 게 5분의 2구.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네 개가 색칠됐다. 자, 그게 여러분들 5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즉, 한눈에 봐도 어떤 게더 큰지 알수 있겠죠? 어떤 게더 큰가요? 맞아요. 5분의 4가 더 큽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수학적 개념. 분모가 같은 분수는, 자, 뭐가 클수록 분자가 클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단위 분수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단위

분수가 뭐였는지 떠올려봐요.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겁니다. 자,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니까, 자,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리고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연히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보다,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와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누가 봐도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사실. 단위 분수는 보면 분모가 작을수록 여러분을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바로 소수입니다. 자, 소수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러한 분수 10분의 1, 10분의 1, 점점점 10분의 9. 자, 이렇게 분모가 10인 분수에서 자,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0.1, 0.2, 점점점 0.9.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수라고 하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발음할 때는 0.1 점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여러분은 쓸 때는 0.1로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는 0.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소수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과 0.7, 자, 우리가 꼭 0.1부터 0.9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수 중에서 우리가 0.7만큼 6에서 더 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숫자는 우리가 6에다가 소수점을 찍고 7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읽는다? 6.7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연수의 크기가 큰 소수가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소수점이라고 했어요.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지요. 자, 일단은 자연수가 서로 달라요. 2와 3이 있어요. 자, 그럼 2와 3 중에서 큰 숫자는 뭐예요? 그렇죠. 3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소수점 앞에 있는 자연수의 크기로 일단 먼저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수의 크기가 만약 같아요. 자, 0. 여기는 똑같이 3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소수점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더 큰지를 보는 거예요. 자, 5와 7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요? 그렇죠. 7이 더 크죠. 그래서 0.7이 0.5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와 소수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93쪽에 있는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면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우리 분수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수는 무작정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분수는 똑같이 나누었다가 키포인트예요. 자, 똑같이 나누지 않았으면 그건 분수가 될 수 없겠죠.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거를 찾아보면, 자, 그렇죠? 어디에 있나요? 가, 여러분들.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자, 나는 여러분들 네 개의 크기가 다 똑같네요. 다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서로 똑같지 않아요. 다. 자, 그 다음에 라 역시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와 바는 똑같이 나누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가, 다, 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요, 똑같이. 자, 똑같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똑같지 않았던 거는 여러분들 빼줘야 돼요.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가, 다, 라는 여러분들 빼주고 생각합시다. 자, 전체를 똑같이. 자, 힌트, 큰 힌트 나왔어요. 4로 나눈 것 중에 3만큼 색칠했다. 자, 그럼 일단 4개로 나눈 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여러분들 6개로 나눴네요. 자, 마, 탈락. 그러면 나와 바만 남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힌트가 나왔어요. 3개만큼 색칠해야 됩니다.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 자, 3개만큼 색칠되어 있는 건 하나, 둘, 셋. 그렇죠? 나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기호 정답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러면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지? 자,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몇 개로 나누었어요? 여덟 개로 나누어줬어요. 자, 그럼 여덟 개로 나누어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덟 개로 나누어줬다. 8을 분모에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색칠한 거. 자, 색칠한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색칠한 것은 분자로 가야 되겠죠. 색칠한 거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몇개 색칠되어 있어요? 여섯 개 색칠되어 있죠? 아, 여덟 개로 나눈 것 중에 여섯 개 색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분수 8분의 6으로 여러분들 쓸수 있고요. 자, 읽을 땐 어떻게 해요? 자, 8분의 6이라고 써도 되겠고, 자, 이걸 그냥, 한글로 써도 되겠죠? 8분의 6.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은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는 문제입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말 보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우리 분수 중에서도요. 자, 이렇게 분자가 1인 분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수를 우리 네 글자로 말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네요. 자, 우리 4번에 들어갈 정답은, 그렇죠. 이러한 분수를 우린 무엇이라고 한다? 단위 분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단위 분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4번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놓는 문제예요. 보면 우리 0부터 3까지를 나타낸 우리 띠가 있네요. 자, 보니까 우리 0과 1이라고 하는 자연수 사이를 몇 개로 나누었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개로 나누었군요. 자,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자, 우린 이것을 분수로 무엇이라고 해요? 10분의 1이라고 하죠. 자, 근데 10분의 1은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분의 1은 소수 0.1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면. 색칠한 부분을 소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소수로 나타내면 일단 자연수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자연수 부분 찾으니까 일단 2보다는 크군요. 3까지는 못 갔어도 2보다는 커요. 자, 그럼 자연수 부분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자, 소수점 찍고 나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네요. 한 칸에 우리가 0.1이라고 했으니까 0.1이 다섯 개, 0.5만큼 더 있는 거겠네요. 그럼 우리 소수점 뒤에는 0.5 해서 0.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읽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자, 2점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쓸 때는 0.5 해서 우리가 2.5라고 여러분들 읽는 거 한글까지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3이 있습니다. 분모가 10인 이러한 수를, 분수를 우리가 소수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분모가 10인데 분자가 7이면 우리 이것은 0.7이 되겠죠. 자, 0.7과 연결해줍니다. 10분의 8은 그럼 얼마일까요? 0.8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 10분의 3은 맞습니다. 0.3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쓰는 거 연결했고요. 자, 읽는 거랑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0.7, 0.7, 자, 0.3, 0.8.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6번 문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이 여러분들 36개 있다고 해요. 자, 0.1이 36개 있대요. 자, 0.1이 10개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죠? 0.1이 10개 있으면 1이었어요. 그럼 일단

30개 가볼까요? 30개는 그럼 3이겠지요. 자, 그런데 6개가 더 있대요. 0.1이. 그러면 소수점 찍어주고 6 써줘서 1번 문제 정답은 3.6 찾을 수 있겠죠. 2번 볼까요? 0.1이 몇 개인 수는 2.8이래요. 자, 우리 1번 문제 거꾸로 문제죠? 자, 2.8이면 0.1이 몇개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28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5단원에서 배웠었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써놓는 것입니다. 자, 9mm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자, 1cm는 여러분들 몇 밀리미터? 10mm. 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자, 1cm만큼짜리를 10개로 나누어서,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은 그게 밀리미터였던 거죠? 자, 그러면 9mm래요. 아, 9mm면 우리가 9칸 색칠되어 있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러면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9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번 볼까요? 83mm입니다. 아, 우리 83mm면 자, 이거를 바꿔볼게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로. 그럼 이거 바꾸면 8cm, 3mm가 되겠죠? 자, 우리가 센티미터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자연수 8만큼 가져가 주고요. 소수점 찍고 나머지 여러분들 0.3cm가 되겠죠? 3mm는 0.3cm니까 8.3. 자, 그래서 우리 83mm는 8.3cm다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9번이에요. 부분을 보고 전체는 어떤 모양이었을지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3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부분이에요? 그럼 전체가 원래 몇 조각 나 있어야 돼요? 세 조각 나 있어야 되죠? 세 조각 나 있는 것 중에 하나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세 조각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자, 세 조각을 만들어 주면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양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보도록 할게요.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자, 부등호나 등호. 자, 이걸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수를 비교할 때 먼저 첫 번째 할 것, 무엇을 비교해라? 자연수 부분을 비교해라. 자, 자연수 부분은 어디 있느냐? 소수점의 왼쪽 부분이 여러분들 자연수죠. 그럼 1번 볼게요. 0, 0. 오, 같네요. 자, 자연수 부분이 같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소수점 뒤에 있는 나오는 첫 번째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라. 자, 이 숫자를 비교하니까 왼쪽은 9, 오른쪽은 6입니다. 여러분, 9와 6 중에서 어떤 수가 더 크죠? 맞아요. 9가 더 크죠? 따라서 우리 어떤 숫자가 더 크다? 0.9가 더 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매우 매우 쉬워요. 자연수 부분 비교했더니 1과 7이에요. 자, 1과 7 중에서는 당연히 7이 더 크니까 자, 오른쪽으로 커지는 부등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분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시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은 여러분, 분모가 다 어때요? 맞아요. 분모가 다 7로 똑같네요.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자, 어떤 숫자를 생각해라? 분자를 생각해라. 그럼 분자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분수겠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분수겠죠? 그럼 분자의 수만 비교해 볼게요. 2, 6, 5, 4, 7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2죠. 따라서 우리 가장 작은 분수는 1번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의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처음부터 아,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왠지 이거 생각해야 될게 많을 것 같아. 라고 겁먹고 포기해서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거기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되겠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 힌트를 다 숨겨놨거든요. 그걸 누가 더잘 찾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찾으면 보세요. 4분의 1이 네모개가 있으면 4분의 3이라고 하네요. 아, 4분의 1을 일단 표시해볼까요? 4분의 1. 자,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색칠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4분의 1이죠. 자, 근데 4분의 1, 이 똑같은 게몇 개가 돼 있어야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색칠한 거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3개여야 되겠죠? 자, 네모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분의 4라고 하는 것은 11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조각 색칠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거는 11조각 중에 한 조각 색칠되어 있는 게몇개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4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더하래요. 자, 그러면 3과 4를 더하면 얼마? 그렇죠. 7이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분수보다 큰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분수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몇 개로 똑같이 나누었는지 몇 개, 그 똑같이 나눈 개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호라. 몇 개로 똑같이 나누었어요? 아홉 개로 똑같이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분모에 9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칠되어 있는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하, 그러면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5가 되겠죠. 자, 9분의 5보다 큰 분수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다라고 하니까 이 분자 숫자 5보다 커야 되겠죠? 6, 7, 8, 자, 등등등 이렇게 숫자들이 더큰 숫자들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보면 9분의 8, 그렇죠. 자, 9분의 8, 우리 아까 전에 9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6, 7, 8 등등등 숫자들이 있어야 돼요. 자, 9분의 8, 그리고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9분의 7, 그리고 9분의 6이 있네요. 자, 그러면 큰 분수 모두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3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3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큰 수부터 순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우리 친구는 그냥 바로 해결을 하면 안 되겠죠? 10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그래. 자, 10이라는 숫자가 제일 크니, 자, 10이라는 숫자가 원래 제일 크니까, 자, 얘가 제일 크고, 3분의 1이 제일 작아.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땡, 틀리겠죠. 자, 단위 분수는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 자, 분수의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분수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얼마? 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판 있어요. 자, 맛있는 피자예요. 자,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먹는 거랑, 3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으로 먹는 거랑, 뭐가 더 많이 먹을까요? 그렇죠.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먹는 게더 많이 먹겠죠? 자, 단위 분수는 이처럼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14번은 큰 수부터 쓰면 가장 작은 애, 이 분모가 가장 작은 아이가 3분의 1이죠? 그 다음 5분의 1, 그리고 7분의 1, 마지막 10분의 1. 자, 이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분의 4입니다. 자, 15분의 4가 더 크대요. 더 크구나. 그러면 우리 분모가 일단 같네요. 자, 분모가 같은 숫자에선 여러분들 무엇을 비교한다? 그렇죠. 분자를 비교한다. 자, 그럼 4보다 작은 숫자들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1부터 9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5번 문제 정답은 1, 2, 3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호와 동생은 치즈케이크를 샀대요. 자, 치즈케이크 전체를 똑같이 몇 조각? 8조각으로 나누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지호가 3조각 먹었고요. 동생이 2조각 먹었다고 합니다. 자, 지호와 동생이 먹은 치즈케이크.

그는 전체 몇 분의 몇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몇 조각으로 나눴어요? 여덟 조각으로 나눴죠? 자, 그런데 먹은 조각은 그럼 몇 개예요? 세개 먹고 두개 먹었으니까 총몇 조각? 다섯 조각 먹었죠. 아, 그러면 총 먹은 거는 여덟 조각 중에 다섯 조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을 쓰면 자, 세 조각, 두 조각 다 합쳐서 다섯 조각 먹었다. 그러니까 이 먹은 거는 총 여덟 조각 중에 다섯 조각이니까 전체의 8분의 5다. 그래서 정답 8분의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자, 가장 작은 수를 말한 사람입니다. 자, 가장 작은 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분수 또는 소수. 자, 비교해 보면 10분의 1이 45개라고 합니다. 어우, 10분의 1이 45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분의 1, 자, 10분의 1은 바꿔봐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0.1이죠. 그러면 성빈이가 하는 말은 결국 0.1이 45개인 수예요.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 4.5지요. 자, 수정이 4.3. 하은이 5.1 써져 있고요. 그다음 태준이 볼까요? 0.1이 47개인 수. 자, 그러면 4.7이 되겠네요. 자, 가장 작은 수. 여러분들 먼저 앞에 있는 자연수 생각해 보면 성민, 수정, 태준인데 그 뒤에 있는 숫자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건 3이죠. 자, 따라서 가장 작은 수 말한 사람 수정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리본의 길이는 22.2cm이고요. 파란색 리본의 길이는 215mm입니다. 자, 어떤 색 리본의 길이가 더 긴지 어떤 색을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22.2cm예요. 자, 그리고 215mm입니다. 그러면 우리 215mm를 소수로 고쳐볼까요? 자, 소수로 고치면 여러분들, 그렇죠. 10mm가 1cm였잖아요. 자, 소수로 바꾸면 21.5cm가 되겠죠. 자, 비교해보면 일단 자연수 부분부터 차이가 나네요. 어떤 숫자가 더 커요? 22가 더 크죠? 자, 그럼 무슨 색이 더 길다? 맞습니다. 빨간색 리본이 더 길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 리본이라고 정답 찾을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선이네 집에서 친구들의 집까지 거리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효선이와 집이 가장 가까운 친구. 자, 효선이네 집이 가운데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미네 집, 보라네 집, 정훈네 집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소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수에서 비교하는 방법은 자연수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연수 부분, 소수점의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자, 가장 가깝다면 숫자가 작아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예요? 아하, 1인 누구? 유미구나. 자, 그래서 우리 1.9, 2.6, 3.3에서 1.9가 가장 작다라는 걸 찾았죠. 찾은 내용을 적으면 자, 유미네 집이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정답까지 우리 친구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단위 분수입니다. 자, 단위 분수는 여러분들 분자가 무엇? 1. 자, 그럼 단위 분수는 1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분의 1이겠네요? 자, 그런데 12분의 1보다 큰 분수래요. 자, 단위 분수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분모가 어떨 수록 커요? 작을수록 크죠. 그럼 12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9분의 1보다는 작은 분수래요. 자, 그렇다는 것은 9보다는 또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 그 다음에 1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10분의 1과 11분의 1총몇개 있나요? 맞아요. 2개 있지요. 따라서 우리 20번 문제 정답 2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6단원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미션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서준이가 피자를 먹었나 봐요. 자, 근데 이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눴다라고 해요.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중 5조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서준이가 먹은 피자는 여러분들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아는 친구는
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분수를 쓰기 어렵다면 우리가 분수 읽는 방법 여러분

0: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분수 읽는 방법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와 소수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분수와 소수 관련된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우주와 관련된 내신 실전 문제 모두 해결을 해볼 거고요.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8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실전 문제 15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부터는 이 팽창하는 우주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팽창하는 우주와 관련된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과거의 한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우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주팽창 모형 실험으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 자체도 사실은 간단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고무풍선에 바람을 조금 불어넣은 후 숫자가 적힌 붙임딱지를 고무풍선에 이렇게 1, 2, 3, 4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붙임딱지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 과정에서는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어넣으면서 붙임딱지들 사이의 거리를 다시 각각 줄자로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해 봤더니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는 서로가 서로로부터 모두 멀어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1번과 4번, 1번과 3번 사이도 각각 다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2번과 3번, 4번 각각의 붙임딱지들 사이의 거리도 모두 다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풍선 모형 실험은요, 우주 팽창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이 풍선은 팽창하는 우주 공간의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붙인 각각의 붙임딱지들은 은하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각각의 은하들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억, 붙임딱지는 은하에 그리고 풍선 표면은 우주 공간에 비유할 수 있다. 각각 올바르게 비유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방출성운의 생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갑자기 우주 팽창 이야기를 하는데 방출성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옹? 띠용? 방출성운은요, 별빛을 이제 흡수하면서 가열돼서 충분히 뜨거워졌을 때 스스로 빛을 방출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생성

원리를 이 실험으로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첨가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의 생성 과정을 할수 있다. 저 지금 디귿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운은요, 주변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반사 성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반사 성운이 생기는 생성 원리, 마찬가지로 우주 팽창과는 연관 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는 기억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은하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억도 이 다른 은하와 동일한 은하긴 은하여야겠죠? 그래서 특별한 우리 은하, 바로 4번과 5번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니은이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멀리 있는 이 니은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주가 디귿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니은에는 외부 은하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주 팽창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은하든 간에 서로서로 다 각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우주의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외부 은하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주의 그 어느 곳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측정을 하더라도 서로서로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우주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천체망원경의 발명으로 우주를 더 자세히 볼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요, 그냥 맨눈으로 천체들을 관측하고 기록해서 천체들의 현상을 연구했다면, 이 천체망원경의 발명으로 더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주를 더 자세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망원경 성능이 발달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지구에서 쓰는 천체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주로 나가서 관측하는 망원경을 우주 망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위에서 천체를 관측할 때는 이 별빛이 대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그리고 또 적은 양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데 이 대기 바깥의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선명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우주 망원경을 지금 현재 활용해서 다양한 우주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입니다. 로켓을 이용하여 우주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 태양계 밖의 천체까지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 태양계 바깥쪽까지, 명왕성의 바깥쪽까지 날아가고 있는 우주 탐사선도 존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우주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탐사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우주 탐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주 탐사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가나다라 그림과 그리고 사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순서대로

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의 구체적인 뭐 연도까지 외우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과거의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우주 탐사가 발전되고 있는가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요, 바로 아폴로 11호 달 착륙입니다. 우리 스푸트니크 1호가 즉 처음으로 세계 최초 인공위성이 발사 성공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이제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입니다. 그래서 1969년에요.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지구 이외의 어떤 천체에 인류가 착륙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먼 미래에는 우리가 지구 외에 다른 천체에서도 거주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허블의 우주 망원경 발사입니다. 이것은 1990년에 발사가 되었고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인해서 또 최초의 이제 또 우주 망원경, 성능이 좋은 우주 망원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주가 뭐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약 138억 년 정도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이 허블의 우주 망원경이 발사된 이후에 이 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은요,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입니다. 이거는 1998년에 이렇게 발사가 되어서 건설이 되었는데요. 이게 건설됨으로써 세계의 여러 로켓이라든지 우주 탐사선들이 이곳에 들러서 재정비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서로 배송을 해주고 이러한 정거장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을 통과한 사건은요, 201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접 명왕성을 통과하면서 명왕성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을 한 것은요, 다, 라, 나, 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 밖으로다가 우주 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57년 최초의 이것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외계 행성까지 조사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 탐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사례인데요. 자, 이것은, 이 스푸트니크 1호는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 무엇일까요? 위성은 알고 있는데 인공위성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위성은요, 행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위성은 달이죠. 그래서 자연 위성은 달 하나밖에 없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위성들을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천체를 탐사하면서 주변을 계속 돌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쏘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인공위성이 바로 이 스푸트니크 1호였고, 이때 이후로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에 빠지면서 폭발적으로 우주 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95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몇년 전인가요? 약한 70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 탐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 내에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한 기술이 일상

이 식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여과 장치가 개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장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수기죠. 그래서 가는 정수기와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볼까요? 달 표면의 암석을 채취하려고 개발한 엔진,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달 표면의 암석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기계 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는 뭐 화성의 표면 탐사라든지 달 표면 탐사 등에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입을 할수 있는 이 모터 기술, 바로 진공청소기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 이용해서 청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돋보기는요, 사실 우주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 지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죠. 잘안 보이는 어떤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굳이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한 기술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광절은 이에 해당하죠. 형상 기억 합금, 기억나시나요? 특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모양을 하게 되는 합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우주선에 이런 인공위성들이라든지 여러 장치를 쏘아 올릴 때 최대한 우주선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해서 싣거든요. 그리고 나서 쏘아 올려져서 우주공간에 갔을 때는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펼쳐지면서 태양열 발전도 시키고 뭐 다양한 곳에 이렇게 씁니다. 뭐 신호를 주고받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모양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형상 기억 합금이 바로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된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공관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몸속에 체온이 됐을 때 특정한 모양으로 바뀌는 성질을 이용해서 관절이 뭐 손상되거나 약해진 이런 분들한테 인공관절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태양전지 맞습니다. 우리 바깥에서는 에너지를 발전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열 발전, 이런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가죽 신발은 굳이 우주 탐사와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 맞습니다.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멀리서부터 오는 이 적외선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별들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주 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모리 폼 침대도 마찬가지죠. 우주선이 발사될 때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소재였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뭐 침대나 베개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 비읍인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우주 탐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천문학, 물리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첨단 과학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미래에는 언젠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우주 탐사도 끊임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탐사가 환경 오염,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 않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난도 탐구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은하에서의 지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위 지구에서 바라본 방향과 관측되는 은하수의 모습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단, 기역과 니은은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에 각각 관측되는 은하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각각의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은하가 있고요. 중심부로부터 8,500%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와 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때 밤하늘에 A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때는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들이 많이 모인 부분이 뚜렷하게 띠로 보일 겁니다. 따라서 바깥쪽을 보고 있을 때보다 이 중심부를 볼때더 크고 뚜렷한 은하수가 보일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기역과 니은 중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기역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A와 기역을 짝지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반대편인 C를 보게 된다면 우리 겨울철에 해당을 하게 되므로 더 옅고 흐린 이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는 니은이고,

겨울에 해당하며 A는 기억이고 여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연결한 것 1번을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과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과 그리고 나에서 태양계가 위치한 곳의 기호를 고르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각각 올바르게 찾아보죠. 자, 일단 우리 태양계 위치는 어딘가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판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그림 중에서 8,500파색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길이냐?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을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름은 3만 파색이었죠. 자, 그럼 반 지름이 절반이니까 15,000파색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심부로부터 8,500파색 떨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반지름의 중앙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치우친, 아, 이 기역 위치에 있을 것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본 모습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중심부로부터 약 8,500파색 정도 떨어진 이 나선판 위에 있는 A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A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해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 은하 모습인데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별들이 폭발하는 모습을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했다면, 이를 관측한 시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별이 폭발한 시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무슨 말인지 좀잘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별빛은 그 별의 과거를 보는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빛은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 지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는요, 빛이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그 거리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동시에 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세하게 시간을 재게 된다면 빛이 출발한 곳에서부터 내가 보게 되는 곳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이 별들이 별빛이 출발해서 우리 지구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이 시간,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별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빛은요, 과거의 그 별에서부터 출발해서 날라와서 오랜 시간을 거쳐 날라온 후에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과거의 그 별에서부터 출발한 빛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그 별의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또 천문학이 낭만적인 이유가 또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부터 별들이 폭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로부터 이 중심부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우리 배웠었죠? 태양계는 중심으로부터 8,500파색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별이 폭발해서 그 폭발한 빛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파색의 거리는요, 약 3.26광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1파색 거리는요,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3.26년을 달렸을 때갈수 있는 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500파색을 빛이 이동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파색당 3.26광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3.26광년으로 곱해서 치환을 하게 되면요, 뭐 대략적인 이제 숫자로 약뭐 27,000, 뭐710 광년 정도가 나옵니다. 즉, 빛의 속도로 27,710년 동안 쉬지 않고 이동했을 때 겨우 태양계에 그 별빛이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별이 폭발한 시간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빛이 출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별이 폭발한 시간 약 3만 년 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였죠? 자, 그럼 4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다라고 해서 많이 봤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A는 나선팔, B는 우리 은하의

0: 중심부와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을 가리키는데 A와 B의 주로 분포하는 전체 구분해 볼게요. 자, 이 나선판에는요, 선간물질이 많이 몰려 있어서 서로 뭐 부딪히고 합쳐지고 스쳐 지나가면서 새로운 별들이나 뭐 폭발이 많이 생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A에는 이제 젊은 별인 산개성단이 주로 많이 분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스 먼지 티끌도 많이 분포를 하므로 성운도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반면 이런 은하 중심이라든지 구형에 분포하는 주된 천체는 바로 구상성단이었죠. 따라서 올바르게 짝지어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천체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정을 보았더니 향을 피워서 향 연기가 생기면 비커로 이렇게 덮어서 향 연기를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실험실 조명을 다 끄고 손전등만 딱 킵니다. 그리고 그 손전등 앞에 셀로판지를 놓고 손전등을 켜서 불빛을 비커의 향 연기에 비추게 됩니다. 셀로판지의 색깔을 다르게 바꿔가면서 이 비커 속의 향 연기가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를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났대요. 내가 셀로판지 색을 파란색을 두면 내가 보이는 그 향연기의 색도 파란색으로 보이고, 초록색 셀로판지를 쓰면 초록색으로 보이며, 붉은색 셀로판지를 쓰면 내 눈에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쏜그 빛이 그 향연기에 충돌해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은 아, 이 향연기가 이 색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색깔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색으로 보인다라는 걸알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운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별빛을 반사해서 그 색깔로 보이는 반사성운이 보이는 원리를 알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향연기는 선간물질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선간물질이기 때문에 향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은 방출성운의 생성 원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한 대로 그 색깔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성운의 생성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그 반사성운의 생성 과정을 알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나 다라를 보고 별로 구성된 천체, 그리고 선간물질로 구성된 천체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서 이렇게 밝은 별들이 집합으로 모여있는 가와라가 바로 별들의 무리인 성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처럼 선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나와라가 성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게 구분을 한 것은 별은 가라, 선간물질은 나다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성단 그리고 성운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각각의 어떤 천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간물질이 모여 있어서 생성된 것은 성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간물질이 아닌 별들의 모임으로 생성된 천체를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운부터 더 보시면요. 성운 세 가지 중에서도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성운은 암흑성운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밝게 보이는 성운 중에서도 주변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성운,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방출해내는 것이 방출성운이었습니다. 또한 성단 중에서도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있는 것이 구상성단, 약간 흩어져 있는 것이 산개성단이었으므로 정답은 옳게 연결하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과 5번은 틀린 답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각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색과 별들의 분포를 통해서 성단을 A와 B로 구분한 것이거든요. 자, 분석을 해보면요. 성단 A는요, 주로 붉은색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대요.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구상성단이고요. 그리고 엉성하게 모여 있으면서 주로 푸른색 별들로 구성이 된 B는요, 산개성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A는 구상성단, B는 산개성단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 구상성단은 주로 은하 중심부, 그리고 원 공간에 많이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며, B는 우리 은하의 나선판에 많이 분포하는 산개성단이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8단원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209강. 자, 오늘은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듣기와 말하기 조금 이제 가벼운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중심 문장을 여러분께 한번 좀 드려봤어요. That's why I'm calling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화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담화보다 대화는 한 문장의 호흡이 짧죠. 그래서 글자 수가 한 문장 안에 좀 짧고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되는 단어의 수위도 talk에 비해서, 담화에 비해서 conversation, 대화는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 우리가 구어체에서 말할 때와 글자로 쓸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친구한테 어제 차량을 구매했어. 어제 아이스크림을 두 개 구매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어제 아이스크림 두 개 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대화는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대화 듣고 문제 풀이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화 내용 하나하나 때려잡고 자, 그 다음에 듣고 따라 읽고 마무리해 보시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셔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해 볼까요?
1: Hello, Jung-ok. How are you?
2: Hi, Bruce. I'm fine. How about you?
1: Pretty good. What's up?
2: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1: Of course.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How is he doing?
2: Not well, unfortunately. He's in the hospital.
1: Really? What happened to him?
2: He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1: Then maybe I can help.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2: That's why I'm calling.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1: Yes, of course.
2: Thanks a lot.
0: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이제 해설 들어갈 텐데요. 자, 문장 뽀개기 전에 자,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뽀개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유형이 뭔가요? 일반 정보 문제인가요? 혹은 세부 정보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조형의 문제인가요? 자, 요거는 세부 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유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부 정보 문제는 우리가 SQ라고 얘기했죠.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SIQ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SQ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요 경우에는 어때요? 선택지를 미리 읽으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전화 왜 했지? 여자가 남자한테? 요것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들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정답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선택지를 빨리 보고 정답에 해당되는 자, 그 선택지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대화 내용 때려잡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게요.
1: Hello, Jung-ok.
0: Hello, Jung-ok. 좀 옛날스러운 이름이긴 하네요.
1: How are you?
0: 자, 원어민 중에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How are you? 해서 you를 이렇게 강하게 읽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원어민

0: 점인에 따라서는 뭐 유를 강조하고 싶거나 할 때는 얼마든지 강하게 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어와 기능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대명사는 강하게 읽지 않는 기능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니 유를 왜 이렇게 강하게 읽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How are you? 이렇게 유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옥 씨에게. 자, 그랬더니
1: Hi, Bruce. I'm fine. How about you?
0: 뭐 굉장히 쉽죠. 그죠? Hi, Bruce. 남자의 이름은 브루스가 되겠습니다. 자, fine 이라고 얘기했고요. 좋아. 그 다음에 How about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How about you? 라고 하면 너는 어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대화가 이제 도입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2: Pretty good. What's up?
0: 자, pretty good. 자, pretty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문어체에서는 예쁜의 뜻이지만, 자, 구어체에서는 부사로 사용된다 그랬죠? 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pretty good. 혹은 t 사운드가 약해지면 pretty에서 리을로 발음 나기도 합니다. pretty good 이렇게 발음하죠. pretty good이라고 해서 꽤 좋아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 Pretty good. What's up?
0: what's u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what's up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죠. 예, 보통 원어민들이 이 how are you 빼고요. 바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Hey yo man, what's up? 뭐 이제 그 보통 랩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던데요. 실제로 왓츠업은 수거 표현입니다.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왓츠업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암기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몰랐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 문장도 암기 좀 당부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1: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0: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you remember의 호흡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you remember 되게 쉽죠? 자, 그런데 re자에 강세가 있어요, 없어요? 모음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연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강세가 없으면 더욱더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You remember, you remember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1: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0: 됐습니까?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아, 유리가 멤버야?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신 내용이고 나중에 제가 종합 정리는 한번 해드릴 텐데요. 한국말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너내 저기 사촌동생 제임스 기억나? 그렇지 않니? 그지? 요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저기 저녁으로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그렇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확인을 할때 이제 쓰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보통 앞쪽의 내용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녁 안 먹었다며.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부정이 나오면 긍정으로 받고, 그다음에 앞에 긍정이 나오면 부정으로 받는 요런 룰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못 알아들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너내 사촌 저기 제임스 알잖아. 그렇지 않은가?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의문문의 어순으로 don't you까지만 쓰고 remember my cousin James는 다 중복 생략이겠죠. 자, 그래서 자, don't you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1: You
0: You
1: remember
0: remember
1: my
0: my
1: cousin
0: cousin
1: James,
0: James,
1: don't
0: don't
1: you?
0: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내 저기 사촌 제임스 알잖아. 기억하지?

0: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1: Of course.
0: 자, 물론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정옥이라는 한국 사람의 커즌이 제임스야? 뭐 이렇게 또그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의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친척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영어식으로 짓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situation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물론이지 기억나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0: 자, 딱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We had a great time. We had a great time. 어는 못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We had a great time. 두 번째는 뭡니까? At 더는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인데요.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자, amusement park. 처음 듣는 거는 아니죠, 근데. 자, 우리 듣기 과정에서 한 번은 등장했었던 표현이 되고요. 자, 그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의 듣기에서 amusement park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이 되겠습니다.
1: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We
0: We had
1: had a
0: a great
1: great
0: time
1: time
0: at
1: at
0: the
1: the amusement
0: amusement
1: park
0: park
1: last
0: last
1: year.
0: year.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1: How is he doing?
0: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How is he doing? 어렵지 않죠? 예. 네. 쉽게 여러분들. 자,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 본론이 안 나오고 계속 전화 건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1: Not well, unfortunately.
0: Not well, unfortunately.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쉬운, 익숙한 학생에겐 굉장히 쉬운 표현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not well? 잘 아냐? well은 잘이라고 보통 하니까. 그런데 특히 듣기에서 구어체에서 we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강한의 의미가 있어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내?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하면, well, I'm we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well이라고 하면, 나는 잘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나 건강하고 다 좋아.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well이라고 하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well, unfortunate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not well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Not well, unfortunately.
0: Not
1: Not well,
0: well,
1: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벌써 보여드렸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He's in the hospital.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좋은 표현 여러분도 배워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unfortunately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잘려 있어서 he's not well, unfortunately에서 he's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he's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자, 이제 본론으로 점점 가는데요.
1: Really? What happened to him?
0: Really? 정말? What happens to him? What happened to him? 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대화가 절정으로 가는데요.
1: He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0: 자, 여기까지 한 단어. 잘 들으셨어요?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참,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잖아.
1: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0: 자, 그 다음은 알면 들리고 모르면 안 들려요. He needs blood don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blood donation 어때요? 잘 들리시던가요? 자, blood는 혈액이고요. donation은 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혈액 기부를 좀 필요로 해. 혈액이 좀 있어. 혈액이 부족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저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다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못 들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어구니까요. 대신

0: 연습은 좀 해두시죠. 이번 기회에. 자, 향후에 출제되면 잘 맞출 수 있도록.
1: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And
0: And
1: he
0: he
1: needs
0: needs
1: blood
0: blood
1: donations.
0: donations.
1: And
0: And
1: he
0: he
1: needs
0: needs
1: blood
0: blood
1: donations.
0: donations.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입니다.
2: Then maybe I can help.
0: Maybe I can help. 자, 전화가 목적이 점점 드러나죠? 내가 아마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우고 넘어가니까 좀 괜찮죠?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나요? 내가. 자, 몇몇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 blood donor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donor는 당연히 donation이라고, donate라고 하는 동사, donation이라고 하는 명사의 사람형이 되겠죠. 자, 혈액 기부자 카드를 제가 몇장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이제 뻥 정답이 나오네요.
1: That's why I'm calling.
0: That's why I'm calling. That's why I'm calling. 그게 내가 전화 건 이유야. 이 문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대표 문장으로 드린 이유는 That's why 앞에는 the reaso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께 드렸어요. That's why I'm call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론은 그런데 이렇게 구어체 문장에서는 어떻죠? 엄청나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어구예요. That's why, that's wh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I'm cal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s why I'm call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at's
0: That's
1: why
0: why
1: I'm
0: I'm calling.
1: calling. That's
0: That's
1: why
0: why
1: I'm
0: I'm calling.
1: calling. That's
0: That's
1: why
0: why
1: I'm
0: I'm
1: calling.
0: calling. 자,
1: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0: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 사람한테 그 카드 좀줄수 있니? 쉽게 들었을 거예요. 자.
2: Yes, of course.
1: Thanks a lot.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2: Yes, of course.
1: Thanks a lot.
0: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 of course. Thanks a lot. 이라고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못 찾을 이유가 없죠. 주관식으로 왜 전화했어요? 아니, 헌혈 증서나 내지 헌혈 카드를 좀 요청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C번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헌혈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대화 중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도 대화 중에 등장하는 단어긴 하지만 오답은 저렇게 제작이 되는 것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C로 여러분들 고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시면요. 마무리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실래요?
2: Hello, Jung-ok. How are you?
1: Hi, Bruce. I'm fine. How about you?
2: Pretty good. What's up?
1: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2: Of course.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How is he doing?
1: Not well, unfortunately. He's in the hospital.
2: Really? What happened to him?
1: He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2: Then maybe I can help.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1: That's why I'm calling.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2: Yes, of course.
1: Thanks a lot.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대화문 하나 완벽하게 뽀개봤고요. 자, 열심히 우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0: 자, 육회 상쾌 통쾌한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어휘 수능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계약법 강론이 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에서는 계약의 성립이랄지 효력 이런 걸 배운 거고요.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오면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공인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매, 공인 중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매매 아닙니까? 뭐 아파트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얻어준다, 임대차. 그래서 통상적이라면 매매 두 문제, 임대차 두 문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매매에 대해서 강론해서 매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느냐 이건데, 매매 계약이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해줄 필요 없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된다. 그걸 우리가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쌍무 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매매 계약이 되려면 여기서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인 데는 이 매매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금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이러면 이걸 매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교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2억짜리 벤츠랑 바꾼다예요. 그러면 10억 대 2억이니까 2억짜리 벤츠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으로 8억 줬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맞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딱 대금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뭐가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전부 다 교환 계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결론. 매매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만 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인 매매할 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 것과 동시에 지급을 했을 거고요. 중도금은 한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잔금은 두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할 필요 없이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쌍무유상 낙성불요식 계약을 매매계약 한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계약이다. 성립.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라고는 주된 계약 플러스 뭐가 붙냐면 계약금 계약을 따라 붙어요. 그래서 주된 계약에 붙어 있는 이 종된 계약을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매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라고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전부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주기로 했대. 약속을 계약금 1,000만 원. 근데 계약금을 일부만 줬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그러면 일부가 지급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됐다고 그래야 돼요. 아하, 계약금 전부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약금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을 텐데 이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증약금의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쓰겠대, 해약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부자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수 있는 거고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깰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 주고받은 계약금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교포수변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바꿔 출제를 합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그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줬던 계약금도 가져라, 포기의 의사표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배액 상환이라 그랬거든요. 배액 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뽑기만 날려서 될게 아니라 내가 100 상환해 줄게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 100 상환. 그런데 말이죠. 자, 실제로 100이 넘어가야 되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매수인이 욕심부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무릇 돈이라고 하는 건 준다 할때 받으셔야 됩니다. 공탁 필요 없다. 다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에요. 그 주고받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포수변하고 암기하시는 거고. 자, 교부자는 너 가져라, 포기 의사표시도 되지만, 수령자는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공탁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런 해약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없고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부자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한 게 손해배상 해준 겁니다. 이거 자체가 손해배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지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수령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액 상환이니까 받은 계약금에 하나를 더 얹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준 거다. 그러면 해약금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이 없고요. 또한 가지가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깨끗하게 완벽히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너 가져라, 끝! 이래야 되는데, 너 가져라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줬던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자, 원상회복 없다. 다시요. 해약금해지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교포수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자, 손해배상 액수로서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돼요. 특약.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매매를 합니다. 자, 아파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계약금이 10%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얼마를 지급했냐면 5억을 지급을 했대니까, 이렇게 계약금으로. 그런데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깨려고 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통상 지금 계약금이 10%잖아. 1억이잖아, 1억. 자, 그러니까 너 1억을 갖고 4억은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잘 들어봐라. 내가 사실은 병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가 매매를 하자고 해서 내가 얘랑 매매를 아는 거야. 근데 네가 이 매매를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나 마음의 상처, 내 마음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위로 좀 해줄래? 이걸 위약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 손해배상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급된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 유료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으로 성질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특약을 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해서 당연 몰수, 몰취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그럼 만약에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다 됩니다. 근데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은 단순히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특이라고 합니다. 위특이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위특, 위특 이렇게. 자, 해약금 해제인데요. 자, 565조 해약금이랑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을 했대요, 상대방에게. 자,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행에 착수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포, 수령자는 그 배익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교포수배라고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포수배. 그런데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다. 포기하고 배익 상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교포수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행에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이행에 착수가 돼버렸대. 그러면 교포수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게 이행에 착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행에 착수라고 하냐면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갔대. 이걸 이행에 착수라고 그런 거예요. 이행에 착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은 줬을 거고요. 이행기라는 말, 변제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걸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한다, 변제한다. 그 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 것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도금부터잖아요. 한달 후에 중도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자, 두달 후에 잔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여기가 이행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도금이 지급이 됐대요. 이건 이행 착수입니다. 이건 이행 착수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중도금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행에 착수가 돼버린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교포수배로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 착수.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했다면 착수가 됐대. 그러면 해제가 안될 거고요. 자, 이행의 착수가 안 됐대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이행의 착수냐? 그랬더니 중도금이 넘어가는 게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자, 두 번째. 어머나. 중도금인데요. 어음수표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그 중도금을 꼭 현찰로만 받아야 돼요? 어음수표로 받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로 지급이 됐대요. 이것도 중도금 지급된 거예요. 이건 이행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다 이 소리잖아요. 이행기 전에 이행.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10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요. 10월 15일이 중도금 날짜고요. 자, 그리고 10월 30일이 잔금 날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자, 10월 15일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 10월 12일 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야, 중도금 1억인데 15일 날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겼걸랑. 그러니까 10월 10일 날그이 중도금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행기인데 미리 준거 아닙니까? 전에. 그죠? 근데 이걸 토지로 바꿔보면, 자, 근데 말이죠. 그 후에 10월 15일 날짜가 됐는데, 15일 날짜가 됐는데, 이 토지가 개발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날짜가 이행기다. 아직 착수가 안 됐다. 그래서 자, 받은 계약금의 폐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거야, 깰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소송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더라도 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착수입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야, 해지 안 돼. 착수야, 해지 안 돼. 이게 이행의 착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중도금을 어음수표로 지급했어요.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요. 다 착수입니다. 그러면
차수가 됐으므로

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게 뭐냐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했대.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잔금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잔금에 꽂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그러면 중도금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자,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 중도금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넣는 게 좋겠죠. 왜? 배웠으니까.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을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만 걸고 바로 잔금으로 간다면, 자, 잔금이 이행의 착수시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금을 꽂힐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당사자 간에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 혹은 허가받는다, 이건 당사자끼리가 아니잖아요. 이행의 착수란 계약금 2배의 것이 당사자 간에 넘어갔다, 주고받았다, 여기를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지, 관청 가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 뭐 허가를 받았어요, 이건 자 이행의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착수가 아니니 해제가 됩니다. 어떤 해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거예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착수야 해제 안 돼. 뭐가 착수인데? 중도금을 지급했어, 엄수표를 끌어줬어,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 착수야 해제 안 돼. 그러나 소송 허가는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포수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 비용의 부담 이랬거든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좋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통했다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혼자 냅니까? 양쪽 다 냅니까? 양쪽 다 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문제를 풀 때는 계약에 관한 비용입니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래서 쌍방이. 근데 자, 등기 비용은 어떨까요? 여기서 등기 비용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할 때 매이돈이 합니까? 매수니 합니까? 이전 등기는 매수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과 등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자, 당사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한대요. 균분. 자, 그런데 예외. 자, 무슨 비용?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효력 권리가 있는데 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지 아니한 목점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대요. 자, 매수인은 목점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랬고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자,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집이 있는데 여기서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그럼 여기서 지금 과실이라고 했는데, 과실, 이 과실이 두 가지라니까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뭐 고의 과실, 그때 과실은 실수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자를 보면, 자, 열매 시자를 써가지고 열매거든요. 과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득. 이득을 누가 보느냐,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이득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득이라고 이렇게 과실로 나올 수도 있고, 임대차니까 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매도인이 되겠고요. 자, 얘는 매수인인데, 자, 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월세를 누가 갖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만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는 월세를 계속해서 갑에게 줄 건지, 지금 매수인은
병행의 주권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말을 바꿔보면 매수인이 이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이 과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매수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인데 보니까 첫 번째 대금 완납입니다. 대금 완납. 그러면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이 대금이 완납이 됐대 후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텐데 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주고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대금이 완납됐대. 그러면 그때부터 세입자는 월세를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가. 그런데 하나 더. 여기 보면 좀 매도에 속한다. 그러면 자 인도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그리고 잔금 날짜는 이렇게 있는데 자 나머지 집에 세를 사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는 여기입니다. 중간에 동 핀 거예요. 이 사이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임차인 나가고 얘가 공실이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정이 이렇게 됐거든. 내가 지금 계약금 끝나버렸고 있잖아. 잔금은 날짜인데 내가 공중 뜬 거야. 나 좀 미리 들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을. 그래서 영업이 잘 됐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과실 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건 이득을 보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인도 후가 되는 거지. 인도 후 들어갔대요. 그때부터 과실을 누리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꿔야 되니 자 대금 완납 전 그래요. 대금 완납 전이래요. 대금 완납 전 혹은 자 인도 전. 인도 전.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 암기 코드를 잡아드릴 건데 전전후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법정을 다시 보면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아니한 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이득은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자 이때부터 이제 이득을 누린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잔금 날짜는 여기고 미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득은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매수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뭘 지급하라는 소리입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예요. 그래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자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대요. 날짜가 정해져 있대.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으려다가 이자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기한이 정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매매할 때 거의 얼추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하고 내가 들어간 날짜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상관이라면 그 하루짜리 이자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실 수취권인데요. 자 과실이라는 게 여기서 과실은 이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구체적으로 과실을 어떻게까지 시험에 내냐면 직접 차임 이렇게 됩니다. 차임 이렇게요. 이득. 그러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자 누가 갖느냐 그랬더니 원칙은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이 갖는 겁니다. 원칙은 매도인이 갖는다. 자 그런데 예외. 자, 매수인이 갖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대금 완납 후 인도 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전후라고 합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전후, 전전후. 자, 봐보세요. 매수인이 과실을 누리는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대금 완납 후 등기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제는 이렇게 장난을 칠 건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부터 매수인은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뭐 이상하죠? 왜 등기가 아닐까요? 대금 완납 후하고 등기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방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를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은 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적인 형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계약서 쓴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이게 중도금인데, 봐보세요. 중도금. 어디가 동시연관계냐면,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연관계잖아요. 여기. 사실은. 근데 어떤 매매가 할 수도 있냐면, 갑이, 자, 봐보세요. 자, 지금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오, 이상하죠? 매매를 했는데, 잔금 받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도금만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매매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 저 지인 중에서, 정말 부동산 투자에 귀재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합니다, 얘는. 걔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 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 친구 한명 있어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에, 무슨 뭐 혁신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자, 뭐 들어온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자고 그래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 싫어. 근데 그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반토막. 이렇게 안 팔려요. 팔리지가 않아.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수업하고요. 쉬는 시간 돼서 이제 나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30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승현아, 있잖아. 이 아파트가 지금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매수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중도금을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하고 제 친구가 또 메이슨한테 전달하고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슨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꼭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등기를 해달라는 이유가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법상으로는 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칠 생각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면 중도금만 받고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잔금을 다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권리자가, 얘가 취득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꼭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뭘로 본다? 이득, 과실로 본다 이거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 후라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과실 수취권 뜨면 머릿속에 전전 후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부터 기억을 하고 간다. 언제가 아니라고요?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꼭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암기코드 전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장소라고 돼 있거든요. 대금 지급 장소. 그러면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주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 매매 대금을 전부 다 계좌 이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게 58년도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 매매 거래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검정색 가방에 딱돈 들고 가가지고 가서는 턱 보면서, 이거 사러 왔소이다 이거지. 너무 먼데요, 선생? 세금 거좀 해주세요. 하고 한다면, 인도장소. 저희 집 앞에, 한 30일에, 2주에 한 번? 그렇죠? 2주에 한 번, 미니장이 열리는데, 할머니들 야채 파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머니 야채 얼마입니까? 한 봉지만 주세요. 상추. 3,000원. 어떡하죠? 상추 받고 돈 주잖아요. 상추 받고 돈 준다.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상추 받고 돈 준다. 그래서,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다?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졸 검정고시 시험 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2학기 전체 단원입니다.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까지 전체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주제들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주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는요, 집합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느냐, 바로 집합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의 보기들을 주고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혹은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집합의 뜻을 배운 다음에는 집합의 연산이다라고 해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등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집합의 뜻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집합의 연산까지는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명제에서는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명제의 뜻, 즉 명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에, 그리고 다음 중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어서 명제의 역과 대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밖에도요, 명제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번갈아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 내용들도 차분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리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조금 어렵게 될때 출제가 되기도 하는 주제입니다. 저와 함께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명제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시면은요, 진리집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문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진리집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겠죠. 그리고 명제의 문항이지만 집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집합과 명제는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단원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다음 명제의 역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요, 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집합과 그리고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명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자, 명제라는 건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항상 참인 식을 명제라고 한다? 아니죠. 그냥 참거짓이 명확하면 돼요. 이 말은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명제 찾기라고 해서 제가 예제를 몇개 가져와 봤어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가려드릴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는 짝수이다. 명제일까요? 이는 짝수이다. 이가 짝수라는 말은 어때요? 이는 짝수가 맞죠? 이렇게 항상 참인 문장이니까 이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조금 바꿔 말한다면 이 문장은 우리가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참인 것만 명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의 종류 중에 참인 명제가 있다. 자, 그러면 3은 짝수이다는 어떤가요? 3은 짝수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항상 거짓인가요? 아니면 어떨 때는 짝수이기도 한가요? 아니죠. 항상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문장도 역시나 명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제는요, 항상 참인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거나 이렇게 명확한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은요, 거짓인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구나. 이렇게 명제에는 참거짓이 명확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X는 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가요? X는 2이다? X에다가 제가 2를 좌변에 이렇게 대입해 드리면 참이죠. 그런데 X에다가 제가 4를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4는 2다는 거짓이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이러한 문장은 네, 참거짓이 명확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이세 번째 문장은요, 그냥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뒤에 가면은 이 조건과 조건을 붙여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들을 같이 보셨고요. 이어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 정리를 함께 해보실 텐데, 이번에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전체집합의 기호입니다. 유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체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어떤 조건이요? X는 짝수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2, 4, 6이 되겠죠.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다 해서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생소한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처음 기출문제에 딱 등장했을 때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명제가 아닌 조건이라는 이 조건들을 앞에 것과 뒤에 것, 우린 이것을 가정과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것 또한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우리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부르고요. 이때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까지를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P의 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 P 앞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물결이 되어 있어요. 물결 P. 읽는 방법은요, P가 아니다 혹은 not P. 이렇게 영어를 사용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조건. 예를 들어, X는 짝수이다. 의 부정은 무엇이 될까요? X는 짝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역과 대우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P가 아니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결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짝수이다의 부정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X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는 자연수이다라는 명제의 부정은요, 이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한 이런 개념들이 모여서 큰 개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꼴이라고 배웠고요. 앞에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부정하는 것을 우린 어떤 기호로 쓴다고 했죠? 네, 물결을 사용해서 P가 아니다. 그렇다면 Q가 아니다는요? Not Q.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Q의 부정, 이것은 P의 부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 명제의 역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역, 역방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죠? P에서, 네, Q로 가는 화살표. 요 방향을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하는데, 역이라는 것은 바꿔서, 그러니까 결론에서 가정이 되도록 반대 방향을 읽어주는 걸 우리는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를 우리는 명제의 역이라고 한다. 순서를 바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요, 대우라는 개념인데요. 이번에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긴 할 건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둘다 부정하여 바꿔놓은 명제를 우리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자꾸 왜뭘 바꾸고 왜 부정하고 이렇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 대우명제라는 것은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제 역과 대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연습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역과 대우를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먼저 가정과 결론을 구분부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명제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가 있대요. 이때 가정은 어딜까요? 앞에 것. 그러니까 X는 1이다. 앞에 있는 것. 요게 바로 가정이 되겠고요. 결론은요? 결론은 네, X제곱은 1이다. 요게 바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역은 네, 순서를 바꾸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X제곱이 1이면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적어주시면 돼요. X는 1이다. 이것이 바로 명제의 역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대우를 구해볼 텐데요. 대우는 부정도 하고요. 순서도 바꾸라고 했어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부정을 각각 먼저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가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1이다의 부정은요. 바로 X는 1이 아니다. 요렇게 해볼게요. 이것은 우리 기호로 not,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다를 부정하면 무엇이 될까요? X제곱은 1이 아니다. 기호로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1이 아니라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게 대우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같이 적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일단 부정해 놓은 것에서 순서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이 1이 아니라면, 이면, 네, X는 1이 역시 아니다. 요렇게 부정도 하고 순서도 바꿔 놓은 것을 우리가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명제 역과 대우 개념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본다면, P이면 Q이다를 명제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색칠로 구분해 놓았죠? 이렇게 역은 순서만 바꾼 것이다.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무엇도 했죠? 지금, 네, 물결 표시, 부정도 했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출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집합을 같이 정리하진 않았지만 집합은 명제를 배운 데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것들은 안에 원소들을 꺼내 주셔야 됩니다. 9 이하의 자연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는요, 1부터 네, 9까지를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전부 다 바꿔주신 후에 진리집합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조금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진리집합은 네, 조건이 참이 되는 모든 원소들을 네, 포함한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골라주시면요, 3하고 6하고 네,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요, 정답 2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진리집합은 무엇이다? 어떠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집합 내용하고 합체해서 공부하셔서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명제의 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은 우리 자신 있죠? 역은 어떤 것이다? 네, 명제의 네, 역이죠. 역에서는 순서를 바꿔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명제의 역은요, 앞에 나와 있는 가정과 뒤에 나와 있는 결론이 있을 때 순서를 뒤집은 것을 말해요. 따라서 명제의 역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네,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제의 역이나 대우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나왔을 때는 반드시 가정과 결론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네,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함수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 함수 용어 혹은 함수 값을 실제로 구하는 문항들 아니면 이제 사지선다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성질들을 한 문항에 합쳐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네,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로 출제가 되는 건 합성함수 혹은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지만 한 문제 안에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번갈아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함수에서는요,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무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조금 더 심화가 되는 내용까지 시중 교재에 많이 담겨 있는 단원입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로 검정고시 출제하는 내용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유리함수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의 문제들이니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풀어주신다면 네,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와 함께 오늘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한 문항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기출문제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는 바로 역함수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F 함수를 뜻하는 용어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처럼 적어놨죠? 이것은 F의 역함수라는 약속된 기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표에서 읽어내야 되는지가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함수는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 조금 많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함수라는 건 X에서 이렇게 Y로 대응되는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함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요, 역함수. 반대.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명제의 역대우에서 역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요, 함수를 반대로 읽어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 X가 정의역인데, 네, y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원래 y인데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는 방법보다는 아, 역함수는 반대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역함수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문항들이 어떤 문항이 있느냐? 바로 역함수의 함수 값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 대부분 대응 관계, 대응표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역함수의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역함수의 성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호로 보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시면 함수 F가 있고요. 요 기호는 F의 역함수예요. 이때 어떤 것이 보이나요? 공식을 암기하실 때는 반드시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수에서요, F하고 괄호 안에 넣는 이것을 우린 누구라고 하죠? 보통 X라고 하죠. 그래서 Y는 Fx 혹은 Fx는 Y,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왔다 갔다 쓰는데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원래 X 값이고, 밖에 있는 걸 우리 Y라고 읽어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역함수라는 건 x와 y를 맞바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y 자리에 있던 것이 x 자리로 가고 x 자리에 있던 것이 y로 간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같이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울 거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아, x하고 y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함수에 요게 달려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달려 있으면 무엇이다? 역함수다. 역함수의 성질은 xy가 바뀐다. 이것은 반대로도 돼요. 되셨나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관계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함수 값을 읽는 요령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대응 관계 표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X, 오른쪽이 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요. F4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같이 써볼게요. F4는 1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의 원소 4가, 이게 X의 원소예요. 네, 4가 어디로 가느냐. 화살표를 쭉 따라가 주시면 1에 도착을 하죠. 그게 함수 값이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대응표로 읽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화살표를 잘 따라가 주시면 되고, 단지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현으로, 함수 값의 표현으로 읽어내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방향으로 읽어주는 게 함수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읽는 게 역함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F의 역함수에다가 이번에는 1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Y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4에 도착을 하네요. 요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요 방향으로 X에서 Y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역함수는 반대로 Y에서 X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됐다면 이제 문제를 정말 푸실 수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어떤 기호죠? 역함수에다가 숫자 4를 넣어 달래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읽어주세요 라는 거니까 Y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4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럼 같이 적어 볼까요? 역함수 4를 읽어주실 거예요. 방향은 어떻게 간다고요? 반대로. 그래서 4에서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니까 네, 1에 도착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F 역함수 4의 값은 1이 된다.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새로 등장하잖아요. 뭐 함수 값이라든지 아니면 대응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충분히 공부된 다음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셨고요. 역함수의 성질, 이렇게 X하고 Y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요, 우리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순열이라는 건 순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가 출제가 되고 있고, 조합이라는 단원에서는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순열이 무엇이고 조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순열하고 조합 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가 될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 문제는 순열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네, 조합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시고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제, 기출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지 아니면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결과는 마지막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개념부터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순열과 조합은요, 전부 다 경우의 수라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의 종류인데요. 경우의 수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중학교 용어들을 제가 교재에 넣어 놨는데요. 보시면, 시행이란 어떤 실험 또는 관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너무 어렵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사건을 하나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홀수의 눈이 나온다. 상상해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행이라는 건 어떤 용어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내는 결과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바로 그냥 사건이에요.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아니면 더해서 4가 되는 눈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경우라는 건, 홀수의 눈이라는 건 1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각각을 전부 다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를 경우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그 가짓수를 말합니다. 되셨죠? 이런 기본 용어는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예제들을 같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 예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순열로 가볼 텐데요. 순열이란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제가 풀어서 적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순열은 선택하여 나열한다. 즉,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해요. 그럼 조합은 뭘까요? 조합은 그냥 골라 놓는 거예요. 조합해 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순서가 뒤바뀌어도 같은 사건일 때, 구분이 안될 때, 그때가 바로 조합입니다. 뒤에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순열과 조합은 그냥 봤을 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지금 n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뭐 4개, 5개에서 중복 없이 몇 개, r개를 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4개 중에 2개를 택한다. 뭐 3개 중에 1개를 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택하여 여기까지는 순열과 조합이 동일합니다. 여기부터가 다른데요.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까지는 순열과 조합이 똑같아요. 그런데 고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건 순열이고요. 그냥 골라놓고 끝. 이거는 조합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이 순열과 조합은 실제로 우리가 그 행위를 한다고 상상하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기호도 나와 있는데, 기호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유가 되실 때는 기호 공부 같이 해주시면 되지만, 우선은 순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세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그냥 이렇다라는 건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3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3명의 학생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순열이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자, 왜 그러느냐? 보시면 3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을 일렬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미 세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수 있죠? 지금 지호에서 시연이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을 배열할 거예요. 맨 앞자리에는 아무나 올수 있죠. 그쵸? 어떤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나 올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호라는 학생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맨 앞에 올수 있는 건 지호에서 시연이 모두 다 가능하니까 세 가지다. 라는 거예요. 뭐 지호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호가 왔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누가 올수 있죠? 지호를 제외한, 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두명 중에 한 명이 올수 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서라는 학생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요? 예서라는 학생이 왔으면 이제 한 명만 남아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한 가지다. 요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경우를 정확하게 기호를 몰라도요, 그냥 우리가 똑같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순열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조합도 같이 정리해 볼 텐데요. 조합은 순열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일렬로 세우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네, 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호로는 n개 중에 콤비네이션 C라고 써주시고요. R개를 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몰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네 종류의 잡곡이 있고요. 여기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라고 했어요. 선택하고 끝이에요. 나열하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조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느냐? 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꺼내니까 네 가지. 두 번째는 네,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꺼내니까 세 가지.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 순열이 되겠고요. 조합은 순서가 바뀌었을 때 가짓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2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약분해서 여섯 가지가 됩니다. 정답 1번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전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우리 지금 기출하고 있는데요. 기출 5강에 대해서, 와, 이제 여러분들 조선 전기까지 왔습니다. 꽤 빨리 왔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종과 성종을 알아두라고 제가 이론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외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조선 전기에 좀 어렵게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어렵기도 하고 선지가 어렵기도 하는데, 제가 그것들 하나 짚으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여러분들이 급수 확실하게 맞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3의 20번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는 되게 촘촘하게 나와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거나 어떤 사건이거나 아니면 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임금의 자질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재상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을 주도한 누가 조술한 조선경국전이죠. 경국대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정도전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도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도전 1번,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했다 했는데, 정도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요게 오답선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정답이 1번이라고 맞출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번,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김종서나 황보인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최초의 서운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했다면 여러분들 주세붕이고, 그걸 사핵서원으로 현판을 받게 되면 퇴계이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장 나오면 주세붕이고요. 4번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찰했는데, 이게 73회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기출의 힘인데, 요거 신속주예요. 신속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성리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십도.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론편에서 봤었죠? 퇴계이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했는데요. 우리 배웠던 월인천강지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훈민정음이 창제됐고,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이 이제 만든 건 석보상절이고,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강경도감을 설치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세종에 대한 얘기고, 월인천강지곡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을 설치했다. 그러면 오군영의 완성인 금위영을 설치했다. 그러면 조선 숙종입니다. 자, 2번,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완성했다. 그럼 여러분들 악학궤범 나오면 성종이고, 세종대왕은 박연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3번. 자,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 쉬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칠정산이 나왔기 때문에 역법서. 정답은 3번이고요. 세종대왕. 4번에 동국문헌 비고가 나오는데, 역대 문물을 정리했다. 이거 영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꽤잘 나온다고요. 5번에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요. 이러면 여러분들 세조입니다. 세조. 이렇게 오답선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73의 23번 문제인데, 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봤더니, 폭정으로 흔들리는 조선인데, 쭉 봤더니 조의 제문을 구실로 사림을 탄압했다. 사림 탄압,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화가 기억나죠? 사화는 네 가지 다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뭐?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까지. 그리고 나서 뭐가 있고, 반정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 요 조의제문은 구실로 일어났던 건 무호사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종만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갑자사화가 있겠죠. 연산군 때 갑자사화는 왜 일어났습니까? 어머니 폐비윤씨 사사사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갑자사화를 찾아라.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다. 자, 1번. 이괄의 난이 일어나 공주로 피란 갔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조입니다. 인조. 최근에 출제진 쪽에서 이괄의 난을 꽤 이렇게 좀 내려고 해요. 2번. 단종 복위를 꾀한 성산문 등을 처형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세조. 자, 3번.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하였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이게 패모살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광해군. 자, 4번. 조광조 일파를 제거한 건 이건 기묘사화죠.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갑자사와 바로 위에 헷갈리게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5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원래 조선에서의 사회 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 혹은 뭐 지방 유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게 유향소가 있어요. 유향소가 있고 이 유향소 말고 유향소를 이 서울과 이게 이렇게 연결해주면서도 통제를 하는 경제소가 있습니다. 유향소와 경제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지방고을에는 그곳에 유력한 집안이 있어서 그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지방고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게 유향소인가 봤더니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뭐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방과 서울을 연결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경제소에 대한 얘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각 고을을 담당하는 경제소라고 부르는 곳도 원래는 지방의 풍속에 법에 어긋나니 살피기 위해 설치했는데 그래서 유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사헌부 상권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리는 건 홍문관. 조선 성종 때 만들었죠. 2번 소속 관원을 은대학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승정원. 제가 은대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승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소관에 등용되었다. 이 문장도 이 선지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규장과 검소관 나왔던 부분이죠. 4번. 관할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이게 유향소가 아니라 경제소니까 경제소가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했다라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다. 5번은 여러분들 선지에 나왔다시피 대사성 나오면 성균관이잖아요. 이건 성균관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건데 쭉 봤더니 무관 오자치를 그린 건데 무관 오자치 왜 나왔을까 봤더니 요거죠. 호패법. 호패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시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이시의 난, 요둘다다 여러분들 세조 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호패법이 있으니까 태종 이방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의 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양대군일 때 석보상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불교에 대해서, 불교 경전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된 세조가 됐을 때는 간경도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우리 이론 편에서도 간경도감 있었습니다. 2번. 조선경국전이 편찬되었다. 자, 선지가 돌고 돌죠? 정도전이죠. 자, 제가 원하던 거 하나 나옵니다. 3번에 국조오레이가 완성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조선성종이죠. 조선성종. 자, 세종 때는 여러분들 삼강행실도고 이거 국조오레이 성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에 부민고서금지법. 백성이나 혹은 하위관직이 고위관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수 없단 말이죠. 신분제 사회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세종이에요. 혼일강릉 역대국도 지도 문화 부분에 나왔었죠? 이거 여러분들 태종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세조에 대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맞아요. 1번이고요. 자,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공신 백운렴 조준 정도전에 나오네? 그쵸? 이거 조선 초네. 근데 세자가 나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할때 가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강씨를 중히 여겨 이방번에게 뜻이 있으니 있었으나 공신들이 방번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면 막내가 조금 낫겠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1차 왕자의 난이죠. 자, 그러면 제 1차 왕자의 난이 이런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바로 가면 되겠다. 어려운 거 없고요.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이면 여러분들 계유정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을 나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척신정치에 대한 청산, 외척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이조전랑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 선조 때 살인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패모살제 말씀드렸죠? 요거 광해군. 그래서 네. 인조반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된 사건. 그래서 제가 허적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유 다 남인이죠. 그럼 여러분들 환국이죠. 대거 축출됐기 때문에. 근데 먼저 남인을 쳤어요. 숙종 때. 그러면 경기가 팔 때 경신환국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회 20번이고요.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속해서 73, 74, 75 쭉 최근에는 조선의 궁궐에 대한 것보다는 조선의 어떤 기관에 대한 것들, 제도에 대한 것들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 다시 미래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궁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궐 정리, 조선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도에 대한 정리 두 개 다 해드렸어요. 봤더니, 자, 여기 보면, 23상 대회도라고 되는데, 이것은 상대라고 나오는데, 상대회,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는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뭐의 별칭이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계회도 하단에 23에서 감찰 23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규찰과 탄핵을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헌부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감찰 기능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헌부가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이거는 한성부의 한성부 판윤이, 오늘날 치면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비변사죠. 자,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 요건 규장각에 대한 얘기. 앞서도 나왔으니까. 4번에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그럼 여러분들 춘추관. 그럼 이제 춘추관에서 임시관청으로 만들었던 실록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대사관의 수장은 대사헌, 대사관. 사헌부는 대사헌, 홍문관만 대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사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제 75회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조선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1588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선 건국 1392년과 임진왜란 1592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임진왜란 1592년 전이죠. 158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데 변경을 침범하는, 그래서 왜구냐? 아니에요. 여기 보다시피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수시로 침범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 설치라는 선지가 났을 때 조선 전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여진이죠. 여진이에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전에 이 여진을 막던, 싸움을 여진의 침범을 막던 그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1번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편관을 두었는데, 요건 여러분들 원래 73회 전에부터 나오던 선지예요. 요거 1번이에요. 2번 두만강 일대를 개척하여 육진을 설치해서 여진을 나름대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죠. 3번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벌였다. 그러면 몽골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고요. 4번 철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명의,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완과 채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신기군, 그 다음에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별무반이 나오는데 별무반 여진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5번이 정답이 안 되냐? 이건 고려시대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 75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사회식이 문제고요. 그래서 당연히 3점짜리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등에게 왕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조광조 등의 일은 내가 늘 마음속에 있지 않았으나 선왕께서 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하였다. 이제 내병이 위덕하여 비로소 유언하니 조광조 등의 벼슬을 모두 회복해라. 그러면 조광조가 일으켰던, 아니, 조광조를 이제 축출하게 되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났는데, 자, 요 선왕이
중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이니까

0: 여러분들, 인종입니다. 정말 인종이 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종이 여기 막 지금 병이 위독하고 나는데 굉장히 이 짧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척이었던 대윤이라고 해서 유님 세력이 막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나를 봤더니 부제학 정원각이 말하기를 소신이 양재역에 이르러서 벽에 붙인 주서를 봤더니 양재역 벽서 사건이죠. 그쵸? 양재역 벽서 사건 명종 때고요. 자,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가 있냐? 그러면 힌트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을사사화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다시피 1번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성이 일어났다. 이건 여러분들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현종 때 부분이고요. 이번에 유님이 제거되었다. 바로 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을사사화에 대한 얘기. 대윤과 소윤이 싸웠는데 요때 명종 때는 소윤, 그래서 윤원영 쪽이 권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소윤이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을사사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세자책봉 문제를 계기로 정철이 유배되었는데 이게 제가 정철이 이 중심이 돼서 정렬의 난을 이렇게 막 하면서 동인을 눌렀다가 이 건저의 사건이라고 한번 있었죠. 그래서 선조가 오히려 더 정철을 내치게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선조 때예요. 4번 희빈 장시 소생에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경기가 팔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상국에 대한 얘기인데 숙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패비 윤씨 사상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패비 윤씨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보는 기출에서 봤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갑자사화죠. 연산군 때. 자, 연산군.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6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 대화에 등장하는 일에서 76회 19번인데 왕의 제의식이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번에는 누굴까라고 봤더니 지난번 남양에서 발견된 경석으로 만든 편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제가 나왔네요. 여긴 돌이에요. 네, 저 돌석자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박연이 만든 편경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또 세종이죠. 성종이 아니라고. 그쵸? 그러면 세종 시계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무예도보 통지가 간행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정조입니다. 정조 때 박제가와 당시에 백동수라는 무인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거고요. 동의보감, 이거 여러분들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번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악학개범은 세종이 아니라 성종이라고 몇번 얘기했죠? 나오죠? 그쵸? 4번의 삼강행실도 성종 때 국조의뢰, 세종 때 삼강행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때는 성종, 조선 성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늘 그렇지 않더라도 세종과 성종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5번이 진짜 어렸어요. 5번은 이건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한국사 한지가 훅 들어왔어요. 이런 거 너무 외울 필요는 없겠는데요. 이거 순조 때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만기요람은 순조 때 일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종과 성종에 대한 각각의 업적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노래는 백성들이 교동도로 유배된 누구를 원망해 부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패비 윤씨 사건이 또 나왔죠. 세 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지에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그쵸? 자, 그러면 연산군이죠. 연산군 시기에 옳은 걸 골라라라고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1번 유자강의 고변으로 남이가 처형되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선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기 그 우리가 보통 세조 때 세조 때 남이가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되고 세조의 눈에 막 띄었어요. 그러다가 유자강의 고변으로 남이가 처형된 거는 예종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도 인종이 있고 그 다음 예종이 있는데 진짜 잠깐 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할때그 예종이에요.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종 때고요. 그 다음 2번에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경신 기사 갑술. 그런데 기사환국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장희빈의 그 아들 훗날의 경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서인이었던 송시열이 이제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건 숙종대라고요. 조선 숙종도 고려 숙종만큼 잘 알아줘야 되겠다. 자, 3번에 유님이 제거되었다라고 나왔던 건 아까 명종 때 여러분들 을사사화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조강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김효사화는 중종이고요. 그러면 연산군에 대한 얘기는 5번에다 꽁꽁 숨겨뒀겠네요. 그러면 조의제문이 발단에 대해 김일선 등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무호사 아니면 갑자사 이두개 갖고 있어 내는 거니까 무호사화에 대한 얘기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옥당이라고 불린 가에 대한 현판으로라고 쭉 나오는데, 자, 18학사들의 서책에 있는 관부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나 봐. 궁중의 도서를 관리하고 문안과 왕의 자문, 특히 경연에서라고 나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홍문관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 설명에 또 나오죠, 그쵸? 이거 여러분들 한성부, 계속해서 기출에서 나왔던 선지들 나온다. 그러면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홍문관, 그러면 3, 4 맞죠?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대사성 죄주 직강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균관이 다알 거고요. 자, 4번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정원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5번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했으니까 여러분들 춘추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도 보시다시피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실록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홍문관. 지금 스타일이 여러분들 문제 보다시피 이 3사에 대한 것들, 기관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9번으로 갈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77회 19번 1점짜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오는데 문화부 좌우 정승을 고쳐 의정부 쭉 나오죠. 그래서 쭉쭉쭉 나오면서 문화부의 이름을 혁파하고 낭사를 고쳐 뭐로 하였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지금 뭔가 좀 고치고 있는 얘기잖아요. 한편 가에 보면 대사관 성년 등이 상소하였다라고 해서 신 등이 삼가 생각하운데라고 쭉 하면서 간사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바로 이 대사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로 사관원에 대한 역할로 보시면 되겠다. 그럼 어려운 거 없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를 불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전까지는 홍문관을 내다가 이번에는 사관원 낸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사헌부 낸 거고, 그러면 사헌부 홍문관 사관원 다 냈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음에는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것들 제도가 나올 만큼 나오고 그 다음엔 궁궐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 말씀드리고,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오답선지라는 거 있죠. 한성부. 한성 판윤이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에 대한 행정과 치안 담당, 그러면 한성부도 기억해 달라 말씀드리고, 자, 2번 보시면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등을 다루었다. 그럼 여러분들 의정부가 아니라 뭡니까? 의금부죠. 그렇죠? 대역죄인들을 잡았다. 그래서 의금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했다. 이거 여러분들 춘추관, 그래서 실록청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아까 계속해서 봤던 승정원이라고 보시면 뭐큰 어려움 없는 것이고요. 원래 273회 전에는 승정원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3사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4대 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게 설치했는데, 4대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큰 나라를 섬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린이란 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게 원래 승문원이에요. 그런데 승문원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승문원까지 암기할 현재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가 왕의 재위식에 썼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 와, 3점짜리고요. 또 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봤더니 대불정수 능엄경이라고 해서 불경이 나왔죠. 이 책은 중국 승려 개환의 대불정수 능엄경 요해라고 해서 누가 훈민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그다음 한계의 김소 등의 번역이 쭉 나왔는데, 그중 목판본이 나오는데 우선 불경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경도감이에요. 이게 결정적 힌트죠. 그러니 다시 77회에서 누굴 냈다? 세조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경도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이와 함께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조의제문을 빌미로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자, 그럼 연산군. 그럼 여러분들 연산군은 무오사화, 갑자사화 구분하시고, 지금 조의제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무오사화에서는. 갑자사화에서는 패비윤씨 사사사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2번.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고요. 여기 각 국가 이제 수도들이 표시되고 막 이러는데, 요거 태종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 때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 관련된 게 있었고, 그 다음 태종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태종이었고. 근데 보면 여러분들 지금, 세종이냐, 성종이냐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조가, 중간에 세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보겠으면 저 같은 누구 되겠어요? 태종 이방원 됩니다. 여러분들 태종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3번에 예악 질서의 확립을 위한 악학 개범이 완성되었다. 또 나왔죠? 성종.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역대 문물 정리,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영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에 대해서 볼 건데 영조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조 문제가 되게 쉬우면 영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꽁꽁 숨겨뒀는데 정답이 뭐죠? 5번이죠. 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봤던 부분에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직전법 폐지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그래서 직전법이 시행되었다라는 부분이 꽁꽁 숨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여러분들 이시의 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조 때 강경도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직전법까지 세조 문제가 사실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반대로 말하면 태종이나 아니면 성종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한국사학력 검정 대비시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보고 있는데 이번 강에서 우리가 조선 전기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전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역대 왕들 어느 왕 제위 기간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태조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그 우리가 보통은 명종 때까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좀더 나가면 명종 다음에 선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이 정도에서 보통 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간혹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예종이나 아니면 인종이라든가 이렇게 잠깐 왕이 있던 시기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굵직굵직하게 세종이냐 성종이냐 여러분들 잡으셔라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올 태종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제도사인데, 제도에 대한 얘기 혹은 관청 혹은 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까지 말씀드렸죠. 73회 전까지 승정은 참 많이 나왔고요. 73회부터 77회까지 계속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나오는데,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 다시 의정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의정부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들, 뭐 한성부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분명히 군사제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위에서 5군형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군사제도라든가 아니면 과거제도에 대한, 즉 제도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조선 전기에 대한 것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본론에서 자, 매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느냐? 이건데 매매 계약이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자,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해줄 필요 없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된다. 그걸 우리가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쌍무 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매매 계약이 되려면 여기서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인 데는 이 매매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금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이러면 이걸 매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교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2억짜리 벤츠랑 바꾼다예요. 그러면 10억 대 2억이니까 2억짜리 벤츠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으로 8억 줬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맞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딱 대금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뭐가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전부 다 교환 계약이라고 부십니다. 이렇게요. 결론. 매매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만 하시면 되고 자,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인 매매할 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지급을 했을 거고요.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잔금은 두 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할 필요 없이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쌍무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을 매매계약 한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계약이다. 성립.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매매라고 하는 주된 계약 플러스 뭐가 붙냐면 계약금 계약을 따라 붙어요. 그래서 주된 계약에 붙어 있는 이 종된 계약을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매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라고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전부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자 뭐 1,000만 원 주기로 했대. 약속을 계약금 1,000만 원. 근데 계약금을 일부만 줬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그러면 일부가 지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됐다고 그래야 돼요. 아하, 계약금 전부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약금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을 텐데 이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증약금의 성질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쓰겠대, 해약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부자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거고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 주고받은 계약금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교포수배라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바꿔출제를 합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그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줬던 계약금도 가져라. 포기의 의사표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배액 상환이라고 그랬거든요. 배액 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뽑기만 날려서 될 게 아니라 내가 배액 상환 줄게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 배액 상환. 그런데 말이죠. 자, 실제로 배액이 넘어가야 되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매수인이 욕심부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무릇 돈이라고 하는 건 준다 할 때 받으셔야 됩니다.

공탁 필요 없다. 다시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에요. 그 주고받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포수배라고 암기하시는 거고. 자, 교부자는 너 가져라 포기 의사 표시도 되지만 수령자는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다면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공탁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런 해약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없고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부자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한 게 손해배상 해준 겁니다. 이거 자체가 손해배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지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수령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익 상환이니까 받은 계약금에 하나를 더 얹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준 거다. 그러면 해약금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이 없고요. 또한 가지가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깨끗하게 완벽히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이슨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너 가져라 끝 이래야 되는데 너 가져라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줬던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자, 원상회복 없다. 다시요. 해약금 해지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교포수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자, 손해배상 액수로서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돼요. 특약.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가방우라고 둘이 매매를 합니다. 자, 아파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계약금이 10%잖아요. 그런데 의리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얼마를 지급했냐면 5억을 지급을 했대니까. 이렇게 계약금으로. 그런데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깨려고 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통상 지금 계약금이 10%잖아. 1억이잖아, 1억. 자, 그러니까 너 1억을 갖고 4억은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잘 들어봐라. 내가 사실은 병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가 매매를 하자고 해서 내가 얘랑 매매를 안한 거야. 근데 네가 이 매매계약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나 마음의 상처, 내 마음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위로 좀 해줄래? 이걸 위약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 손해배상 액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급된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 유료금, 위약금, 손해배상 액으로 성질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특약을 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해서 당연 몰수 몰취할 수가 없대니까요. 다시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그럼 만약에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다 됩니다. 근데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은 단순히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특이라고 합니다. 위특이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위특, 위특 이렇게. 자, 해약금 해제인데요. 자, 565조 해약금이랑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을 했대요. 상대방에게. 자, 교부한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포, 수령자는 그 배익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교포수배라고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포수배. 그런데 이걸 해약금 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 해지하는 용도로 쓸 거다. 포기하고 배익 상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교포수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행에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이행에 착수가 돼버렸대. 그러면 교포수배.

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게 이행의 착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행의 착수라고 하냐면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갈 때 이걸 이행의 착수라고 그런 거예요. 이행의 착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은 줬을 거고요. 이행기라는 말, 변제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걸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한다, 변제한다. 그 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 거와 동시에 줬을 거고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도금부터잖아요. 한달 후에 중도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자, 두달 후에 잔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여기가 이행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도금이 지급이 됐대요. 이건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건 이행의 착수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중도금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행의 착수가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포수배로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 착수.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했다면 착수가 됐대. 그럼 해제가 안될 거고요. 자, 이행의 착수가 안 됐대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이행의 착수냐? 그랬더니 중도금이 넘어가는 게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자, 두 번째. 어머나, 중도금인데요. 어음수표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그 중도금을 꼭 현찰로만 받아야 돼요? 어음수표로 받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로 지급이 됐대요. 이것도 중도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행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다 이 소리잖아요. 이행기 전에 이행.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10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요. 10월 15일이 중도금 날짜고요. 자, 그리고 10월 30일이 잔금 날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자, 10월 15일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 10월 12일 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야, 중도금 1억인데 15일 날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겼걸랑. 그러니까 10월 10일 날그이 중도금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행기인데 미리 준거 아닙니까? 전에. 그렇죠? 근데 이걸 토지로 바꿔보면 자, 근데 말이죠. 그 후에 10월 15일 날짜가 됐는데 15일 날짜가 됐는데 이 토지가 개발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날짜가 이행기다. 아직 착수가 안 됐다. 그래서 자, 받은 계약금의 폐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거야, 깰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소송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더라도 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착수입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야 해지한대. 착수야 해지한대. 이게 이행의 착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중도금을 어음수표로 지급을 했어요.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요. 다 착수입니다. 그러면 착수가 됐으므로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게 뭐냐?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했대.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잔금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잔금에 꽂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그러면 중도금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자,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 중도금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넣는 게 좋겠죠. 왜? 배웠으니까.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을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만 걸고 바로 잔금으로 간다면 자, 잔금이 이행의 착수시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금을 꽂힐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당사자 간에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가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 혹은 허가받는다 이건 당사자끼리가 아니잖아요. 이행의 착수란 계약금 이외의 것이 당사자 간에 넘어갔다 주고받았다 여기를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지. 관청 가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뭐 허가를 받았어요. 이건
자, 이 행위 착수.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착수가 아니니 해제가 됩니다. 어떤 해제를 말하는 건가요?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거예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착수야 해제한대. 뭐가 착수인데? 중도금을 지급했어. 엄수표를 끌어줬어.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 착수야 해제한대. 그러나 소송 허가는 착수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포수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 비용의 부담 이랬거든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좋잖아요. 우리 그냥 예상해서 편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혼자 냅니까? 양쪽 다 냅니까? 양쪽 다 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문제를 풀 때는 계약에 관한 비용입니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래서 쌍방이. 근데 자, 등기 비용은 어떨까요? 여기서 등기 비용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할 때 매도니 합니까? 매수니 합니까? 이전 등기는 매수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과 등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자, 당사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한대요. 균분. 자, 그런데 예외. 자, 무슨 비용?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효력 권리가 있는데 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인도하지 아니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대요.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랬고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자,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집이 있는데 여기서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그럼 여기서 지금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과실. 이 과실이 두 가지라니까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때뭐 고의 과실. 그때 과실은 실수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자를 보면 자, 열매 실자를 써 가지고 열매거든요. 과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득. 이득을 누가 보느냐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이득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득이라고 이렇게 과실로 나올 수도 있고 임대차니까 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매도인이 되겠고요. 자, 얘는 매수인인데 자, 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월세를 누가 갖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만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는 월세를 계속해서 갑에게 줄 건지, 지금 매수인은 병에게 줄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말을 바꿔보면 매수인이 이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이 과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매수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인데 보니까 첫 번째, 대금 완납입니다. 대금 완납.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대금이 완납이 됐대 후,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텐데, 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주고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대금이 완납됐대. 그러면 그때부터 세입자는 월세를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가. 그런데 하나 더. 여기 보면 좀 매도에 속한다. 그러면 자, 인도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그리고 잔금 날짜는 이렇게 있는데 자, 나머지 집에 세를 사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는 여기입니다. 중간에 덩핀 거예요. 이 사이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자, 이 임차인 나가고 얘가 공실이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인

왜냐하면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정이 이렇게 됐거든. 내가 지금 계약금 끝나버렸고 있잖아. 잔금의 날짜인데 내가 공중에 뜬 거야. 나좀 미리 들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을. 그래서 영업이 잘 됐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과실 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건 이득을 보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인도 후가 되는 거지. 인도 후. 들어갔대요. 그때부터 과실을 누리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꿔야 되니, 자, 대금 완납 전 그래요. 대금 완납 전이래요. 대금 완납 전 혹은 자 인도 전, 인도 전,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 암기 코드로 잡아드릴 건데 전전후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법정을 다시 보면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아니한 이 목적으로부터 생긴 이득은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자 이때부터 이제 이득을 누린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잔금 날짜는 여기고 미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득은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매수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뭘 지급하라는 소리입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자,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대요. 날짜가 정해져 있대.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자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기한이 정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매매할 때 거의 얼추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하고 내가 들어간 날짜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상관이라면 그 하루짜리 이자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실 수취권인데요. 자 과실이라는 게 여기서 과실은 이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구체적으로 과실을 어떻게까지 시험에 내냐면 직접 차임 이렇게 됩니다. 차임 이렇게요. 이득. 그러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자 누가 갖느냐 그랬더니 원칙은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이 갖는 겁니다. 원칙은 매도인이 갖는다. 자 그런데 예외. 자, 매수인이 갖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대금 완납 후, 인도 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전 후라고 합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전 후, 전전 후. 자, 봐보세요. 매수인이 과실을 누리는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대금 완납 후. 등기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제는 이렇게 장난을 칠 건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부터 매수인은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이상하죠? 왜 등기가 아닐까요? 대금 완납 후하고 등기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방우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를.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은, 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적인 형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계약서 쓴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이제 중도금인데, 봐보세요. 중도금. 어디가 동시에 관계냐면,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에 관계잖아요. 여기. 사실은. 근데 어떤 매매가 할 수도 있냐면, 갑이, 자, 봐보세요. 자, 지금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오, 이상하죠? 매매를 했는데, 잔금 받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도금만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매매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인 중에서, 정말 부동산 투자에 규제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합니다. 얘는. 걔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 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 친구 한명 있어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에, 무슨, 혁신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자, 뭐 들어온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자고 그래요? 나는 안 한다.

0: 그랬단 말이야. 너무 싫어. 근데 그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반토막. 이렇게 안 팔려, 팔리지가 않아.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수업하고요. 쉬는 시간 돼서 이제 나가봤단 말이야. 근데 전화가 30통이 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승현아, 있잖아. 이 아파트가 지금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매수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중도금을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하고 제 친구가 또 매수인한테 전달하고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꼭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등기를 해달라는 이유가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법상으로는 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칠 생각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면 중도금만 받고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잔금을 다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권리자가 얘가 취득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꼭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뭘로 본다? 이득, 과실로 본다 이거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후라고 반드시 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과실 수식권 뜨면 머릿속에 전전후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부터 기억을 하고 한다. 언제가 아니라고요?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꼭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암기코드 전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장소라고 돼 있거든요. 대금 지급 장소. 그러면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 장소,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주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우리 현실에서는 그 매매 대금을 전부 다 계좌 이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게 58년도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매매 거래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검정색 가방에 딱 돈 들고 가가지고 가서는 턱 보면서 이거 사러 왔소이다 이거지. 좀, 너무 먼데요 선생. 세금 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한다면 인도 장소 저희 집 앞에 그 한 30일에 2주에 한 번 그렇죠. 2주에 한 번 그 미니장이 열리는데 그 할머니들 야채 파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머니 야채 얼마입니까? 한 봉지만 주세요. 상추 3,000원. 어떡하죠? 상추 받고 돈 주잖아요. 상추 받고 돈 준다.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상추 받고 돈 준다. 그래서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5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안전수칙을 지켜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